0: 도구? 이런 거?
1: 아하, 게임을 잘하고 싶구나.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나요?
2: 숙제!
1: 아, 숙제. 공부.
3: 저도 숙제랑 공부요.
1: 리아 숙제랑 공부 좋아할 것 같았는데.
4: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 좋아요.
1: 고마워요. 많아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네요. 그러면 많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5: 적다. 많지 않다.
1: 똑똑해, 똑똑해요. 많다의 반대말은 적다예요. 적다는 수나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내 밥이 누나의 밥보다 적어요. 우리 친구들 적다를 넣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2: 불이 났다고 해서 소방관이 불을 끌어왔는데 이미 다 소화기로 꺼버려서 불이 적다.
1: 또?
4: 딸기가 내 주먹보다도 작다.
1: 적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아가 작다를 이야기해줘서 짝꿍 단어를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짝꿍 단어가 뭘지 한번 만나볼까요? 많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크다, 크다예요. 크다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4: 수박이 내 얼굴보다 크다.
1: 리아가 크다를 온몸으로 표현해줬어요. 준성이?
2: 선생님은 나보다 키가 큽니다.
1: 우리 친구들이 크다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크다는 길이, 넓이, 높이 등이 보통 정도를 넘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짝꿍보다 키가 커요. 진돗개는 치와와보다 몸집이 커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많다와 뜻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많다와 크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4: 많다는 개수가 많은 거고 그리고 크다는 몸집이 크다, 키가 크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달라요.
2: 딸기가 엄청 자자한 게 엄청 많고 딸기가 큰 게 한 개 있다. 약간 이런 걸로.
1: 우리 준성이와 리아가 잘 알고 있네요. 개수나 양을 말할 때는 많다. 크기를 말할 때는 크다를 쓰면 돼요. 그리고 많다의 반대말이 적다인 것처럼 크다에도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요. 뭘까요?
3: 작다.
1: 맞아요. 작다는 길이, 넓이, 높이 등이 비교하는 것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란 뜻이에요. 작다는 말은 평소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 멍뭉이는 나보다 작다.
4: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다.
1: 오, 개수나 양이 기준보다 더 있을 때는 많다. 반대말은 적다. 크기가 보통을 넘을 때는 크다. 그 반대말은 작다까지 모두 배워봤어요.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낼 텐데 어느 곳이 들어갈지 답해보세요. 옆모습은 바다보다 땡땡
4: 작다.
3: 작다.
1: 띵동땡동. 친구는 밥을 빨리 먹고 나는 천천히 먹었더니 남은 밥이 내가 더 땡땡.
2: 내가 더 많다. 많다.
1: 모두 잘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1: 펼쳐서
4: 펼쳐서
1: 글짓기를 시작해 볼게요.
6: 많다. 수나 양이 기준보다 더 있다. 크다. 길이, 넓이, 높이 등이 보통 정도를 넘는다.

0: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지게 글을 썼는지 발표해보도록 해요. 준성이부터 발표해볼까요?
1: 나는 친구가 많아지면 좋겠다. 선생님처럼 키 큰 어른이 되고 싶다.
0: 준성아, 왜 어른이 되고 싶어요?
1: 빨리 어른이 되면 저도 이제 재밌는 거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우리 바꿀까? 그럼 우리 리아 한번 읽어볼까요?
2: 우리 집에는 인형이 많다. 나는 눈이 크고 예쁘다.
0: 오, 정말 그러네.
2: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집에 진짜 인형 많아.
0: 네, 그렇군요. 오늘은 많다와 크다를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뜻 정확히 알겠지요?
3: 네!
0: 좋아요.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4: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도 그린남미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러 가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부르자.
0: 응.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린남매 안녕.
2: 안녕.
3: 자, 좋아. 그럼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라라. 두 위아래가 있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글쎄, 혹시 사람이나 그럼 생물체 같은 거 나타나는 거 아닐까?
3: 아.
0: 예를 들어 동물도 위아래가 있다.
1: 그래, 위는 강한 애들, 아래는
0: 그러면 상대를 보고 덤비라는 말이네.
1: 비슷한 거지.
0: 그러면 사람도 위아래가 있다? 어른 중에서도 최고의 어른이 있고 좀 젊은 어른이 있잖아, 20대.
1: 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수학 같아. 수학. 순서가 중요하지. 1 더하기 3 또는 3 더하기 1은 4. 이게 맞지.
0: 맞아, 맞아. 신나신 말씀입니다. 수학도 위아래가 있다. 동물도 위아래가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
1: 그치?
3: 좋아, 둘 다 결정한 거지?
1: 응.
3: 그럼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1: 자,
0: 좋아.
1: 그래.
4: 찔판을 그려줄 거예요.
3: 예진아.
0: 응?
3: 예진이는 왜 동물이라고 생각했어?
0: 나는 언제 다큐멘터리에서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봤거든. 보통 사자들은 먹이를 하나 사정했을 때 어른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애들이 가서 먹는데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와서 남은 찌꺼기들을 먹는데.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윗사람을 존중하자? 아니면 밥 먹을 때도 순서가 있다?
3: 동물이 밥을 먹을 때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지.
0: 응.
3: 좋아. 그럼 노아는? 왜 답이 수학이라고 생각했어?
1: 왜냐하면 수학도 순서가 있어야지 잘 풀 수 있어. 처음에는 1 더하기 1 배워야 하는데 갑자기 100 곱하기 3이 나온다면 애들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0: 순서를 막 섞어놓으면 너무 정신없기도 하고 순서가 있어야지 잘 헤쳐나갈 수 있어.
1: 아, 그럼 수학도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배워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인 거지?
0: 맞아, 맞아.
1: 그럼 노아야, 응? 수학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0: 어떤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먼저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그리는 걸 보면 난 이렇게 말할 거야. 친구야,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먼저 하는 게 좋아. 수학도 위아래가 있다. 이 속담 알아? 이 속담을 잘 따라야지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 수학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이야.
1: 아, 어떤 일이든 순서가 있다는 뜻이구나.
0: 응.
1: 좋아, 잘 말해줬어. 그럼 예진이는 동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 만약에 밥 먹고 있다가 노아가 어른이 먼저 드셔야 되는데 노아가 먼저 먹었어. 그럼 그때 노아한테 노아야, 동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했잖아. 어른 먼저 드셔야지.
0: 아, 맞다.
2: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자, 그럼 오늘의 그림 남매 과연 또 어떤 재미난 그림을 보여줄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2: 이번에는 우리 예쁜 노아 먼저 설명해볼까?
0: 알았어. 나는 수학도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했어. 수학도 순서 있게 해야지 애들이 더 잘 알아낼 수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캠핑에 와서 바베큐에서 고기를 구우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을 안 붙이고 그냥 고기만 올려놓고 아, 이거 왜 안 구워지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불을 먼저 안 지피고 고기 먼저 올려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고기가 안 익는다고요. 수학에도 위아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야.
2: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설명해볼게. 나는 동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언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 그때 동물이 먹이를 먹는 방법을 봤어. 세상의 포식자들이 얼음부터 차근차근 먹어.
0: 오, 그렇구나.
2: 그다음에 찌꺼기들이 남잖아. 그러면 하이에나가 와서 먹어.
0: 오, 그렇구나.
2: 그럼 또 남아. 그럼 또 새가 먹어. 어허. 이런 식으로 동물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
0: 아,
2: 그래서 내 뜻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0: 오, 그렇구나.
1: 좋아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그림 잘 봤어.
2: 고마워, 라라야.
1: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1: 오늘의 속담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야. 덥거나 목이 마를 땐 차가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 찬물은 쉽게 구할 수 있고 흔하게 먹는 물이야. 그런데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은 찬물을 마실 때도 옆에 어른이 있다면 어른께 먼저 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은 흔한 찬물을 먹을 때도 어른께 먼저 드리는 것처럼 무엇에나 순서가 있으니 그 차례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야. 만약 한여름 더위에 지쳐 얼음을 넣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4: 할아버지, 더우시죠?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으니까요.
1: 라고 말이야.
0: 아, 찬물이었구나.
2: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순서가 있다라는 말은 맞았어.
0: 그래, 그래. 다음엔 내가 맞춰야지.
2: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다음엔 내가 맞춰야지.
0: 오늘의 속담은
3: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2: 무엇이나 순서가 있으니 그 차례에 따라야 한다는 뜻.
0: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0: 잡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물을 마실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 그렇지! 돌멩이! 바로 그거야!
1: 지혜로운 까마귀. 까마귀는 과연 어떤 지혜를 떠올렸을까? 궁금한 친구들은 손! 좋아! 니키타!
2: 응!
1: 예은이!
3: 응!
1: 강준이!
4: 응!
1: 승현이!
5: 응!
1: 그리고 나!
6: 구슬이!
1: 구슬이도 너무 궁금해! 얼른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7: 몹시 더운 여름이에요.
0: 아이고, 목 말라. 날도 더운데 시냇 물 좀 마시고 갈까?
7: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날이 더워 시냇 물까지 바짝 말라버렸어요.
0: 어디 물 마실 데 없을까?
7: 까마귀는 물을 찾아 헤매다가
0: 아, 저게 뭐야? 우와, 물병 있잖아!
7: 까마귀는 물병에 부리를 넣고 물을 마시려 했어요. 그런데
0: 부리에 물이 닿질 않네. 어떡하지?
7: 물을 코앞에 두고도 못 먹게 되자 까마귀는 더욱더 목이 말랐어요.
0: 아,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7: 까마귀는 물병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0: 지혜를 모으자, 지혜를 모으자, 지혜를 모으자.
8: 뭘 그렇게 고민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7: 어? 과연 까치가 생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8: 부리를 더 힘껏 밀어 넣으면 되지. 이렇게. 어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7: 저런, 어쩜 좋아요? 까치 얼굴까지 물병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지 뭐예요?
8: 아이고, 내 부리. 아야야, 내 얼굴. 아야야야, 엄마야.
0: 까치야, 왜 그래?
8: 까마귀야, 뭐해? 얼른 나 좀 빼줘. 좀 당겨봐.
9: 아, 아프겠다.
0: 아, 알았어.
8: 자,
0: 자. 까치야, 괜찮아?
7: 까치는 창피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0: 하, 좋은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
8: 방법이 왜 없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0: 간단한 방법? 그게 뭔데?
7: 과연 원숭이가 생각한 방법은 뭘까요?

0: 이거면 돼.
1: 어? 돌멩이로 어쩌려고?
0: 저쪽인 던져서 물병을 깨뜨리면 되지.
1: 물이 다 쏟아져 버릴 텐데.
0: 쏟아진 물을 마시면 되잖아.
1: 더러운 물을 어떻게 마셔?
0: 아차차, 그걸 생각 못했네. 아니 말고.
1: 정말 좋은 방법이 없는 걸까? 그렇지, 돌멩이 바로 그거야.
2: 과연 까마귀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낸 걸까요?
1: 물병 속에 돌멩이를 넣으면 돌멩이가 쌓여 물이 위로 점점 차오르겠지. 그때 부리를 넣고 물을 마시면 돌멩이를 넣자, 돌멩이를 넣... 돌멩이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네.
2: 까마귀는 작은 돌멩이를 줍기 시작했어요.
1: 이건 너무 커. 이게 좋겠다. 작은 돌멩이야, 넌 작아서 들어갈 수 있지. 됐다, 됐어. 이제 부리를 넣고. 됐다, 됐어.
2: 까마귀는 지혜 덕분에 물을 실컷 마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1: 시원하다.
3: 우리가 똑똑 문해력 박사라면 지혜로운 까마귀는 똑똑 과학 박사인 것 같은데?
4: 맞아.
5: 맞아. 뭔가 처음에 까마귀야 좀 많이 불쌍했잖아? 물을 발견했어. 근데 부리를 너희가 안다. 까마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까마귀가 지혜롭잖아. 돌멩이가 많은 덕에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서 이제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아.
6: 까마귀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왜냐면 물에 돌을 넣어서 올라오게 한 다음에 마신가 그랬잖아. 난 그거 자체로 되게 똑똑한 것 같아.
3: 내가 만약에 까마귀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7: 나는 그 돌멩이 말고 그 빨대같이 생긴 그 줄기가 있잖아. 빨대처럼 쭉쭉 빨아먹으면 더 쉽지 않을까?
8: 원숭이 꼬리를 넣어서 이렇게 물을 퍼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9: 아니, 원숭이가 좀 불쌍한데?
3: 까마귀는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았을까?
8: 왜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진짜 너무 간절함에 진짜 엄청 노력하거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까마귀가 지금 너무 위태로운 거야, 목이 말라서. 그래서 빨리 저걸 어떻게든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3: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6: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도 지혜롭게 될 수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되고, 똑똑해지는 방법 많은 것 같아.
9: 구슬아,
3: 어?
9: 나 지혜로움이 많이 생기는 방법을 알았어.
3: 어, 뭔데?
9: 바로 똑똑 문해력 박사를 보면 돼.
7: 그러네, 그러네.
3: 정말 좋은 생각이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7: 응.
3: 한 가지 일을 경험해야 한 가지의 지혜가 자란다는 말이 있어. 오늘 우리는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했으니까 지혜를 하나 얻게 된 거야.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가져갈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초코와 초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리죠. 엔젤스의 첫사랑. 또? 두근두근 첫사랑 나의 첫사랑 새콤달콤 첫사랑 나의 첫사랑 곰통령님 요즘 엔젤스라는 아이돌에 푹 빠져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일주일째 이 노래만 트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곰통령님은 엔젤스가 그렇게 좋으세요?
1: 아이 물론 제가 엔젤스를 좋아하죠. 아이 근데 저만 좋아합니까? 과요 엔젤스가 음악 차트 1위예요.
2: 아닌데요?
1: 그럴 리가.
3: 지금 음악 차트 1위 금리예요.
1: 그러네. 이럴 수가. 아이, 진짜잖아.
4: 힙합 듀오 금리스의 멤버 해철이 금리라는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발매 하루 만에 아이돌 그룹 엔젤스를 제치고 뮤직 차트 1위를 차지한 금리. 과연 빌보드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역시 금리가 짱이야. 맞아. 금리 내일 공그램에서 라방한다는데 같이 볼래? 컷! 쇠!

0: 지키기 위해 우리 천사둥이들이 악마의 화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엔젤스를 밀어낸 궁이에게 앞을 공격 집중적으로 부탁드려요.
1: 예스! 근데 악플이 뭐지?
2: 필요했다고 잘난 척? 인성 나락이네.
3: 언제 쪼끔니? 그만 나와라.
4: 못생긴 금니, 그만 보고 싶네요.
1: 아이고, 이런 게 악플이야? 아유. 그래, 엔젤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금니가 아니라 누렁니, 금니야 이나 닦아라. 요거 해보니까 은근히 재밌구먼. 금니는 노래 그만하고
5: 우와, 지금 접속자 수 엄청 많아.
6: 대박, 역시 금니 형 인기 최고다.
5: 근데 시간 지났는데 왜 라방 안 하지?
6: 그러게.
5: 어? 왜?
7: 나를 찾지 마세요. 난 사라질 겁니다. 금리.
5: 뭐야?
7: 외로워도 슬퍼도 참아보려 했는데 이젠 사라져버려야겠어.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8: 어, 진짜 맛있다.
9: 와, 이렇게 맛있는 핫초코 처음이야. 진짜 맛있는데?
8: 여기 핫초코 진짜 달다.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10: 그래. 떠날 땐 떠나더라도 맛있네, 따뜻한 핫초코 한 잔 마시고 가자. 저기요, 그 핫초코 어디서 사신 거예요?
11: 조수도 없고 에? 손님도 없으니 이만 정리하고 가시죠.
1: 예예, 그럽시다.
11: 어? 조수. 뭐?
10: 저 어? 지금 핫초코 한 잔 마실 수 있나요?
1: 아니, 지금 가게 문을 닫으려던 중이긴 한데 철수님 혹시...
11: 곰그램에 그 글이 올라온 게 언제지?
5: 한 30분쯤 됐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1: 느낌이 좋지 않아.
10: 저기요, 지금 핫초코 한 잔 마...
11: 아, 잠시만요. 알았다, 일단 끊지.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철수님, 이분이 핫초코를 드실 수 있는지만 좀 이야기를...
11: 이럴 수가, 정말이군.
10: 뭐야, 저 핫초코 줄 거예요, 말 거예요.
11: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니가 곰그램에 이런 걸 남기고 사라졌다고요.
1: 사라져?
11: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10: 아니요. 하지 마요.
11: 이거 놔요. 월드스타 금니를 잃을 순 없어요.
10: 아니, 글쎄, 신고할 거 없다니까. 금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니까.
1: 그걸 손님이 어떻게...
11: 가만, 혹시 손님 이름이...
10: 네,

0: 헐.
1: 감사합니다.
2: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글을 남긴 거죠? 사라지겠다니.
3: 근데 정말 왠지 익숙한데?
1: 누군가 제 곰그램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3: 금리는 노래 그만하고 사라져버려라! 그래, 그거.

0: 내가 단 악플이잖아.
1: 그뿐인 줄 아세요? 저보고 금리가 아니라
0: 금리가 아니라 누렁니 금리야 이나 닦아라. 그것도 내가 단 댓글.
1: 그런 악플들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0: 저기요. 그게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 댓글을 단 건 절대, 절대 아닐 겁니다. 예, 예.
1: 그걸 어떻게 아세요?
0: 어떻게 아냐면, 그게,
1: 그 봐요.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는 척 하지 마요.
2: 전 당해봤습니다.
0: 예? 철수님도요?
2: 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전초코 하초코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었죠. 그 댓글에
3: 뚱땡이 곰돌이가 만드는 하초코 마시면 뚱땡이 됨.
4: 곰돌이는 곰돌이 나라로 꺼져.
2: 그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0: 저는 나쁜 사람들 같으니.
1: 사람들은 왜 악플을 달까요?
2: 아마도 악플을 달면서 그 순간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또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자체로 쾌감을 느끼는 거겠죠. 하지만 익명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건 자기가 더 못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죠.
0: 아,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구먼.
2: 만약 악플러를 처벌하고 싶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0: 경찰에요?
2: 네. 악플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안 돼!
2: 뭐? 오...
0: 그러니까 그 경찰에 신고할 것까지야 있나 싶어서. 예예예
1: 예, 그건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핫초코도.
2: 앞으로도 힘내서 노래해 주십시오. 노래가 꽤나 좋더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야금니 스웨.
0: 스웨.
5: 그래, 세상엔 좋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 곰돌이들의 위로를 받으니 다시 신나게 노래하고 싶어졌어.
0: 저기요, 금리씨! 금리씨! 가게에 머플러를 두고 가셔서요.
1: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건...
0: 금리 씨, 앞으로는 절대 사라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 이 누렁니가 아니라 반짝반짝 금니 맞더라고요. 부디 날 용서해줘요.
1: 예, 용서할게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요.
6: 웃으면 살려보자, 금니.
0: 예, 예. 안 그럴게요. 약속.
7: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오케이, 바로 출동하겠음.
1: 어? 출동? 우리 어디로 가나요?
2: 네, 지금 바다에 익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러 가고 있습니다.
1: 네?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혹시 이 헬리콥터가 수색구조 헬리콥터?
2: 네, 수색구조 헬리콥터입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0: 용의자를 찾겠습니다.
1: 저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0: 전해선 해상 장비를 작동하겠습니다.

0: 어떻게 구하나요?
1: 네,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합니다.
0: 호이스트요?
1: 네, 맞습니다.
2: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곳에서 구조대원이
1: 호이스트를 체결하고 현장에 직접 내려갑니다.
0: 아, 헬리콥터에서 줄을 이용해서 직접 내려가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0: 너무 무서운데요?

0: 완료. 보스 정리 완료. 문 닫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환자 의식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적용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호흡하기 편하게 제가 산소 좀 드리겠습니다.
2: 우와! 헬리콥터 안에 응급물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였어. 와, 멋지다.
3: 인명구조 완료. 복귀하겠습니다.

0: 경험이었어. 어, 수색구조 헬리콥터의 호이스트 덕분에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멋지다 멋져. 그런데 어떻게 저 둘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밝혀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어디든 출동해서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수색구조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지.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비밀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호이스트에 있어. 호이스트 덕분에 구조대원은 헬리콥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직접 내려갈 수 있어. 구조대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서 이 호이스트를 타고 다시 헬리콥터 위로 올라와. 이 작은 호이스트는 최대 272kg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커다란 냉장고 두 대의 무게랑 같다고.
0: 뭐? 냉장고 두 대? 우와, 놀랍다 놀라워.

0: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끌어올려?
1: 그건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가 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야.
0: 도르래?
1: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야. 바퀴에 걸린 줄에 물건을 달고 줄의 반대쪽 끝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도르래 끝에 물건을 달고 줄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이거 맞지?
1: 맞아. 이런 걸 도르래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에 줄을 고정하고 한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0: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올라온다.
1: 맞아. 이렇게 도르래를 응용해서 줄을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해.

0: 아, 호이스트도 이렇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구나. 그런데 호이스트에 모터는 왜 달려있어?
1: 응, 모터는 호이스트가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호이스트로 사람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0: 아, 이제 호이스트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야. 어? 어, 설마 또 출동하나 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간다!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

0: 먼저 생긴 일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3: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4: 괜찮을까?
3: 걱정 마. 가자.
5: 해리, 이제 가자.
3: 알았어.
5: 괜찮아?
3: 괜찮아.
5: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6: 보비, 해리.
3: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6: 안녕.
7: 어서 와.
3: 그럼 출발합니다.
5: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6: 좋아!

0: 어?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1: 고비?

0: 아휴.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2: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3: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4: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1: 아유, 추워.
0: 해리, 괜찮아?
1: 감기 맞나 봐. 응?
2: 애기, 왜 그래?
3: 기차가 고장난 것 같아.
2: 뭐? 그럼 어쩌지? 얘들아, 저기 봐.
3: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1: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3: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1: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3: 고마워.
1: 맛있다.
2: 정말? 해티, 나도 줘. 크랑크랑.
1: 알았어.
2: 잘 먹겠습니다.
1: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1: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2: 날씨가 좋아졌어.
1: 정말 다행이다.
2: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1: 응,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2: 다행이야.
1: 에디, 고칠 수 있겠어?
3: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 했는데.
2: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3: 그거야!
2: 자, 뭐 하는 거지?
1: 그러게.
3: 다 됐다.
2: 이게 뭔데?
3: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2: 열기구로 만든다고?
5: 어떻게?
3: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2: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4: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2: 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3: 그럼 출발해볼까?
2: 저기 푸른 숲이다. 곧 도착하겠네.
3: 응?

0: 아들 도착했으려나? 어?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뭐 하는 거야?
1: 안돼! 오지 마!
0: 아? 뭐라고? 얘들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2: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0: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3: 크랑크랑.
4: 맞아, 나도 배고파.
3: 나도.
0: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5: 좋아.
6: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7: 어? 와! 얘들아! 어? 왜 그래?
2: 열매잖아!
7: 맛있겠다!
3: 그만! 내가 따줄게! 으차!
8: 그러게.
7: 루피, 너도 먹어봐.
3: 알았어.
7: 어? 우와, 맛있어.
3: 크랑.
2: 나도 먹어볼까?
0: 나도.
2: 크랑. 크랑. 크랑. 잡아봐.
6: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3: 어, 안 돼.
7: 어미!
0: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7: 안 돼!
2: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0: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아, 아, 크롱 로디.
7: 크롱
0: 붉은 숲으로 가.
3: 붉은 숲, 크랑.
0: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7: 크랑크랑.
3: 거기가 어딘데?
0: 막중 버섯이 알 거야.
7: 크랑. 크랑크랑.
3: 응, 친구들을 구하자.
7: 크랑. 크랑.
6: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제이와 섬 친구들.
1: 제이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2: 아이고, 하나도 안 잡히네. 곧 잡히겠지. 어? 크다.
3: 축하해, 제이.
2: 너희도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4: 끼르고, 끼룩. 끼룩.
5: 갈매기잖아.
2: 안녕. 배고파.
4: 끼룩.
2: 자. 잘 가.
5: 겨우 잡은 걸 치면 어떡해.
2: 괜찮아.
5: 좀 아깝다.
2: 또 잡으면 돼.
3: 저기 좀 봐. 뭐 하는 거지?
5: 길을 잃었나?
2: 저쪽으로 가보자.
3: 왜?
2: 갈매기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다.
5: 여기도 안 잡히는데.
4: 잡았다.
3: 나도 잡았어.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5: 그러게.
2: 갈매기 덕분이야.
5: 정말?
3: 신기하다.
2: 이제 우리 집 갈래?
5: 좋아.
2: 자. 섬 구경시켜줄까?
3: 그래.
2: 숲속에 멋진 폭포가

0: 있거든.
1: 가보자. 와, 코코넛이네.
2: 와, 정말
0: 맛있겠다. 내가 따볼게.
1: 응.
0: 자. 아휴, 어쩔 수 없지.
1: 해리, 괜찮아? 내가 해볼게.
0: 우와, 잘 올라가는데 힘내.
1: 안 되겠어.
0: 그럼 내가 해볼게.
1: 그걸로 따려고?

0: 뭐지? 원숭아, 코코넛 좀 따줄래?
1: 오케이.
0: 다녀와.
1: 고마워.
0: 잘 가. 와.
2: 제이, 원숭이도 친구야?
0: 응.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들어주거든.
2: 그랬구나.
0: 자꾸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2: 이 길 맞아?
0: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2: 왜? 눕히잖아.
0: 호피, 가만히 있어.
2: 가만히? 왜?
0: 움직이면 더 빠지거든.
2: 그렇구나.
3: 그럼 이제 어떡해?
0: 아!
3: 방법이 있어?
0: 아니, 폭포로 가는 길이 생각났어.
2: 뭐?
3: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뱀이다!
0: 왔구나. 오랜만이야. 이번에도 늪에 빠졌어. 좀 도와줄래? 친구들도 부탁해. 고마워.
2: 고마워.
0: 잘 가.
2: 제이는 친구가 많구나.
0: 응, 섬에 사는 애들은 전부 친구야.
3: 와, 멋지다. 제이, 벌들도 친구야? 그럼 꿀 좀 달라고 하자. 친구잖아.
0: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안녕, 꿀 좀 가져가도 될까? 대답이 없네.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3: 빨리 먹고 싶다.
2: 나도.
0: 얘들아. 도망쳐. 빨리.
3: 주의 엄청 빠르잖아. 도망쳐. 벌도 친구라면.
0: 착각했나?

0: 멋지다.
1: 힘들게 온 보람이 있네.
2: 그치.
0: 시원해.
1: 정말.
3: 제이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 와, 맛있겠다. 이제 먹을까? 아까 그 갈매기잖아. 너희도 왔구나. 다 같이 먹자.
0: 좋아. 맛있어. 잘 먹었다.
1: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집으로 들어가자. 안녕.
0: 비가 많이 오네.
1: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0: 정말?

0: 우와, 정말 비가 그쳤어.
1: 이제 돌아갈까?
0: 그래, 늦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
1: 아쉽다.
0: 또 놀러 올게. 뭐? 배가 없어.
1: 정말?
0: 바람에 휩쓸려 갔나 봐.
1: 어떡하지? 다른 거 타고 가면 되지.
0: 다른 거?
1: 잠깐만. 뭘 타라는 거지?
0: 그러게.
1: 자, 여기 있어. 그걸 타고 언제 가?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같이 갈게.
2: 친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뽀롱뽀롱 마을로 향했어요.
0: 자.
1: 아휴, 이러다 밤에 도착하겠네. 죽은! 우리 배다! 고래가 찾아줬나 봐.
0: 정말?
1: 응, 고래도 친구거든. 우와,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왜 저러지? 재채기를 하려나 봐.

0: 백과.
1: 고래가 미안한가 봐.
0: 괜찮아.
1: 어쩔 수 없지. 하, 고래야. 뽀롱뽀롱 마을까지 태워다 줄래?
0: 우와. 고마워.
1: 고래야, 고래야, 아주 아주 커다란 고래야.
2: 호비와 해리가 제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네요.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완성된 궁극의 힘, 다이노이드 파워.
1: 정말 볼품없이 망가져버렸군, 블랙버스터. 그 몸으로 뭘 할 수 있지?
2: 죄송합니다. 그 녀석들이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로 합치하는 바람에.
1: 이 무능한 녀석, 이제 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2: 그것만은 갈머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간의 성과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 기회? 이게 그 기회다! 잘 봐라. 이것이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0: 젖은 타이거! 마녀 킬러! 티라! 공중전사 다이노이드 전원 집결!
1: 우와! 멋진데?
2: 제군단 모두 고생 많았다. 이제 모든 전사와 고인이 한자리에 모였군. 볼트!
1: 네?
2: 드디어 카르노 군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1: 네! 정말 엄청난 힘이에요.
3: 맞아. 이 파워라면 카르노도 꼼짝 못할 거야.
4: 지금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걸?
5: 우리가 지그러운 것이

0: 은호님, 지금 그레이트 렉스 타이저가 저희 우주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역시 예상대로 데리고 와라.

0: 자, 블랙버스터. 널 이렇게 만든 미니 특공대가 왔다.
1: 미니 특공대.
0: 복수하고 싶지 않나?

0: 목표 지점 도착 완료.
1: 좋아. 어서 카르노의 우주선을 찾자.
0: 잠깐.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어.
2: 뭐지?
1: 뭔가가 오고 있어.
2: 이게 특공대!
1: 블랙버스터?
3: 저 모습은 뭐지?
2: 카르노의 짓이다. 에너지를 폭주시켜 본능만 남은 괴물로 만들지.
0: 자신의 부하를 저렇게 만들다니.
1: 이미 이성을 잃었어. 긴장을 늦추면 안 돼.

0: 비트 꺾다!
1: 뭐지? 속도가 더 빨라졌어!
2: 볼트! 레퍼스터의 에너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1: 뭐라고요?

0: 저 녀석 점점 더 에런지가 강해지고 있어.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1: 그 말이 맞아. 저러다간 블랙버스터의 신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날 거야. 폭발이 휘말리면 아무리 그레이트 넥스카이저라 해도 무사하지 못해.
2: 절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피해야 해.
3: 알겠어.

0: 지다 미니트 꼭대!
1: 움직일 수가 없어!
2: 이제 곧 폭발해!
1: 어서 줄을 끊어야 해!

0: 모든 다이노이드 코인들이 나의 손에 들어왔다.
1: 새로운 희망,

0: 이제 온 우주는 나의 것이다!
1: 사령관님, 지금 좌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대원들의 생명 반응이 매우 약하게 느껴지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레이!
1: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3: 어서 동료들을 서둘러...
1: 사령관님, 티라와 대원들만 생존했습니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0: 가세요! 빨리 빨리!
1: 어서 사도리!
2: 회복하는 대로 모든 대원들과 지령실로 오게. 얘기할 게 있네.
3: 사령관님, 모두 모였습니다.
2: 너희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카르노가 우리 미니트공대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4: 미니트공대의 사령관, 이 대원들은 모두 이 손으로 직접 없애버렸다. 지금으로부터 3일 뒤에 지구를 차지하러 간다. 만약 너희가 항복하고 내 부하가 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3: 저 녀석,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5: 카르노,
2: 모두 진정해라. 카르노의 오만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5: 무슨 말씀이시죠?
2: 몇 달 전 우리 대원이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지. 발견 당시 이 물체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지만 최근 우리 과학자들이 일부를 복원한 결과 이 물체는 또 다른 다이노이드 코인으로 판명됐다.
6: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지구에 있었던 건가?
2: 그렇다, 티라.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머나먼 사막에서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6: 그곳에 가서 다이노이드 코인의 나머지 조각을 찾아 맞추면 고대의 힘이 발현되어 과거의 용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거야.
2: 그렇다. 모든 정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다이노이드 코인이 완전히 복원된다면. 그 힘은 그레이트 코인의 힘에 비견할 만하다.
3: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군.
2: 대원들은 즉시 출동하여 이 새로운 다이노이드 파워를 확보하라.
7: 네, 사령관님!

0: 티라, 괜찮겠어? 넌 밖에서 기다리는 게 어때?
1: 그래, 넌 아직 다이노이드 파워가 회복되지 않았잖아. 변신을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2: 하, 이번 임무에는 내가 꼭 필요할 거다. 빼놓고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0: 그럼 가볼까?
2: 좋아!

우리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하자. 5대 다이노이드들, 우린 미니 특공대다. 지금 온 우주가 큰 위험에 빠졌어. 너희의 힘이 필요해. 우리를 도와줘. 부탁해.

0: 코인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 우리 못 알아보는 거야. 빨리 나머지 조각을 찾아내야 해.
1: 그래서 코인 조각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데?
0: 그건 나도 몰라.
1: 얘들아! 잠깐만, 진정해! 난 네 촉이 아니야! 자, 이거 먹어!
2: 소시지 별로야?
1: 이건 얘들아 코인 조각이야!

0: 잡았다.
1: 티나, 정신 차려! 티나! 티나!

0: 파이널의 배우부입니다. 그 주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1: 우리가 고대 다이노이드 파워를 얻었어.
2: 볼트, 어서 합체해보자.
3: 좋아. 다이노 엠페로 코인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이노 엠페로 합체!

0: 이건...
1: 우와, 정말 엄청난 힘이야.
2: 우리가 해낼군. 다시 한번 카르노와 싸울 수 있게 됐어.
3: 좋아! 새로운 다이노이드 파워를 보여주마! 각오해라,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제소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테디 왕자님은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2: 뭐? 그런 거 아니야.
3: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2: 아니라니까.
3: 에미리님께.
2: 야!
3: 질투쟁이, 질투쟁이.
2: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4: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반 고기반이야.
3: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5: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4: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루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3: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0: 모두 괜찮아?
3: 어?
0: 어? 아저씨!
3: 아저씨가 사라졌어!
6: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3: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Yeah.

0: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1: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2: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보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1: 이런!
2: 내가 구조할게.
3: 살려주세요. 어,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2: 잠시만요.
4: 숨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0: 잠깐만 비켜줄래?
1: 살았다!
0: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5: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0: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5: 아,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1: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0: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8: 아이스걸?
9: 아이스걸 등장!
0: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9: 이건 좀 차가울 거야.

0: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레스큐대!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3: 유리야, 레스큐 드론을 사용해!
1: 드론? 아, 그렇지!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1: 병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함정에 빠진 개미를 구하라.
1: 오늘 안개가 정말 심하네.
2: 앞이 잘 안 보여.
1: 무슨 일이야?
3: 길을 잃어버렸어.
4: 페로몬 냄새로 길을 찾지 않아?
0: 맞아. 분명 여기에 냄새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1: 안개 때문에 지도 레이더가 안 잡혀.
3: 페로몬이야! 드디어 길을 찾았어.

0: 잘못 들은 건가?
1: 얘들아!
2: 어? 어?
1: 이쪽이야, 이쪽!
3: 친구들이 우리 찾으러 왔나 봐!
0: 응, 빨리 가보자!
4: 좋았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0: 뭔가 수상해! 어? 개미들아!
5: 같이 가!
3: 뭐지? 분명 어? 소리를 들었는데...
6: 아이 참 깜짝 놀랐잖아.
7: 미안 얘들아.
0: 어? 개미가 모두 사라졌어.
4: 도와줘.
0: 스톱!
4: 살려줘.
6: 베리 공대 발사.
0: 여긴 어디지?
8: 렉스 슈퍼 얼굴이 발사!

0: 어? 처음 보는데 누구지? 어?
1: 명주 잠자리의 유충인 개미 귀신이야.
2: 개미 귀신?
1: 응. 여긴 개미 귀신이 만든 함정인 개미 지옥이야. 사라진 개미들도 개미 귀신이 데려간 거야.
2: 뭐라고?
3: 너네 혹시 내 먹이를 노리는 거야?
1: 내가 막아볼게. 넥스 슈퍼 갈고리 발사.
4: 렉스가 위험해! 빨리 변신하자! 응?

0: 레스큐킹! 레스큐킹 워터캐논! 나도 친구 있다고 얘들아 도와줘!
1: 감히 내 친구를 괴롭히다니!
2: 매운맛을 보여주지!
3: 개미 귀신 모래 폭풍!
4: 이게 뭐야?
1: 아무것도 안 보이지?
4: 어디 있는 거야?
5: 넥슨 슈퍼 갈고리!
6: 개미 귀신도 거기 서지 못해!
2: 나 잡아봐라! 윈드 캐논!
5: 개미들에겐 내가 갈게!
2: 안 돼! 내 먹이들이야!
7: 우리가 상대해 주지?
2: 그렇다면
3: 개미 귀신 모래폭풍!
4: 또 모래폭풍이야! 어떡하지?
8: 아! 물이 약점이었어! 물을 뿌리면 모래폭풍을 만들 수 없어!
7: 왔어! 레스큐킹! 워터캐논 발사!
2: 도망가자!
1: 안 되겠다! 개미 귀신 총공격!
7: 레스큐킹! 파워 워터캐논!

0: 너무 늦어지길래 데리러 왔어.
1: 정말 잘됐다.
2: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1: 빨리 집에 가자.
3: 안녕.
1: 잘 가.

0: 손도장 그림 그리기.
1: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2: 우와!
0: 준비됐어요, 선생님!
3: 저도요!
1: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1: 아버지.
0: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2: 네, 조금만님.
3: 이대로 사랑이

0: 암흑 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1: 희마,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2: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3: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 거다 필요해.
2: 두 사랑이 이게 진짜.
4: 11화 암흑 보석검과 슈퍼 크다마왕.
5: 암흑 보석은
6: 우리까지.
2: 안 돼, 제발. 준비해, 얘들아.

0: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거지?
1: 태연아, 너 괜찮아?
0: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2: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3: 암흑부서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0: 이제 좀 괜찮아?
4: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한 게 보이지.

금부타쥐 장미.

0: 주먹보석 반쪽. 주먹보석 어떡해. 말도 안 돼. 내 암흑보석.
1: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2: 날 꺼내줘!
1: 네, 번개 대장님.
3: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1: 예? 둘 다요?
3: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1: 이런데...

0: 희망아! 노희망! 아이, 대체 어딜 간 거야?
1: 여보세요?
2: 어,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2: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2: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2: 너 이러다 이 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3: 드디어 암흑버섯이 모든 모였군.
1: 뭐야? 유치원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4: 드디어 슈퍼 크다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3: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중. 네, 조그마왕에게 바칩니다.
5: 최고십니다.
6: 네.
3: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5: 반쪽.
6: 나머지 반쪽도
1: 안 돼! 어? 절대 안 돼!
6: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0: 좀더 정신 차리시지요.
1: 아, 맞다. 와, 불불. 노사랑! 언니, 최고!
2: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체파!
3: 보니까 너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
1: 언니.
4: 자, 아무 보석을 맞아 띄우지.

0: 우린 노사랑 언니다. 너네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1: 가만 안 두면 어때?

0: 오프만해서 안 보였네.
1: 살아왔던 시간도 이제 바이바이.
2: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3: 살자. 뭐야?

0: 슈퍼 그녀 마와.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자.
2: 공개매?
0: 왔군.
1: 사람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3: 멍게네, 나 아무 부서워.
4: 그만 울어, 노사라.
5: 어우, 시끄러워. 어,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6: 나도지.
1: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대되거든.
0: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미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10: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8: 알았어, 어디 자!
2: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게.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어? 텅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어? 포보와 두더지게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6: 도망치고 있어.
4: 멀리는 못 갔을걸.
1: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 밀더.
4: 예.
2: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취 방어탄 발사!

0: 준비됐어? 기가 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2: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2: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맞지?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마토는 무사해.
2: 안 돼! 내 마지막 토마토 내 제발!
3: 어? 안 돼!
4: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5: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어?
1: 어? 아, 미안.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섯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1: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1: 진짜 입에 딱 맞는데?
4: 어떤 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1: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1: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백신.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2: 덕분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1: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2: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괜찮을 것 같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2: 응? 뭔데?
0: 그게...
3: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4: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틀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3: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4: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3: 우리 어머니?
4: 레이아 크레이웬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3: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2: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0: 잠깐!
5: 기대가 어긋나버렸네.
6: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0: 뭐지?
7: 내 뛰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주겠다.
8: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1: 쟤 너무 야만스러워.
9: 먹인당해도 야생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5: 방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9: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0: 부탁해.
3: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7: 나는 호랑이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8: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0: 잠시만요.
9: 손수교체다. 우리도 갈게.
7: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0: 어디 가려고?
6: 고양이다.
7: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타이거 뭉개주마!
0: 안 돼, 타이거!
10: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11: 데스터!
12: 이제 괜찮아.
5: 큰일 날 뻔했네, 그치?
0: 뭐야, 데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12: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 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7: 저기!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0: 고양이 때문이지?
6: 애들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12: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13: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8: 무사히 넘어가긴! 밖에 적군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7: 야생 호랑이.
12: 저 녀석 그 와일드카드 보시곤 공인을 한 거야?
0: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8: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0: 안돼, 그거!
14: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부 추방이다.
3: 추방?
11: 바이바이!
3: 싫어! 제 이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12: 저쪽에 크리스 파이어!
8: 알겠지?
0: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8: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0: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3: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7: 스킬링 좀 부탁할게.
8: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7: 내가 먼저...
0: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3: 준!

0: 이게 무슨 소리야?
1: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0: 어디?
2: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0: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3: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4: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5: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6: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5: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6: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2: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6: 친구?
2: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6: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2: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6: 소중한 친구지?
2: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6: 그건...
2: 너랑 블레이어는 친구 아니야?
6: 뭐?
7: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8: 아니, 있어 블레이어. 넌 왜 솔레이유에게...
7: 휴가라!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2: 아우, 또 시작이네. 나 교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 드려줘.
9: 아, 알았어.
4: 조심히 가.
2: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3: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10: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11: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 쓰게 생겼네.
12: 우리가 구해올까요?
13: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11: 야, 그건 안 돼.
13: 농담이야, 농담.
0: 나왔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11: 에휴, 가지고 따라와.
0: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11: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0: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11: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0: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11: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0: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11: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0: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그 녀석이 타이건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4: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5: 호랑이?
5: 네,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7: 정말?
2: 타이건, 나와.
7: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 너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0: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7: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어라.
0: 잠깐, 어? 이걸 보라고.
7: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원의 같은 기술을 쓴 거냐?
5: 아니야.
0: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7: 어? 엄마라고? 그게 뭐야?
5: 뭐야? 무서워서 그래?
14: 귀여운데?
11: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7: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역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라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4: 뜨거
7: 뜨거!
13: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0: 카드봇도 당할 수 없나 보군.
1: 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2: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0: 내 친구라고? 난 평생 싸움만 한 한 마리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2: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1: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3: 싱그럽다, 블루카.
2: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0: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2: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4: 미춘,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2: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0: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2: 고마워, 타이거.
0: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5: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0: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꼴. 걱정 마.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뛰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2: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7: 우리 아빠보다 낫네.
0: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어흥.
3: 야야, 뭐 망가뜨리지 마, 마라. 알겠지?
0: 알겠어, 애드 아빠.
3: 애드 정의랬지.
0: 아와, 나 물려라. 어흥.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Mr. Red becomes a movie star.
1: Where's the studio?
2: Oh, here!
3: 정의의 천맨과 악당
2: 그장맨!
4: It's me, 그장맨!
2: So, how do you feel right now?
1: I'm so excited right now!
2: Cool! Let's go in!
1: Okay.
4: Oh, 오셨네. Hello.
2: Hello, nice to meet you.
5: 그래.
6: Hi.
4: 자, 인사하시죠. Oh. 이쪽은 정의의 처음맨.
6: Hello.
4: 그리고 이쪽은 악당 끝장맨.
6: Oh, I am 끝장맨.
7: 용기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6: 같이?
4: 예, 예, 차량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하시죠.
6: 예.
2: Okay.
4: Okay. 예. 자, 끝장맨이 우주를 끝장내려고 한다. 레디, 액션!
8: With this bomb, I will destroy the universe!
9: No!
8: 파워!
9: 어? I will crush you.
4: 컷! 끝장맨! 아니! 지금 처음에는 끝장맨 폭탄을 녹여버렸어요. How would you feel?
6: Angry?
4: 그치! Very angry. Okay?
6: Okay. Okay.
2: Fred, imagine you're angry right now. Angry!
6: Okay. I am angry. I am angry.
4: I am angry. Yes! I am angry! 오케이! 그 느낌 살려서 액션!
8: I am angry! I will crush you!
4: 컷! 오케이!
2: Good job, Red!
4: 자, 이번 씬은 처음맨과 끝장맨의 결투 끝에 끝장면이 지는 장면, ready, action!
6: 야! 야!
4: 아!
6: 야!
5: Oh, it's all over.
4: Cut! Cut! 끝장면! 아니, 당신 지금 싸움에서 졌잖아요, 에?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5: Sad?
4: 그렇지! Very sad! 슬퍼해야죠!
5: It's okay.
2: Red, imagine you're sad.
5: I am sad.
9: I am sad. I am sad. Yes! I am sad!
4: Okay! 그 느낌 살렸어. Action!
9: It's all over.
4: 컷!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씬. 처음맨이 끝장맨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한다. Ready. Action.
6: 끝장맨,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7: What is it?
6: I'm your
5: You're my brother?
4: 컷! 끝장맨! 아니, 지금 왼수 같던 처음맨이 사실은 당신 형이래잖아, 형! 깜짝 놀래야죠!
5: Okay.
2: Red, imagine you're surprised.
5: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 Yes, I am surprised!
4: Okay, action!
5: What? You're my brother?
6: Yes,
5: we are brothers! Wow, I have a brother.
2: Fred, imagine you're
10: happy right now. Ah, happy.
5: Wow, I have a brother. I am happy.
11: Brother.
5: Brothers.
12: 컷,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5: 아, 아, 아, 아. Thank you.

0: Brother!
1: Yeah. Brother!
2: Bravo!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R.E.D. Mr. Red.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Today, Elmo is drawing a picture of Tango. See?
1: Yeah.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조종기를 다루는 섬세한 손과 예리한 눈의 주인공. 공군 항공과학고 2학년 드론 레이서 박현욱 군. 그리고 특유의 재기 발랄함으로 친구들을 카메라에 담는 공군 항공과학고 2학년 영상 크리에이터 백영민 군까지 창공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맞이하여 항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입니다. 오늘은 새 학기를 맞아 전 학년이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출정식이 있는 날. 군기가 바짝 든 친구들 사이로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1: 지금부터 항공과학고등학교 신단식 이야기 학생 자체 교육 교대식을 통행하겠습니다.
0: 새 학기 교대식이 시작됐습니다.
2: 신고합니다. 19-1 학기 중학생이자 조정재.
3: 부장 이채원.
4: 문화부장 우인영.
5: 문화부장 조인찬.
0: 오늘의 주인공들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6: 저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50기 항공전자과에 재학 중인 박현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직업체험 하다가 군인 직업을 보고 반해가지고 여기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정보통신과 2학년 50기 백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추천으로 일단 시험 봐보게 됐는데 이게 될 줄 몰랐는데 1차 되고 2차 되고 3차 돼가지고 학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권위는 학교를 알게 된 경로고 여기 들어오는 거는 제 의지라고 봐야죠.
0: 일찌감치 진로를 정한 이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공군 항공기술 부사관 후보생들입니다.
8: 이상. 가끔씩 고등학생이 군복 입고 부딩동 하면서 전투 하나 다 챙겨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신기하죠. 자기 자신.
9: 스스로.
8: 네, 그냥.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고 싶고 현실 자각하는.
6: 처음에 임용복도 몰라가지고 좀 많이 막 혼나고 그랬어요.
9: 지금은?
6: 지금은 네.
9: 오늘도?
8: 3분이면 있죠.
0: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각종 비행기와 전투기가 즐비한 이곳은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직접 보고 배우는 실습장인데요. 항공전자과인 현욱이는 이 실습장에서 항공기 정비 수업을 받고 있죠.
10: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항공기가 비행 중에 진동이 있을 때에도 장탈되지 않도록, 탈락되지 않도록 안전결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락커를 고정시켜줍니다. 장착대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 이후에 여기에 지금 장착되어

0: 가려낼 수 있을까요?
1: 안쪽에 있는 다시 아크핏 커넥터를 분리하고
0: 망설임 없이 도전한 결과 한 번에 전투기 커넥터 분리에 성공한 현욱이.
2: 자, 현욱이가 장타를 진짜 안전하게 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0: 이렇게 현욱이가 실습에 구슬땀을 흘리는 이 시간 정보통신과인 경민이도 열심히 수업을 받는 중인데요. 때마침 찾아온 쉬는 시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론으로 교실이 온통 시끌벅적합니다. 소동의 주인공은 현욱이의 미니 드론.
3: 올려봐, 올려봐, 딱 올려봐. 오, 우리 이걸로 미션하자.
0: 그렇게 시작된 즉흥 장애물 드론 레이싱.
4: 내가 여기서 날리고,
3: 날리고
4: 드론이 지나가면 너는 손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나가야 되니까.
3: 아, 오케이.
4: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래로 갔다 위로 나와서 다시 아래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서
5: 지나가서 여기를 내려가서
4: 여기 아래로 가서
5: 여기로
3: 가능해?
4: 한 다음에
0: 드디어 이륙 준비를 마치고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현욱이의 조종 실력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미션. 즉흥적으로 만든 코스인 만큼 조종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조종 실력을 뽐내는 현욱군. 두 눈을 질끈 감게 하는 아찔한 드론 퍼레이드는 안정적인 착지로 마무리하며 완벽하게 미션에 성공!
2: 잘 좀 졸려.
3: 현욱이요? 아, 항상 조용하고 호실 정리를 진짜 잘하고 다 잘해요.
6: 밥 먹고 드론만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 많이 가져가고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기수에서 거의 탑이라 할 정도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7: 드론 하나는 정말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0: 특히 정밀 조종 분야에선 정평이 나 있다는데요.
8: 제가 드론을 좀 다룰 줄 압니다. 경남에서는 가장 잘 날릴 자신이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0: 며칠 후 열릴 공군 참모 총장배 드론 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기도 하죠.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 현욱이가 트레이닝에 나섰습니다. 직접 설치한 레이싱 트랙이 그럴듯한데요.
8: 트랙에 익숙해지려고 계속 돌고 돌다가 좀 익숙해지면 시간도 한번 재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익숙해지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0: 어허, 자꾸만 장애물에 부딪혀 추락하는 드론. 아직 익숙지 않은 레이싱 트랙 탓도 있지만 현욱이가 사용하는 드론은 GPS가 탑재돼 있지 않아 수동 조작이 더욱 어렵답니다.
8: 제가 계속 빨리 가려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안에서 좀 흔들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자꾸 땅에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좀 느리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0: 빠른 속도로 저공 비행해야 하는 난코스 중의 난코스. 오늘은 이 마의 구간을 마스터해볼 요량입니다. 홀로 외로운 사투 중이던 그때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9: 아이고, 대중 많이 했냐? 대회?
8: 연습? 연습 시간 이틀 했다.
9: 현욱아.
8: 네.
0: 연습에 한창인 현욱이를 불러 다짜고짜 촬영을 시작하는 경민이.
10: 드론은 저희 다른 데 뭐 하나
8: 보내.
0: 드론을 조종하는 현욱이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폼이 제법 연출가답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을 찍으려는 걸까요?
9: 이걸로 내가 멋있는 예쁜 거 하나 만들어줄게.
3: 역동적.

0: 이거는 뭐 싹 샥샥샥 변하는 게 예쁜 것 같아. 그냥 수 하면서 그냥 네가 하는 거 촬영하고 그냥 멀리서 그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1: 레이싱인데 역동적이어야 되지 않겠냐?
0: 레이싱이 역동적이요? 아, 살리기가 너무 힘든데.
2: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어 하고, 취미가 생기면 이거 하나 꽂히면 그거 하고 싶어 하는데, 요새는 영상 편집이요.
3: 구체적으로 어떤?
2: 제 일상 브이로그 찍거나 아니면은 학생회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소개할 영상을 찍어주거나, 저희 학교 축제할 때 중간중간에 그 광고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학생들이나 나중에 부모님들 오시면은 조금 약간 전환하는 타임? 할 때 나오는 방송 편집하는 걸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4: 아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오세요.
5: 소문에 눈빛만 마주쳐도 죽여버린대잖아. 귀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6: 경민이의 특기는 평범한 친구들에게서 영화 배우 못지않은 숨겨진 끼를 찾아내는 것. 게다가 톡톡 튀는 편집 감각으론 따라올 자가 없다는데요. 이번엔 어떤 컨셉을 잡았을지 궁금해지는데요.
0: 컨셉은 영화 예고편처럼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상은 어느 정도 다 짰어요. 좀 박진감 있게 어둡게 좀 깔아주고, 좀 이렇게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다 퐁퐁퐁 하는데 밝진 않잖아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색감을 그 정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확 하면서 뭔가 좀 강한 인상을 남기게,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될 만한 영상으로 지금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딱 머릿속에 그냥 집에 갈 때 한 번씩 생각할 만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6: 음흠, 정말 기대된다. 그날 저녁, 오늘따라 쓸고 닦고 광내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 중인 걸까요?
7: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규정대로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청소를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성적이 감점이 돼서.
8: 아, 진짜?
7: 네.
9: 호실 밑바닥 청소나 옷장, 서랍장, 그냥 보이는 건 다 해야 돼요.
6: 살 떨리는 점호 5분 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옷장부터 책상 위 서랍까지 딱딱하게 잡혔는데요. 생활관엔 긴장감이 감돌고 모두들 초긴장 상태. 드디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호랑이 훈육가님의 발걸음 소리에 모두들 숨을 죽입니다.
10: 필승!
11: 제 이중자 오픈데 생활 상태보다 좀 밑끝!
10: 실시!
11: 필승!
10: 필승!
6: 드디어 생활 상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12: 필승! 필승!
6: 청소뿐만 아니라 교복의 다림질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하는데요.
10: 주기 상태 확인할 거야.
12: 예.
10: 그게 안 돼 있지.
6: 아, 차차. 수건에 이름 쓰는 걸 깜빡한 경민군.
10: 주기하고 정을 다시 해야 알겠어? 주기하고 정을 다시 하라고.
12: 예.
6: 긴장감이 감도는 건 현욱이 방도 마찬가지.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10: 손 앞으로. 동복 어딨어? 걸어놓은 거. 걸어놓으라고 했잖아. 하정복.
6: 여긴 잘 넘어가나 했는데, 훈육관님의 눈에 포착된 불량 상태.
10: 바지 안 다렸어. 제 다린 거 맞아 이게? 다시 다려 알겠어?
12: 예.
6: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점호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엔 공포의 흰 장갑 등장입니다.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는 흰 장갑. 단 한 번의 터치로 흰 장갑에 시커먼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3: 창틀을 닦았지?
8: 네.
6: 다행히 창틀은 닦아놓은 상태. 자, 이번에 현우꾼 방은 어떨까요? 깐깐한 점검에 왠지 제가 다 조마조마한데요.
13: 냉장고 밑에 닦았니?
14: 닦았습니다.
13: 밑에?
14: 예.
6: 닦았단 말에 바로 냉장고를 옮기는데 과연 청소 상태는?
13: 이거 언제 닦았니?
14: 이틀 전에 닦았습니다.
8: 여기 봐봐. 여기서 봐봐. 이틀 전에 닦아도 이렇게 닦아요.
13: 근데 생금할 때 이렇게 무지 안 해주면은 엄청 쌓여서 너희들 호흡기 쪽으로 다 먼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닦으라고. 잠시 닦아주고 해야 돼.
14: 네.
6: 위생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생활 점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검사 후 잠깐의 휴식 시간.
14: 안녕.
15: 예누가 안녕.
14: 엄마 뭐해?
15: 내 밥 먹고 쉬고 있어.
14: 나 방금 생활상태검사 끝냈거든?
15: 어.
14: 나 근데 이번에 몇 개 걸린 것 같아.
15: 잘해야지.
14: 아, 이번에 빨래가 밀려가지고.
6: 잔뜩 긴장했던 탓인지 더욱 위로가 되는 엄마의 따스한 목소리.
15: 해, 뭐하자 하면 입을 것도 없고 힘들잖아.
14: 대회가 연기됐거든, 2주 뒤로.
15: 태풍 때문에? 아쉽다. 그래서 저 연습은 더 할 수 있어서 좋겠네.
14: 더 좋긴 한데. 좀 힘들어가지고.
15: 아유, 그만큼 뭐 들은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너가 워낙 들어온 날리기 좋아하잖아. 잘 됐네.
14: 신기록 나와서 신기록.
15: 신기록? 우와, 진짜? 우와. 아유, 대회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 거두겠는데? 아무튼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해. 왜냐면
16: 현욱이 여기 학교 보내고 좀 걱정 많으시겠어요?
15: 맞아요. 항상 이렇게 옆에 없으니까 좀 외롭고 보고 싶을 때가 좀 많아요. 뭐 참고 이렇게 뭐 있어야죠. 어쩌겠어요.
14: 엄마 사랑해. 내일 이번 주 주말에 보러 갈게.
15: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아무튼 잘 지내고 연습도 많이 하고 주말에 조심히서 내려와.
14: 통화하면 그냥 이번 주 외출 신청했는데 내박으로 바꿀까 생각도 들고 더 보고 싶고 집밥도 그리고 그래요.
6: 오늘따라 가족이 더 그리운 밤입니다. 다음 날 6시 반 기상인 공군항공과학고. 아침 점호를 마친 학생들이 가볍게 연병장을 뜁니다. 그렇게 아침의 시작을 알린 후 학생들이 향한 곳은 바로 식당.
17: 고마워요.
6: 아침 구보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김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그날 오후 드론을 펼쳐놓고 뭔가에 집중한 현우꾼.
14: 아까 이 드론을 날릴 때 전원부 접촉이 잘 안 돼가지고 시동이 자꾸 끊겼는데 그래서 지금 전원부를 일단 단락시켜주는 중입니다.
6: 오? 직접 수리까지 하는 거야?
14: 배운 건 아닌데 학교 특성상 드론을 구매하기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고치게 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긴 한데 학교가 외출도 주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좀 배우기 까다로워요.
6: 그런 현욱이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0: 연 한 사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대한민국 최초 여성 드럼 교관 주청님 씨입니다.
1: 어머. 몸이 건조하게 날 받아줘가지고.
3: 어, 그래. 나 너무.
1: 할 말이 없었어. 너무 당황스럽어.
2: 너무 갑자기 나왔어가지고. 아, 답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인두기는 뜨거운데 교관님은 오셔서 뭘 먼저 처리해야 되냐 당황해가지고.
0: 아. 곧바로 이어진 드론 교육. 먼저 현욱의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1: 네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기체를 막 움직임을 크게 하지 말고 크게 한번 재볼까?
2: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하나 시작.
0: 이번엔 침착하게 레이싱을 하는 현욱군. 과연 기록은?
1: 네. 33초 나왔다.
2: 33초요?
1: 오, 좋다.
2: 네.
1: 좋은 결과가 있겠는데? 잘하는데? 어, 잘한다. 잘한다.
2: 감사합니다.
1: 많이 했구나. 기체가 움직일 때 자꾸 장애물에 부딪히잖아.
2: 네.
1: 근데 생각해보면은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속도와 고도만 유지하고 지나가면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쉬운 장애물들인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지. 그치?
2: 아, 네.
1: 낮은 고도를 처음부터 유지하면서 저기 통과해봐봐. 애초에 우리 낮게 통과하잖아.
2: 네.
1: 마지막 장애물 낮게 통과하면서 그 고도로 호버링 유지하면서 저 밑으로 통과를 하고 바로 프립 돈 다음에 필리핀 터치다운 하고 다시 출발하고.
2: 네.
1: 그래서 고도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버링 하려고 하는 걸 최대한 줄이면 지금 하는 것보다 최소 6초는 더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한두 번 날려본 걸로 제 문제점을 바로 보시고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대단하고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조금은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0: 이 짧은 시간 안에 고민이 다 해결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현욱이에게 많은 도움이 됐겠죠?
1: 강당에서 이제 현욱이 조종하는 거 봤잖아요. 시간도 굉장히 기록도 좋게 나오고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또 본인이 이제 침착하게 하려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 정신력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조종 기술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0: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과자 파티.
4: 대회는?
5: 대회?
4: 밀렸잖아.
5: 밀렸지.
6: 대회 2주 밀렸어. 태풍 때문에.
5: 2주 네? 뒤면은?
7: 나 추석 때문에 또 밀린 거예요.
6: 추석 때문에 한 주 더 밀리고.
5: 아 그렇군요.
4: 그 시간에 드론 가지고 뭐라도 해보니까 놀면서.
6: 뭔가 뭘 해보라고?
4: 니가 뭐 이런 거 분리수거 해줘도 좋고 드론으로. 앉아서.
7: 분리수거 가능?
6: 가능?
4: 실력 한번 보여줘봐 그럼 이거.
6: 아 오케이 오케이.
0: 역시나 드론이 빠지지 않습니다.
2: 여기에 이걸 두면
7: 나 5천원 걸게. 난 안 된다 안 된다.
6: 드론에도 닿아서? 붙이고?
7: 테이프 안 테이프.
4: 근데 나 질문한 게 있어.
0: 친구들 도발에 드론 공격.
4: 야 눌렸다.
7: 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
6: 너무
7: 야 얘를 쓰레기통까지 갖고 왔어.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물까?
6: 같이 버리고.
7: 드론이랑
0: 자 그럼 이제 미션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과자 봉투 쓰레기통에 버리기. 과연 성공할까요? 와와, 봉투를 들고 쓰레기통을 향하는데 어우, 그리고 봉투와 함께 잔열이 쓰레기통으로. 어쨌든 미션 클리어.
7: 이번엔 젤리 배달인가요?
6: 드론에 올릴
2: 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0: 두 번째 미션은 드론으로 젤리 배달하기.
2: 맞아.
0: 드디어 출발하는데? 정확히 전달 성공! 어머나, 그놈 참 신통방통하게 배달 잘하네요.
4: 경매 조정에.

0: 가장 중요한 얘가 하나 있어.
1: 너 이걸로 하나 그거 하자, 내가 말한 거. 병뚜껑 챌린지.
2: 그건 또 뭔가요? 요즘 SNS 상에서 핫하다는 바로 그 병뚜껑 따기.
3: 젤도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젤리 했잖아.
4: 인정. 이 정도 가뿐한 거 아닌가요? 드론 뭐 그런 거 하려면은 손 안 쓰고 뚜껑 정도는 열어야지.
5: 당연하지.
4: 이 정도 내야 이제 공사 가서 이제 인정 좀 받는다고.
3: 고정 잘한다. 뭐 잘한 컨트롤 잘하는 사람은 꼭 한번 꼭 해야 돼. 필수 코스. 아, 오케이.
5: 도전. 뭐 한 거에 자존심을 걸고.
4: 오케이.
5: 명예를 걸고. 뭐 한 거에 자존심을 걸고. 명예를 걸고. 그치, 살 수 있어.
2: 드디어 도전! 현욱이는 마지막 미션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페트병 주위를 몇 번 돌더니 나비처럼 사뿐히 날아가 벌처럼 쏩니다! 오호, 이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성공의 음료수 한 입!
5: 제일 때보다 손 떨렸다.
4: 그래서 세상 살기 어려운 거야.
2: 주청님 씨의 조언과 친구들의 응원으로 사기 칭찬한 현욱군입니다. 드디어 국내 최대 항공우주과학축제인 공군참모총장대 스페이스 챌린지 결승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곳에서 현욱이도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진검 승부를 펼칠 예정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경민군이 만든 현욱군의 멋진 플레이 영상을 감상해볼까요?

0: 것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파이팅.
2: 아쉽게도 기대했던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후회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0: 승장이 뒤에서 좀 길게 안 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 다음에 더 잘하면 되니까 이걸로 많이 해야겠어.
2: 스스로의 꿈을 향해 달려온 18 청춘의 시간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부사관 후보생들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을 텐데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꿈을 향해 달려온 시간만큼 멋지게 날아오를 일만 남았죠? All together
3: is good. I just wonder. 땀을 많이 내고 자주 빨리
4: 칼질은
3: 우리 칼질이야.
4: 우리가 처음 해봤어요.
3: 다리도 또 여기다. 제 부모님은 어떻게 그 많은 걸 혼자 하셨나 대단하시더라고요.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뿌리는 센스타 큐.
1: 우와, 잘한다. 우와.
0: 오. 흔들어야 돼 이제. 친구 힘드시다.
1: 우와.
2: 우와.
3: 우와. 나 잘 안 걸어.
0: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4: 아이디어를 합시다.
0: 재밌는 거를 한번 이제 해봐야 되는데.
1: 네.
0: 뭐가 있을까?
4: 스러시를 만드는 거.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스러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양한 과학적 음식을 만들, 간식을 만들자.
0: 역시 권위는 아, 항상
3: 포괄적으로.
0: 항상 먹는 걸로 빠지더라고.
4: 아, 근데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콜라 같은 걸 흔들어가지고 되게 한 3시간, 5시간 얼리는데 안 얼어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그때 슬러시가 땅 하고 만들어져요.
0: 안 터지면 어떡해?
4: 아, 안 터져요.
0: 그것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4: 이것도 있고, 아까 그 얼음하고 소금 넣어서
0: 그거처럼 팩으로 만드는,
4: 네, 팩으로 만드는 슬러시하고 철판 아이스크림?
0: 어, 철판도
4: 거기다 해서. 그러면은 이걸로 할래?
0: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4: 그럼 이걸로
0: 사이언스타 카페.
4: 카페. 도착됐어.
0: 두 개?
1: 그래 그래. 일단 뭐 사야 되죠?
0: 콜라.
1: 오케이, 콜라. 엄청 많이
0: 물
1: 사야 될 것 같아.
5: 젤리도 살까요?
0: 어, 사자.
5: 많이 필요하겠죠?
1: 맛있겠다.
0: 아이스크림 먹고
4: 이것도
0: 싶다.
4: 이것도 더 많으면 맛있을 것 같고.
0: 우리 아이스크림도 사자. 왜냐면 이 맛을 맛보면서 아, 이렇게 만들어야 맛있겠구나라는 게 있잖아.
4: 그리고 맛은 기억을 못해요.
0: 그치? 빨리. 이런 거. 이게 그 딸기 그런 맛일 거 아니야?
4: 아이스크림에 과자 토핑하면 맛있어요.
0: 그거 데코가 되게 중요하구나.
1: 이걸로 데코 괜찮다.
4: 이것도 세 개. 하고. 이런 것도
0: 액체가 제일 좋네요.
4: 이거하고.
0: 초콜릿도 살까? 초콜릿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4: 어, 좋아요.
0: 아. 지금 우리 먹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니지? 되게 많이 사.
1: 자. 아이고, 무거워라.
0: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네, 이거 가지고.
0: 메뉴 개발을 하러 가야 되니까.
4: 네.
0: 일단 우리 기지로 가가지고. 본부로 가서.
4: 네.
0: 만들어 봅시다.
4: 네.
1: 갑시다.
0: 가자.
1: 무거우니까 빨리 가자.
4: 갑시다.
0: 우와, 근데 이거 안 찢어지겠지?
3: 근데 우리 치즈 안 쓴 것 같아. 일단.
0: 자, 우리 이거부터 듣자.
4: 네.
0: 자, 우리는 센스타 큐! 네, 와우.
4: 네, 저희가 이제 재료를 다 샀잖아요.
0: 그쵸?
4: 그럼 이제 뭐예요?
1: 저희가 아까 말했었던 여러 가지 과학 원리들이 진짜로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0: 일단 우리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또 메뉴 개발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립시다.
1: 그럼 한번 화이팅 하고 갑시다.
0: 그렇죠.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주스를 이용해서 주스 슬러시를 만드는 거야. 괜찮지 않아?
4: 네.
0: 그치?
1: 여기 얼음이랑 소금을 넣고 지퍼백에다가 주스를 담고 같이 흔들면은 얼거든요.
0: 얼음만 있어도 되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고?
1: 왜 그러냐면은 그 어는 점 내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그래. 이거 좀 안을 그래. 그래 맞아.
1: 위에다가 얼음을 좀 해야 되니까.
0: 요거를 요거. 건이가 이제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2: 여기도 보여요. 약간 얹은 게.
0: 봐봐.
3: 우와.
2: 됐어요.
0: 된 것 같아. 잠깐만.
2: 볼까.
0: 자,
4: 한번 빼봐요.
0: 2분 정도 했거든요.
2: 됐다.
0: 우와.
3: 우와. 진짜 돼?
2: 됐어요. 순환 씨 완성.
1: 역시.
0: 대박.
1: 역시 과학은 위대.
0: 우와, 신기하다.
2: 이거 있어요.
5: 처음에는 주스지만.
3: 우와! 은근! 살려. 우와! 은근! 살려. 손실.
2: 됐어요.
0: 진짜 슬러시가 됐어.
3: 오, 진짜 이게 돼?
0: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드디어 시식.
0: 와, 오, 신기하다.
2: 맛있는데?
0: 슬러시 만드는 기가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0: 우유도 얼려보자, 이렇게. 우유 얼려서 요즘 무코핑수 많이 만드니까. 우유를 한 3, 4분 한다 치고 해서 여기 담으면서 재료들까지 담아서 팥빙수를 만드는 거.
1: 팥빙수 괜찮아. 해보자.
0: 일단 그러면 딱 닫고
2: 진짜
1: 노래 한번 틀어줄게. 맞아. 자, 나와 이제. 이거 시작과 동시에 막 흔들어줘. 이게 딱 그거다. 우리 이거 한 곡을 할 때 한 곡을 틀어놓고 하는 거야. 괜찮지? 어우.
2: 아까 이거 양을 좀 참.
1: 빨리 일단 더 녹기 전에 빨리
2: 넣어놓고. 어우, 됐다 됐다.
1: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대박.
0: 저는 맛이 궁금해서 일단 한 번
3: 나도.
1: 거품이 조금 많긴 하다. 거품이 많은데 괜찮아.
0: 설탕 같은 것도 넣어야겠다.
2: 면이 넣으면 되죠.
0: 진짜 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맞아. 어떻게 하면 맛있을지 맞아, 맞아, 이거를 맞아.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서 해야지.
2: 저는 되게 마구잡이로 넣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1: 와, 멋있고 엄청나다. 자, 먹어봅시다.
0: 먹읍시다.
1: 팥빙수 맛이야, 딱.
0: 그럼 이거는 메뉴 이름을 뭘로 할까요?
1: 뭔가?
0: 눈 내리는 과자 마을.
1: 와, 굉장히 되게 잘한다.
0: 감성이
1: 되게 있어. 뭔가 시적이구나, 뭔데. 정말 너무 열심히 먹은 거 아니야?
2: 맛있어.
1: 맛있어. 그럼 카페 이름 그냥 사이언스 탑 카페?

0: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개발해볼 메뉴는 철판 아이스크림.
1: 철판 아이스크림.
0: 근데 철판 아이스크림을 일단 만들려면 철판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이 철판을 온도를 정말 낮게 해야 되잖아.
2: 네, 그럴 수 있어요.
1: 얼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0: 얼마나 넣어야 될까?
2: 많이요.
0: 철판이 위에 닿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3: 우와,
1: 호러무비인데? 이거 진짜 호러무비인데?
0: 대박이다. 붙어서 뭔가? 얘가 완전 딱 붙지만 않게 잘 했어야 해봐.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다리자. 얘가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2: 기다려요? 근데 드라이 아이스가 몇 도죠? 한번 해주세요. 드라이 아이스 몇 도인지 궁금해요. 갑자기.
0: 이것은?
1: 우와, 마이너스 47.3.
2: 진짜요? 헐. 와.
0: 그러면은 만드는 법 레시피를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일단 첫 번째로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 아이스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철판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철판이 굉장히 차가워지는데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1도, 그러니까 영하가 찍히는 정도까지 됐거든요. 오, 충분히 차가워졌네요. 그치. 이때 이제 생크림을 투척해줍니다. 철판 위에.
0: 근데 건이 거는
1: 건이 거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3: 오! 올려줬어!
0: 오, 진짜?
3: 올려줬어!
1: 진짜?
0: 오, 그러네?
3: 올려줬어.
0: 된다!
3: 뒤에 찍을 수 있어. 저 올려줬어.
0: 건아, 조금만 놔둬봐. 그냥.
2: 아, 나 놔둬라 했다. 네, 난 딸기를 넣어.
0: 건이가 있으면. 아, 이게 드라이아이스가 다 있는 부분은 건데 잘 안 돼.
1: 맞아요.
0: 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아이스크림 만들지? 애들이 기다리다가 진짜 갈 것 같은데?
1: 온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나 잘 안 얼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짜 못해요.
2: 그냥 쉐이크밖에 안 돼요.

0: 내가 보기엔 이걸로는 불가능할 이걸로 것 같고
1: 좀 더 잘 철판을 통째로 좀 얼릴 수 있는 방법을
0: 그럼 좀 큰 데다가 하자. 여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얼려?
1: 얼려요? 네, 얼리는데 뜨거운 물을 하면은 그게 더 표면이 매끄럽게 잘 안 돼요.
0: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소금을 타가지고 이 정도면 돼. 다 녹은 것 같아. 다 녹았어?
2: 봐봐. 네. 다 녹았어요.
0: 다 녹았어?
1: 네. 좋았어. 이제 얼리면 될 것 같아.
2: 여기다가 넣어도 될 것 같아.
0: 끝!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콜라랑 물이랑 환타랑 넣어놨잖아.
2: 네.
0: 막 흔들어야 돼 이제.
2: 힌듯
0: 넣어야 되니까. 예스!
2: 이 정도면 됐죠.
0: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3: 충분하다.
0: 꽉 찼어, 꽉 찼어. 넣자, 넣자.
2: 일단 이거는 뚜껑을 네. 열어야 된다고.
1: 맞아요.
2: 했어요.
1: 꽝 빠른 진행을 내 위해서 꽝 쳐주세요.
2: 하나, 둘, 셋.
0: 우와! 우와, 대박!
2: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0: 우와! 우와, 대박! 슬러시 됐다. 우와.
1: 와 이건 진짜 이쁘다.
2: 완전 꽝꽝 얻는 것 같다. 그냥 슬러시예요, 슬러시.
1: 진짜. 와.
0: 아니 이거 어떻게 얼어 이게?

0: 이건 진짜 아름답다. 어때요?
1: 시원해.
0: 그게 응. 딱 좋네.
1: 근데 갑자기 왜 짠맛이 나지 생각했는데
2: 아 숟가락
1: 내가
2: 어쩐지 나도
1: 어 자꾸 아 얘로 왜 짜지? 이랬는데 이걸로 우리가 속은 말이야.
2: 아 어쩐지
1: 이름 지어주세요.
2: 충격이 얼어버린 콜라.
1: 어 멋있어. 충격이 얼어버린 콜라. 좋아. 좋아.
2: 콜라.
3: 큐! 네, 드디어 저희 사이언스타 카페를 열었습니다. 와, 우리가 네. 진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4: 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설명 잘 해드릴게요.
1: 어, 근데 오늘 어, 의상들이 아주 어, 그러니까 멋있어요. 너무
2: 다 멋있는데?
1: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2: 프린스.
1: 어, 네, 그 프린스 그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 손님들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오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끝. 끝. 자, 이제 오픈 준비 끝. 끝. 밖에 카페 있거든요. 거기 오면은 그 콜라를 슬러시로 만들어줄게요. 신기하지? 네. 이따가 엄마랑 같이 와요.
1: 과학적인 원리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사를 할 건데
0: 둘 다 앞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앞에 알겠죠? 친구들이랑 같이 와요.
1: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이제 시수. 시수 이제.
1: 오 많이 온다 많이 오신다.
2: 그 이제 빨리 이제 자, 만들어 봅시다.
0: 어 이제 손님들이
2: 어 많이 왔어요. 네,
0: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음식은 뭐죠?
1: 네 저기 메뉴판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친구가 열어버린 콜라입니다. 첫 번째 메뉴. 친구들 여기 콜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 콜라가 얼어있지 않죠?
0: 짠!
1: 얼어있지 왜요? 않은데 저희가 충격을 빵 주면 이따가 갑자기 얼 거예요.
2: 그러면은 먼저 뚜껑을 하나는 빡 빼줘야 돼요. 빡! 뺀 다음에 다시 닫아요.
0: 빨리 닫아야 돼.
2: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물이죠?
0: 잘 봐요. 하나, 둘, 셋!
3: 우와, 많이 세다!
2: 그게요? 올렸어요.
0: 신기하죠? 신기하면 박수! 자, 이제 이 슬러시가 먹고 싶다, 손.
1: 아, 네.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서 줄게요.

0: 인스타 카페 두 번째 메뉴는요?
1: 네, 두 번째 메뉴 바로 저기 써져 있죠?
2: 과자말!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국 내리는 과자말.
0: 여기 이 통에 얼음을 가득 담고 소금도 많이 담을 거예요.
3: 소금을 넣는 이유는?
1: 어? 맞는데?
3: 누가 얘기했어요?
1: 와, 어떡해.
0: 자, 그리고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이제 우유를 넣어서 잠근 다음에 안에다 넣고 마구 흔들어주면은 우유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기대돼요, 여러분?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1: 자, 먼저 통에다가 얼음을 꽉 채워줍니다.
0: 여기다가 소금을 가득 담아주면 돼요, 가득.
1: 가득.
0: 자, 그 다음에 지퍼백에 우유를 넣어주면 돼요.
1: 지퍼백에 우유를 담아서 이 통에다가 넣기.
0: 그 다음에 잘 닫고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희 셋이서 춤을 출 거예요. 마구마구 출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0: 우유가 다 얼었어요.
1: 이거 봐요, 친구들. 신기하죠?
0: 신기하죠?
2: 아,

0: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메뉴인
1: 눈 내리는 바다마을
2: 대성도!
0: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뉴는요.
1: 뻔뻔한 철판 아이스크림입니다.
0: 네, 세 번째 메뉴가 가장 맛있어요, 여러분.
3: 쉐이크밖에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이걸로는
4: 거의 이 정도면 한데 다 녹은 것 같아. 다 녹았어.
0: 다 녹았어?
5: 네, 됐다.
0: 제일 중요한 철판 꺼낼 거예요.
1: 오, 시원해.
4: 이거만
0: 하나씩. 네. 자, 그럼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판 철판에다가 이렇게 생크림을 넣고 조금 기다리면은 얼어요. 여기다가 연유와 텔라를.

0: 궁금하세요.
1: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잘 얼었어요, 잘 얼었어요. 이제 네. 이거를 말아서 줄게요, 친구들. 좀만 기다렸어. 짠! 이렇게 이제 과일로 배포를 잘 해준 다음에 딱 꽂아주면
2: 와, 이제 첫 번째
1: 완성! 뻔뻔한 절반 아이스크림 완성!
3: 되게 뻔뻔하죠?
1: 아, 너무 뻔뻔했어.
2: 맛있게 먹어요.
1: 자, 친구들 맛있게 먹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사이언스타 큐 카페
1: 대성공!
2: 네, 저희의 카페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3: 아래에 있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1: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2: 네, 그럼 다 같이 사이언스타 큐!
1: 빡 빼줘야 돼요. 빡, 빡, 빡. 뺀 다음에 다시 닫아요.
2: 빨리 닫아야 돼.
1: 그러고 아직도 그래도 무리죠?
2: 잘 봐요. 하나, 둘, 셋.
1: 후예요? 올렸어요.
3: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4: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0: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숲과는 무척 다른 모습의 숲이 있습니다. 강과 습지, 강어귀를 따라 펼쳐진 쉽사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울창한 숲이죠. 낙엽수림은 그 존재 자체가 담수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관목이나 가시덤불, 그리고 나뭇가지 속에 사는 조심성 많은 생명체들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사나운 사냥꾼을 피해 몸을 감춥니다. 연중 강수량이 불규칙한 이런 반습윤 숲에 사는 생물들은 날마다 두 개의 세계를 만납니다. 물과 땅 사이를 드나들고 미로처럼 복잡한 숲과 강둑 너머의 고요한 물 사이를 넘나드는 거죠. 그래서 이 축소된 정글에 사는 주민들은 물과 땅의 특별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이 풍성한 환경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수림은 강의 물길을 따라 자라는 울창한 산림지로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 다양하게 발달한 숲지대입니다. 그중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 바로 도나우강 삼각주죠.

모든 거수림이 그렇듯 이곳도 강어기의 수많은 물길을 따라 나무들이 미로처럼 수십 킬로미터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숲은 대체로 온화하거나 건조한 환경에서 수로를 따라 발달합니다. 그리고 1년 중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계절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녹지대를 형성하는 게 특징이죠. 그런 면에서 이곳은 적대적인 환경을 피할 피난처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과 선선한 기온이 보장되는 곳이니까요. 이곳을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오아시스라 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이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은 무척 특별합니다. 비옥하지만 습한 흙에서도 잘 자라고 봄장마와 해빙으로 인한 계절성 범람도 견뎌내거든요. 물풀의 나무와 버드나무, 포플러 나무는 상당한 크기로 자라 숲의 지붕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대규모 군집을 이루는 때까마귀 같은 군생조류에겐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가마우지 같은 물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들은 뛰어난 잠수부로 강과 습지를 둘러싼 숲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거수림을 단지 새들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물 주위에 발달한 삼림지는 레테아 숲의 야생마 같은 대형 동물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도 하죠. 전설에 따르면 이 말들은 칭기즈칸이 소유했던 타타르말의 후손으로 도나우강 삼각주의 광대하고 치밀한 숲 덕분에 무자비한 사냥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현재 도나우강 삼각주의 이 말들은 유럽에 남은 몇 안 되는 야생종입니다. 지금은 3,0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숲과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점점 커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먹이를 먹는 탓에 몇몇 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거든요.

루마니아에 위치한 도나우강 삼각주는 유럽의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의 낙원입니다. 숲과 습지, 늪으로 이루어진 이 복합적인 영역에는 현재 식물 1200여 종과 조류 300여 종, 담수어 45여 종이 함께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숲은 강을 따라 커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수와 숲, 갈대밭이 뒤섞이기도 합니다. 황금 자칼이 살기엔 완벽한 환경이죠. 황금 자칼은 늑대와 비슷하게 생긴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자칼은 야생마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보통 죽은 짐승이나 작은 사냥감을 선호하거든요. 강 주변에 동물의 사체가 나뒹굽니다. 지난 홍수의 희생자들이죠. 자칼은 후각으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강물에 휩쓸려 흙에 파묻힌 사체도 금세 찾아냅니다.

백로는 습지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사냥 기술도 아주 뛰어나죠. 성실하고 집요한 이 사냥꾼들은 죽은 나무나 뿌리를 덮은 진흙을 발로 헤치며 얕은 물속을 누빕니다. 진흙 속에 숨은 작은 물고기를 찾는 거죠. 사냥은 거의 백발백중이라 꽤 많은 물고기와 곤충, 올챙이를 비교적 수

물과 땅이 혼재하는 이 생태계는 연체동물과 무척추동물, 개구리 등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물량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대륙 남쪽 숲의 강둑에 군락을 이루고 사는 적갈색 따오비는 먹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구부러진 부리와 짙은 새끼 털을 지닌 이 작은 섭금류 새는 강어귀와 삼각주 같은 습지를 즐겨 찾습니다. 성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새끼들도 이제 곧 다른 새들과 경쟁하며 이 영역을 공유하게 되겠죠. 황로는 강변의 나무에 거대한 군집을 형성하고 다른 여러 새들과 숲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시끄러운 건 단연 황로들이죠.

울창한 거스름의 나무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둥지를 만들 재료는 물론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보호물도 제공하니까요. 황로가 사는 나무 위는 매우 부산합니다. 몇몇은 번식기를 맞았고 몇몇은 둥지 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컷은 둥지를 짓기 위해 재료를 모으고 암컷은 그걸 이용해 둥지를 만듭니다.

눈처럼 흰 깃털을 지닌 고니들도 번식기를 맞았습니다. 이들의 짝짓기철은 보통 3월에서 4월까지인데 안정적인 짝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죠. 고니 부부는 호숫가나 강둑에 마땅한 자리를 잡고 불청객이 나타나면 힘을 모아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거수림에선 봄이 아주 중요한 계절입니다. 수백만 개의 씨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죠. 봄이 되면 숲과 주변에 사는 생명체들은 풍성한 먹이와 따뜻한 기온, 충분한 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비바람도 찼습니다.

비바람이 멈추고 나면 숲은 다시 생명력이 넘쳐오릅니다. 암컷 비둘기 조름도 둥지를 완성했군요. 그 사이 사냥에 성공한 수컷은 곤충과 작은 동물을 선물로 건네며 암컷과 결속을 다집니다.

스윈호 오목눈이는 거수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솜털 같은 씨앗과 포플러 나무의 잔가지를 이용해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태의 둥지를 짓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수컷이 동시에 여러 개의 동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다른 짝들과 각각 마무리를 합니다. 완성된 집은 마치 털양말처럼 생겼습니다. 입구는 터널처럼 생겨서 포식자의 공격을 막는 데 유리하죠. 거수림은 여러 종류의 작은 새들에게 둥지뿐만 아니라 풍족한 먹이도 제공합니다.

물과 맞닿은 숲의 가장자리에서 새끼 고니들이 부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둥지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느라 주변을 살필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사성한 부모 고니들은 새끼들에게 먹잇감이 될 만한 작은 동물이나 수생식물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고니 가족은 보통 4, 5개월 동안 함께 지냈는데 길게는 다음 봄까지 동거가 이어지기도 하죠. 이들의 주먹이는 강둑 근처에 흔히 있는 개구리와 도롱뇽입니다. 신나는 첫 번째 탐험이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곳에 사는 양서류 중 가장 놀라운 녀석은 유럽 무당개구리일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보통의 개구리와 다를 게 없죠.

자신의 피부에 독이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죠.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혹시 모를 문제를 피하기 위해 표적을 버리고 지체 없이 자리를 뜹니다. 숲의 모든 사냥꾼이 먹잇감을 꼼꼼히 살피는 건 아닙니다. 뒤얽힌 초목들 주변에 둥지를 짓는 붉은 외가리는 개구리의 화려한 색깔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외가리의 식단에는 온갖 동물들이 올라가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물고기와 올챙이죠.

레테아 숲의 야생마들도 거수림의 새들과 비슷한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망아지가 태어났으니 무리는 새끼가 마음껏 먹고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초지를 찾아야 합니다.

숲은 이곳의 말들에게 수분을 가득 머금은 풀을 제공하고 암말들은 그 풀을 먹고 영양가 높은 젖을 만들어내 새끼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죠.

그런데 경쟁이 꽤 치열해 보이는군요. 뿔까마귀와 까치들도 자기 몫의 현상금을 노립니다. 이대로 식사를 하기엔 무척 성가실 텐데 자칼은 먹이를 나눌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나운 성미를 드러내며 결국 불청객들을 모조리 쫓아내버립니다. 녀석은 영역을 공유하는 독수리와 하이에나에게도 덤빌 만큼 자신만만한 포식자죠. 한편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독수리는 싸움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변이 정리되고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들자 독수리는 이제 자신이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 같군요. 굶주린 이웃들의 공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 대형 포식자 앞에서 자칼도 어쩔 도리가 없나 봅니다.

독수리와 황금자칼, 고니, 수인호우문무늬, 거수림은 이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모두를 환대하며 보호합니다.

도나우강 삼각주처럼 주변에 물도 충분하고 선선한 기온이 보장되는 거수림은 특별한 상림지입니다. 물길을 따라 울창하게 자라는 미로숲과 고요한 강이 공존하는 이곳은 무한한 생명의 요람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0: Now!
1: Come on.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이제 어떡하지?
1: 가라앉고 있어.
0: 누가 어떻게 좀 해봐.
1: 구지웅 루프 액션. 어쩌지? 여기 너무 멀어서 구지웅 루프가 안다.
0: 거기 넌 어때? 꺼내줄 수 있어?
2: 나도 잘 모르겠어.
0: 뭐라도 빨리 해봐 제발.
2: 안돼.
3: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이제 안전해. 호기 역시 넌 최고야.
1: 그 새로운 기술 볼 때마다 정말 멋져.
2: 이제 왕자님을 찾으러 가자.
0: 좋았어.
4: 양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1: 골든보이 목소리야. 저쪽에서 들렸어.
4: 가보자.
2: 골든보이!
4: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슈퍼윙스, 왔구나!
5: 이 딱정 벌레한테 신비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지!
2: 잠깐! 멈춰!
5: 골든 주먹, 나한테 가져와! 됐어!

0: 어떻게 된 거지? 어?
1: 속상들이 갑자기 살아났어.
2: 어쩌지? 골든보이가 속상들을 화나게 했나봐.
0: 그래서 뭐? 그래봤자 속상이잖아,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서서 당할 줄 알았어?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내 주먹 맛이 어때? 뭐? 뭐야?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2: 왕자님이 위험해.
1: 안 돼. 이제 어떡하지?
2: 이봐, 이쪽이야. 구조용금을 발사. 왕자님한테서 떨어져.
1: 다들 조심해. 슈퍼윙스! 날 수도 있잖아!
3: 상대가 너무 빠르고 강해!
1: 내가 유인해볼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어디 한번 잡아봐! 나 여기 있어! 야호! 성공!
0: 좋았어! 얘들아!
3: 어?
0: 어서 나 좀 도와줘!
1: 배지를 돌려주기 전엔 도와줄 수 없어!

0: 내가 너무 강해. 방법이 없겠어. 배지 줄 테니까 원래 크기로 돌아와.
1: 배지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2: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어? 내가 지켜줄게.
3: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크네.
0: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시간 포털? 골든 AI가 열어줬나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소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해물을 밀어.
4: 지금 그냥 도망친 거야?
5: 잠깐, 골든보이의 AI가 시간 포털을 연 거야?
3: 생각할 시간 없어. 싸움에만 집중해.
4: 맞아. 구즈용 로또 액션. 포기, 버키.
3: 알았어.
6: 슈퍼윙스가 위험해! 어떡하지? 멈출 방법이 있을 텐데. 어? 혹시 이건가?
2: 조심해! 다칠 수도 있어!
6: 멈춰!
3: 이게 뭐지?
7: 난 이집트의 왕자야!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고!
2: 우와! 수호신들이 왕자를 알아봤어!
5: 우와, 진짜 멋있다!
4: 이런 신비로운 장면은 처음이야!
3: 수호신들한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해줘!
7: 알았어! 우린 이집트 왕가의 보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이곳을 지키러 왔지. 너희처럼.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

0: 수호신들이 다시 잠들었어.
1: 하, 다행이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어.
2: 성공이야. 이제 다 끝났어.
3: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4: 호기랑 있으면 이런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벌어져. 이제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1: 아깐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 고마워.
0: 천만에, 오늘 정말 용감했어. 진짜 파라오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답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1: 어?
0: 그게 뭔데? 짜잔!

0: 왕자님.
1: 어? 우와! 이건 정말 멋지다. 피라미드랑 딱정벌레,

0: 소신도 있네. 이제 이게 내 보물이야. 평생 간직할게.
1: 정말 잘 됐다.
0: 이제 넌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야.
2: 명예 홍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3: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지키는 특별한 친구들 중 한 명이 됐단 뜻이지.
0: 정말이야? 완전 멋지다. 마음에 쏙 들어. 돈이잖아. 오랜만이야.
4: 호기! 런던에 강추위가 닥쳐서 템스강이 스케이트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도 갇혔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큰일이야. 빨리 와줘.
0: 정말이야? 걱정 마, 도니. 바로 출동할게. 그럼 이만 갈게. 안녕, 왕자님. 마살라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0: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2: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3: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3: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4: 에이,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5: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4: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5: 더럽게.
4: 어쩔래 어쩔래.
6: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7: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4: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케이넌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7: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케인이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뭐?
2: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인은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3: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8: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어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1: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3: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8: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5: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6: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4: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5: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아, 저리 가.
1: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3: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이는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그는 케이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7: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

0: 마그마 X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X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3: 그러면 그 뒤로 K는 어떻게 됐죠?
4: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오빠!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0: 무슨 일이야?
1: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2: 최후의 한 명까지.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0: 어, 파이어 로보!
1: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 캐런!
2: 공개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3: 알았어요, 테디 오빠.
4: 아, 내 다리.
3: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2: 레스큐 Z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1: 바깥에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5: 잠깐만. 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3: 어? 어,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5: 아, 뭐야?

0: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1: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0: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1: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2: 오랜만입니다, 정 박사님. 그리고 마리.
1: 킹!
2: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파이어 로브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파이어 로브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1: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2: 글쎄, 이제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3: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파이어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0: 이럴 수가.
1: 오늘의 안전교육.
2: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1: 어, 지진이야! 사람 살려!
3: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4: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2: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

0: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된 것 같기도 하고.
1: 그건 또 뭐냥?
0: 슈퍼 울트라 모냥을 만들어주는 신약이야. 이걸 먹으면 지구 최강이 되는 거지.
2: 슈퍼 울트라 모냥이 된다고?
3: 또 시작이다.
4: 그럼 자기가 먹어보든가.
0: 니넨 떠들지 마.
1: 어허! 지난번 것도 별로였는데.
0: 이번엔 정말이야. 한번 믿어봐.
1: 믿으라고? 못 믿겠다. 어?
0: 괜찮다니까.
1: 어, 싫어.
0: 믿어보라니까. 그래, 이거야. 모든 걸 부숴버리는 초강력 펀치. 울트라 하이쪽.

0: 시시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더 엄청난 게 있어.
1: 엄청난 거? 그게 뭐냐?
0: 텔레파시.
1: 텔레파시?
0: 눈에 힘주고 상대를 노려보면 상대가 쓰러진다고.
1: 눈에 힘주고 노려보라고? 어디? 좋았어!
2: 뭐 하는 거예요?
1: 말 시키지 마라!
3: 뭐 하는 거야?
2: 하라는 대로 다 하네.
1: 안 쓰러지잖아!
0: 힘을 더 줘야지!
3: 우와, 정말 쓰러졌다!
1: 이거냐?
2: 윤호야, 성벽에 다녀올까?
4: 그래, 난 포근히 데려갈게.
5: 미아야, 뭐해?
2: 아니야.
6: 며칠째 문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7: 또 무슨 꿍꿍일 하고 있는 거야?
0: 잘했어. 이번엔 오른팔.
2: 오른팔? 이건가?
0: 다리 말고 팔을 들어야지.
2: 오른팔?
0: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있잖아.
2: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찾았다!
0: 그렇지, 잘했어.
1: 왜 이러는 거냐?
0: 칭찬은 냥이도 춤추게 해요. 심심이 똑똑해요.
2: 아이발.
3: 우쭐해 하는 것 보소.
8: 정신 차려.
0: 다음은 다리 움직이기야. 오른발. 그렇지. 다음은 왼발. 잘했어. 이제 좀 걸어볼까?
2: 뭐, 그 정도야.
0: 그렇지. 잘하고 있어.
8: 가자.
2: 모르는 거 아니야. 잘 봐. 가자.
3: 제발 용서하래.
9: 오늘도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어.
2: 선계로 돌아간 거 아니야?
6: 아니.
9: 그러려면 북한산 동굴로 가야 하는데

0: 뭐 하는 거냐?
1: 로봇 점검하고 고치는 중이야.
0: 그거 뭐 하러 고치냐?
2: 툭하면 고장이나 나고.
1: 조종을 엉터리로 해서 그렇지. 로봇은 멀쩡해.
3: 그럼 다 내가 잘못했단 거네.
2: 그럼 자기가 해보든가. 심심이도 잘못했지.
3: 뭐라도.
0: 그나저나 세상은 언제 정복하냐고.
1: 빨리 끝낼 테니까 좀 기다려봐.
0: 기다리라고?
3: 도모. 응? 응? 나오세요.
0: 그냥 우리끼리 나가자고?
2: 고쳐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게 뻔해요.
3: 맨날 큰 소리만 치고.
2: 출발하시죠.
0: 좋아, 가자.

0: 마법 반응이야.
1: 나타났어. 응? 찾았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2: 교모님 화이팅!
1: 내일이요? 안녕.
3: 뭐냥?
4: 며칠 안 보여서 어디 도망간 줄 알았는데.
1: 이 좋은 데 두고 왜 도망가냥? 그런데 해치는?
3: 오늘 못 봤는데.
4: 안 보여서 섭섭해?
1: 안 보여서 좋네. 밀리리요!
4: 알레리요!
3: 꼰대리요!
1: 밀리리요!
5: 됐다! 로봇 고쳤어! 어디 간 거야? 차를 가져갔구만. 찾았다! 함부로 나가다니! 뭐냐? 너 거기서 뭐해?
1: 빨리 시끄러워.
5: 빨랑 안 돌아와.
1: 금방 끝내고 갈게요. 알았다고. 나 지금 좀 바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4: 안 되겠다. 알레리오.
3: 똘레리오.
1: 야, 야자자자. 바쁘니까 빨리 끝내주마.
4: 알레리오.
1: 이백차. 밀리리오. 이스키오.
4: 안 되겠어.
0: 아라리오.
1: 갑자기 난 뭐냐?
0: 이번엔 안 놓친다. 아라리오.

0: 헐레리오!
1: 헐레리오!
0: 상대를 노려보며 키를 모으라고!
1: 좋아! 다시 해볼게! 니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저건 또 뭐야?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트네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1: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1: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2: 덕분에 핵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1: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2: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2: 응? 뭔데?
3: 그게...
4: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 올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5: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틸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4: 대체 누가 그런 얘길.
5: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4: 우리 어머니?
5: 레이아 하이웬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4: 그렇게 된 거군.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2: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0: 잠깐!
3: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6: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0: 뭐지?

0: 뛰는 녀석은 모두를 짓밟아주겠다.
1: 아,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2: 제 놈이 야만스러워.
3: 목인당에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4: 당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3: 전,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5: 부탁해.
6: 그만해 타이거. 이제 싸울 필요가 없잖아.
0: 나는 호랑이다. 야성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1: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5: 잠시만요.
3: 전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0: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5: 어디 가려고? 고양이다.
0: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어, 쭈구리 타이거 뭉개줘봐.
5: 안 돼 타이거.
7: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5: 데스터
8: 이제 괜찮아.
9: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10: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 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7: 저 녀석이!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9: 고양이 때문이지?
4: 애들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1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6: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1: 무사히 넘어가긴 바퀴 정도는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0: 야생 호랑이.
10: 저 녀석 그 와일드 카드 보시곤 공인을 한 거야?
9: 어,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1: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5: 안 돼, 그건.
11: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부 추방이다.
6: 추방?
5: 바이바이.
6: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1: 지중해 피닉스 파이어. 알겠지?
9: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1: 에휴,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9: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6: 어,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7: 스킬링 좀 부탁할게.
1: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7: 어, 내가 먼저.
9: 가자, 블루캅. 안나테오, 우리 먼저 간다.
7: 준.
10: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4: 안나,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어, 준? 괜찮아?
12: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4: 아, 진짜?
13: 타이거 녀석, 메탈 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0: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줘!
9: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0: 이게 무슨 소리야?
1: 냉장고가 고장 났나 봐.
0: 어디 어디.
2: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0: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3: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4: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5: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6: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7: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6: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7: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6: 친구?
7: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6: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7: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6: 소중한 친구지?
7: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0: 아니었어?
1: 그건...
0: 너랑 블레이어는 친구 아니야?
1: 뭐?
2: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3: 아니, 있어 블레이어. 넌 왜 솔레이유에게...
2: 시끄러!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0: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 드려줘.
4: 아, 알았어.
1: 조심히 가.
5: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6: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7: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8: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쓰게 생겼네.
9: 우리가 구해올까요?
10: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11: 야, 그건 안 돼!
10: 농담이야, 농담!
12: 알았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8: 에휴, 가지고 따라와.
12: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8: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12: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8: 바보야, 나는 준이 유난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12: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8: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12: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거에게 덤비던.
8: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12: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8: 어?
12: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거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3: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4: 호랑이?
0: 네,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2: 정말?
0: 타이건, 나와.
2: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르? 기린 너,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2: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2: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12: 잠깐, 어? 이걸 보라고.
2: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으아,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오네 같은 기술을 쓴 거냐?
0: 아니야.
12: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2: 어? 엄마라고? 그게 뭐?
0: 뭐야, 무서워서 그래?
9: 귀여운데?
8: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2: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역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랑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뜨거 뜨거.
10: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3: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0: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2: 친구라고? 나랑 평생 싸움만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0: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3: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8: 징그럽다, 블루캅.
0: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2: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0: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9: 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0: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2: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0: 고마워, 타이거.
9: 잠깐!
10: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5: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2: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꼴. 걱정 마.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용하고.
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 주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0: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4: 우리 아빠보다 낫네.
2: 좋아, 고양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줄게.
8: 야, 야, 뭐 망가뜨리지 마, 마라, 알겠지?
2: 알겠어, 애드 아빠.
8: 애드 정의랬지, 형.
2: 나와, 다음 훈련이다.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드링드링 드링드링.
1: 여보세요, 피자 가게입니다. 손님, 피자 주문하시겠어요?
2: 네, 주문이요. 슈프림 피자 한 판, 버섯은 빼주세요.
1: 마늘빵도 주문하실래요?
2: 네, 마늘빵도 주세요.
1: 알겠습니다. 금방 배달해드릴게요.
2: 주소는 필요 없으세요?
1: 네, 여기서.

0: 슈프림 피자 한 판 주문했어. 근데 버섯은 빼달래.
1: 알겠어. 내가 마늘빵을 만들게. 혹시 우리가 가족이고 엄마가 피자 가게 주인인 것처럼 해볼까?
0: 아, 그래.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니까 엄마가 휴가 가실 수도 있겠어.
1: 응, 이탈리아로.
0: 마늘빵 다 됐어.
1: 좋아. 음료수 서비스 빼먹지 마.
0: 고마워, 피자 동생아. 이따가 봐. 여기 있습니다.
2: 어, 감사합니다. 버섯 정말 없죠?
0: 버섯 없어요.
2: 좋아요.
0: 아, 아니, 박스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건 다시 가져갈게요.
2: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0: 피자만 가져가세요.
2: 아, 알겠어요.
0: 감사합니다.
2: 아, 이런.
0: 다녀왔어, 피자 동생아. 어, 또 고장이네.
1: 오, 동생이 고칠게.
0: 엄마, 새 자동차 사주세요.
3: 어, 그 자동차는 두 살 때부터 잘 탔던 거잖아.
0: 그치만 바퀴가 자꾸 빠져서요.
3: 알아. 하지만 그 자동차엔 많은 추억이 담겨 있잖아.
0: 자동차 속에 어떻게 추억이 있어요?
3: 어,
1: 고쳤다.
3: 아, 고쳐서 또 타면 돼. 새 자동차는?
4: 머핀 자동차 긁힌 거야?
0: 블루, 이번 이야기는 피자 배달. 이 자동차 뭐야, 머핀?
4: 이건 전기 자동차야. 우리 아빠가 새 자동차를 샀는데 이것도 같이 왔어.
1: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5: 맞아, 아주 비싼 거야, 머핀. 조심해서 타야 해요.
0: 이걸 피자 배달 놀이 해도 돼?
4: 좋아.
0: 만세! 그럼 우리 모두 피자 가게를 하는 가족이야.
4: 알겠어.
0: 근데 자동차에 피자 간판을 달 지붕이 없네.
4: 이건 원래 그런 차야.
0: 알았어. 그럼 간판을 달 필요는 없겠어. 뚜뚜. 여보세요? 주문하시겠어요?
5: 발을 밑에서 이렇게 하면 윙!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려.
2: 오, 멋진데?
0: 말씀하세요.
1: 전화기가 고장난 것 같아.
4: 머핀이 물어볼게.
0: 잠깐만, 머핀 안 돼. 전화기로 물어봐야 한다고.
4: 슈프림 피자 하나래.
0: 알았어, 슈프림 피자. 고마워, 피자 동생.
1: 우리 엄마가 피자 가게를 시작하셨어. 엄마가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를 보내드리고 싶어.
0: 우와, 이제 피자 배달을 엄청 빨리 할 수 있겠어.
4: 아, 멈춰!
0: 그냥 피자를 옮기는 중이야.
4: 진흙을 새 자동차에 실을 수는 없어.
0: 뭐? 근데 왜?
4: 왜냐면 이건 엄청 비싸니까.
0: 어, 알았어. 이제 우리 어떡하지?
4: 다른 놀이를 해야 할 것 같아.
0: 자동차로 무슨 놀이를 해?
4: 모피는 그냥 타면서 노는데.
0: 좋아, 우리도 같이 할까?
4: 발 깨끗이 해.
1: 미안.
4: 차에 진흙 묻으면 안 돼.
0: 준비됐어. 근데 너무 빨리 운전하면

0: 여기저기 손자국을 남기고 있잖아.
1: 마음에 들어, 트립씨?
2: 어, 난 옛날 게 더 좋아. 애들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태우고 온 추억 때문에.
3: 엄청 신났어!
4: 내가 운전해봐도 돼?
2: 알았어.
4: 좋았어, 출발!
5: 응? 차가 왜 이러는 거지?
6: 아, 배터리가 나간 거야.
5: 아,
6: 이제 충전해야 돼.
5: 아빠!
0: 됐다. 배터리 충전 중이야, 얘들아.
7: 배터리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려?
5: 이만큼.
6: 응.
7: 기다리는 동안 뭐하고 놀아?
5: 피자 배달놀이 다시 하면 어떨까?
7: 좋아!
5: 그럼 슈프림 피자 한 판에 파인애플 추가 맞죠?
0: 네, 버섯은 빼주세요. 아셨죠?
5: 알겠어요.
0: 혹시 버섯이 들어가 있으면 가만 안...
5: 네, 알아요.
7: 여기 피자에 버섯을 넣을까?
5: 응.
6: 블루이언 리버피는 뭐 할까?
5: 피자 배달 자동차를 고쳐줬으면 좋겠어. 자동차만 고치면 돼.
6: 알았어.
5: 다 됐다.
0: 아우.
5: 여기 피자 왔어요.
0: 아, 좋아요. 여기 돈 있어요. 우와, 파인애플 추가. 아, 잠깐 기다려요. 이것들은 뭐죠?
7: 버섯 맛있게 드세요.
0: 어? 아우, 이럴 줄 알았어.
5: 주문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손님이 피자 10판을 주문했어.
7: 10개?
5: 손님이 피자 파티를 열 거라고 했어. 피자 만들어 볼까?
7: 알았어. 빙고가 시작할게.
5: 자동차 잘 고치고 있어?
6: 여기 이걸 달았는데 자동차를 빠르게 해줄 거야.
5: 오, 와우. 정말 잘 고친 것 같아.
6: 고마워.
5: 잘했어. 마늘빵 만들러 갈게.
0: 여기 얘들아, 배터리 충전 끝났어. 다시 타고 놀아.
5: 어, 감사합니다.
6: 이제 블루이 언니가 운전할 차례야.
5: 맞아. 근데
0: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도 돼? 시동 걸 때는?
8: 스트라이프, 자동차 얘기는 이제 그만.
5: 피자 도착했습니다.
9: 좋아요.
5: 아, 한 판만 왔어요. 이탈리아 어땠어요?
9: 좋았지. 여기 있어요.
5: 맛있게 드세요.
9: 고마워요.
5: 금방 다시 올게요.
9: 이런. 이제 새 자동차가 필요한 것 같아, 블루이.
5: 안 돼요. 이건 2살 때부터 타던 거라고요. 뚝뚝뚝. 여보세요? 도와줘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6: 달려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고치러 왔어요.
9: 세상에나. 엄청 빠른데?
5: 고쳤다. 다 됐습니다. 새 것 같아요.
9: 좋아. 아침은 됐고, 이제 저녁까지 준비해둘까?
7: 엄마, 빙고 하트 머리띠가 안 보여요.
9: 머리 위에 있는데.
7: 오!
10: 저기 여보, 여기 사인 좀 해줘.
9: 알았어.
10: 그럼 출발할까, 빙고?
5: 엄마!
9: 마지 전화네. 잠깐만, 블루이. 일이야.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서랍은 살펴보셨어요? 제니가 왜 스테이플러를 훔쳤겠어요? 여기. 뭐 필요한 거 있어?
5: 운전놀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9: 블루이, 엄마 지금은 바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5: 네, 괜찮아요.
9: 아니요, 제니가 싫어하긴 왜 싫어해요. 미안해, 블루이. 엄마도 할 일이 있는데 항상 같이 놀아줄 순 없어. 괜찮지?
5: 괜찮아요, 저 이해해요.
9: 저기, 마지? 우선 종이 집게를 사용해보시고 5분 있다가 전화하세요. 블루이, 5분 동안 우리 운전놀이 같이 할까?
5: 정말이요?
9: 그럼 정말이지.
5: 만세!
9: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운전놀이.
5: 차문 열고, 차문 닫고, 쾅! 안전벨트 찰칵! 시동 걸고, 2분!
9: 좋아, 이건 정지고 이건 출발이야.
5: 출발!
9: 붕! 달려가요. 오, 과속 방지턱! 천천히 가, 덜컥! 덜컥! 비가 오는데?
5: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9: 아니.
5: 알겠어요. 와이퍼를 지금 작동시킬게요.
9: 쓱싹.
5: 빨간불이네.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아직 빨간불.
9: 쓱싹. 라디오를 틀어보는 건 어때?
5: 네.
9: 이 곡은 초기 바로크 시대의 작품입니다. 그럼 멘델스존을 만나보시죠. 네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B17 브레키 그룹, 바쇼, 블리핏, 더스티, 그리고 저, 헬리입니다. 다음 곡은
5: 파란불.
9: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5: 아니요, 그냥 운전하고 싶어요. 안녕.
9: 알았어.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해요. 마지 전화. 운전놀이 잘했지?
5: 네, 고마워요, 엄마.
9: 미안해, 블루이. 엄마가 운전놀이를 잘 못해서.
5: 괜찮아요. 애거스랑 차 마시는 놀이 할게요.
9: 그냥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잘하는 거 있잖아. 알고 있지?
5: 알아요. 오, 엄마 잠깐요.
9: 어?
5: 애거사한테 차 마시고 싶은지 물어봐요.
9: 어, 알았어. 차 마시고 싶어요, 애거사?
3: 네, 좋아요.
9: 여기 있어요.
5: 우유도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9: 우유도 필요하세요, 애거사?
3: 아니요.
9: 어? 알겠어요.
3: 그건 흰 우유잖아요. 전 아몬드 우유 주세요.
9: 어? 미안해요, 애거사. 아몬드 우유는 없는데.
3: 그럼 사 오세요.
9: 어, 이런.
5: 가게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9: 운전해서 가는 건 어때?
5: 좋아요.
9: 어, 맞지? 정확히 5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알았죠? 약속해요. 끊어요.
3: 5분 안으로 아몬드 우유를 꼭 사오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면 제가,
9: 뭘 할 건데요?
3: 커튼을 망가뜨릴 거예요.
9: 어? 빨리 블루이, 차에 어서 타!
5: 알았어요.
9: 5분 알람 맞춰놓을게.
5: 안전벨트 깔까?
9: 기억해. 이건 정지고 이건 출발이야. 과속방지턱! 천천히 블루이!
5: 시간이 없어요! 뿡!
9: 덜컥, 덜컥! 조심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르막길이야! 높게 올라갈 거야. 더 높이, 더 높이!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 어?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앞이 안 보여.
5: 아, 와이퍼를 계속 켜놓으면 돼요.
9: 득삭, 득삭, 득삭.
5: 이제 보여요?
9: 저기 가게가 있어.
5: 주차장을 찾아볼게요.
9: 3분 안에 찾아야 해.
5: 장애인 주차장.

0: 지팡이 기차해도 되나요?
1: 아니!
0: 알겠어요! 기차!
1: 안 돼. 가게가 문을 닫았어.
0: 걱정하지 마세요.
1: 가게 문을 부수려고?
0: 네!
1: 그렇게 하면 안 돼.
0: 이미 늦었어요. 우!
2: 쭉싹.
0: 가게 아니에요.
1: 어서 아몬드 우유 가져와.
0: 알았어요.
1: 그리고 계산은 꼭 해야 해.
0: 네, 엄마. 바닥에 돈을 두고 갈게요. 오! 가게 주인인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1: 그래, 차를 타고 가게에 들어갔잖니.
0: 에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리게 할 순 없어요.
1: 오! 오고 있어. 차 여섯 다 어서 타.
0: 아!
1: 나중에 에고사에게 지금 일어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네. 빨리 달려. 어서 따돌려야 해. 에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리기 겨우 1분 전이란 말이야. 속도감 있는 음악 좀 틀어봐.
0: 네, 좋아요.
1: 훈츠훈츠훈츠훈츠훈츠훈츠훈 로봇입니다.
0: 꽥꽥. 아기 오리자.
1: 오!
0: 오리는 피했어요.
1: 근데 바퀴 두 개로 가고 있네. 중심 잡아, 중심 잡아.
0: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1: 그럼 저차 유리창에 우유를 뿌려.
0: 에고사 우유해.
1: 이런, 에고사가 진짜 커튼 망가뜨릴 것 같아?
0: 그럴 거예요, 정말로요.
1: 알았어, 그럼 차 마실 만큼만 남겨둬.
0: 좋아요.
1: 이제 안 따라오는데? 잘했어, 블루이.
0: 반지!
1: 빨리, 30초밖에 안 남았어.
0: 안 돼, 안 돼.
1: 그거 밀리네.
0: 걱정 마세요. 짠, 오? 비행모드.
1: 오호! 이렇게 비행모드로 계속 날아갈 거니?
0: 네.
1: 안전벨트.
0: 됐다. 에고사 우리 왔어요. 우리가 안 돼.
1: 왜 그래?
0: 에고사가 커튼을 망가뜨렸어요.
3: 할 거라고 그랬죠.
1: 커튼 고치는 거 도와줄까?
0: 아니요, 엄마는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4: 고마워, 블루이.
5: 좋아, 이것부터 해결할까?
6: 잠깐! 접시는 식기 세척기에. 먹고 나면 스스로 치워야 돼요.
0: 왜요?
6: 아빠가 말했으니까.
7: 왜 맨날 우리가 아빠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6: 왜냐면 아빠가 크니까.
0: 안 돼!
7: 마음에 안 들어요.
6: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을걸?
0: 빙고! 좋은 생각이 있어. 우와!
6: 다 먹은 그릇은 식기 세척기에 넣는 게 좋을걸?
7: 그래요? 아빠 안녕? 새 친구가 왔어요, 티나.
6: 누구?
0: 티나. 새로운 친구예요. 눈에 안 보여요.
6: 알았어. 만나서 반가워요, 티나.
7: 거긴 무릎이에요.
0: 티나는 커요.
6: 얼마나 커?
0: 아빠 등에 타, 티나.
6: 뭐? 잠깐!
0: 아빠보다 커요.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티나.
6: 야오! 저리 떨어져, 티나.
7: 티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는다고요.
6: 나도 떨어지라고 해줄래?
0: 네, 그게 말이죠. 접시를 아빠가 대신 치워주시면요.
6: 뭐? 말도 안 돼.
0: 좋아요, 그럼 그대로 있어, 티나.
6: 티나, 저리 가. 좋아, 아빠가 할게.
0: 만세! 이제 떨어져도 돼, 티나.
6: 이제 덤벼봐, 티나.
0: 뭐예요?
7: 이것대.
0: 아빠 발을 밟아, 티나.
7: 이제 아빠 엉덩이를 쳐.
6: 뭐? 티나.
0: 근데 이래도 다시 싸우실 거예요?
6: 아니.
1: 자, 얘들아, 올라가서 목욕하자.
0: 아니요, 우리 목욕하기 싫어요. 됐어요.
1: 진짜야?
0: 네?
7: 네, 지금 도망가세요.
1: 엄마가 3초 시간 줄게. 하나.
0: 티나.
1: 둘. 티나가 누구야?
6: 티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라는데 눈에 안 보여.
0: 엄마를 데려가죠.
1: 셋. 뭐지? 잠깐. 나 보내줘.
7: 블루이 언니, 이제부터는 엄마랑 아빠가 시키는 거 다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0: 응, 그거 말고 또 있어. 아빠.
6: 뭘 시키려고?
0: 여기 이 치마 입고 춤춰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6: 뭐? 말도 안 돼.
0: 티나.
6: 알았어.
0: 엄마, 아빠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해요.
7: 와.
1: 나
0: 집사?
6: 네, 블루이. 아니, 네, 블루이 주인님.
0: 저기 떨어진 팝콘을 주워서 나한테 가져다 주시겠어?
6: 알겠습니다.

0: 이것을 내 입안에 잘 넣어주시오.
1: 네, 블루이 주인님.
0: 씹을 수 있게. 아. 화장실.
2: 네, 빙고 주인님.
0: 이제 물러가시오.
1: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0: 빨리 말하세요.
1: 저기 블루이 주인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주인님을 위해서라도 동물처럼 지내시면 안 돼요.
0: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티나가 있으니까요. 안 돼, 저리 가, 파리! 저리 가! 왜 파리가 이렇게 많은 거지?
1: 왜냐면 잼 샌드위치 절반을 방금 드셨잖아요.
0: 어? 나머지 절반은 어딨어요?
1: 목욕하셔야 해요.
0: 절대! 오, 파리! 아!
3: 빙고, 이리 돌아와!
0: 티나, 도와줘! 오! 오!
3: 티나, 저리 비켜!
0: 무슨 일이야? 화장실에 갔는데 엄마가 빙고 손을 억지로 씻으라고 하셨어.
4: 어, 빙고! 손을 안 씻었다고?
0: 아니, 잠깐만. 어, 저리 가! 어,
4: 나머지 절반이네? 아우. 나 만지지 마, 화장실 손이잖아.
0: 아, 저리 가, 파리!
3: 저리 가, 티나.
1: 지금이 기회야, 밴디트.
3: 저리 가!
1: 여기, 티나!
3: 내가 잡았어, 잡았어!
1: 계속 잡고 있어!
0: 안 돼, 티나 놔주세요!
3: 다리를 잡아!
1: 잡고 있어! 다리 힘이 말처럼 세!
0: 빙고, 화장실 손 가져와!
5: 화장실 손!
1: 저리로 가! 꼬마 구리구리야!
3: 어우, 티나 냄새가 왜 이렇게 고약해?
1: 빨리 어서 바깥으로 데리고 가자!
3: 가! 몸이 너무 무거워!
1: 왜 이렇게 무거워?
3: 잔에 넣어줘!
1: 못 본 척 해줘요.
0: 티나, 우선을 보여줘!
1: 이제 조심해! 어, 티나, 잠깐만, 좋게 말로 하자고.
0: 아빠 잡아, 티나!
1: 살살! 아, 그만해!
3: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졌어. 졌어요.
0: 만세! 하이파이브! 오, 빙고!
1: 어, 티나, 미안해. 근데 넌 냄새나.
3: 어, 티나 마지막으로 목욕한 게 언제지?
0: 티나는 목욕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우리도 목욕 안 할 거예요.
3: 잠깐 있어봐. 이거 누구 이빨이지?
1: 엄청 큰데?
3: 이거 티나 거니?
0: 네, 맞아요.
3: 여기도 봐, 하나 더 떨어졌네?
0: 근데 이빨이 왜 떨어졌어요?
3: 티나, 마지막으로 치카치카 한 게 언제지?
0: 티난 치카치카 절대 안 해요.
3: 이를 안 닦아서 떨어진 거야.
0: 어.
3: 얘들아, 엄마 아빠가 목욕하자고 하거나 이를 닦거나 손 씻자고 할 땐 말이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0: 근데 아빠한테 왜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래요.
6: 왜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0: 네, 아빠는 맨날 아빠가 우리보다 크니까 그랬어요.
3: 어, 정말이야?
1: 그럼 아빠도 엄마처럼 3초 주면 될까?
3: 어, 그래. 자, 아마 엄마 아빠가 바빠서 3초를 셀 수도 있어. 하지만 왜 해야 하는 건지 이제 알겠지?
0: 알겠어요, 엄마.
3: 이리 와.
0: 화장실선.
1: 티나, 이제는 놔줘도 될 것 같은데.
0: 아, 그래. 아빠 놔드려, 티나.
1: 야! 어, 이제 우리 화해할까? 아, 이런, 악수를 하자고 그러는데.
0: 이건 샴푸라고 해, 티나. 이걸 쓰면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
5: 이건 이렇게 뽀득뽀득하면서 등 뒤를 아래 위로 깨끗이 씻어주면 되는 거야.
1: 치카치카 하는 것도 잊지 마, 블루이. 아니, 블루이 주인님.
0: 그럴게요.
3: 힘든 하루였어.
0: 맞아요.
3: 버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7: 알겠습니다.
8: 버니야, 메탈 음악 틀어줘.
7: 네, 메탈 음악을 틀게요.
3: 보니야, 그만해! 멈춰! 정지!
7: 알겠습니다.
3: 여기서 좀 나가줄래? 보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0: 엄마, 좋아요.
8: 보니야, 메탈 음악 틀어줘!
0: 안 돼! 아!
3: 어? 보니야, 편안한... 야! 야! 야! 얘들아, 어서 잡아!
0: 네, 엄마. 준비됐지? 시작!
8: 버니야, 편안한 분위기 음악 틀어줘.
7: 알겠습니다.
1: 그만할래!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2: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2: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2: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2: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학생 때는 그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2: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3: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3: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

0: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왜 그래, 네모야? 오, 막대기네. 들어와. 잠깐, 같이 가. 네모야. 우와, 완전 납작해졌어. 오,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네모야, 나도 납작해졌어. 정사각형이 됐어. 진짜 정사각형. 오, 네모야. 근데 여긴 숫자 나라가 아닌 것 같아.
1: 어서 와. 여긴 평면 나라야. 여긴 납작한 모양들이 사는 곳이야. 난 선이라고 해. 직선 한 개.
2: 직선 두 개.
1: 선이 세 개 모이면 바로 짜짜짜 삼각형이지. 나는 1, 2, 3. 선이 세 개고 또 1, 2, 3. 모서리도 세 개야. 잘 보라고. 오. 나도 있지. 나도 있고.
3: 나도 있다고.
4: 우린 다 삼각형이야.
0: 와우. 근데 전부 다 다르게 생겼네. 네모야, 돌아와. 미안, 미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오, 와우.
1: 1, 2,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0: 넌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맞아. 난 직사각형이야. 나도 너처럼 선도 4개, 모서리도 4개지만 넌 선의 길이가 전부 똑같고 난 달라.

0: 아직 놀라긴 일러. 다른 친구들도 있거든.
1: 안녕.
2: 사면 도형들, 자기소개 해보자. 직사각형,
3: 마른 모,
2: 사다리꼴,
4: 연모양,
2: 화살모양,
3: 평행사변형,
2: 정사각형. 전부 멋진 이름이다. 모양도 너무 멋지고. 직사각형,
3: 마른 모,
2: 사다리꼴,
4: 연모양,
2: 화살모양,
3: 평행사변형,
2: 정사각형. 오, 네모야 돌아와. 안녕, 넌 누구니?
5: 난 오각형이야. 손이 다섯 개. 하이파이브. 육각형을 소개해줄게. 내 손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 나는 손이 여섯 개야.
6: 난 운이 좋아. 손이 일곱 개 있거든. 나는 칠각형이야.
2: 칠각형?
5: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손. 오각형.
7: 여섯 개의 손, 육각형.
6: 일곱 개의 손, 칠각형.
2: 오, 다 멋진 이름이다. 모양도 너무 멋지고. 왜 그래, 네모야? 이제 집에 가고 싶니?
8: 안녕, 걱정하지 마. 팔각형이 있잖아. 1, 2, 3, 4, 5, 6, 7, 8. 선이 여덟 개.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팔각형. 선이 여덟 개인 바구니 만들기. 1, 2, 3, 4, 5, 6, 7, 8. 변신 완료.
9: 나는 원이야. 나는 선 하나가 동그랗게 연결됐어.
8: 꽉 잡아, 얘들아. 출발한다.
2: 우후! 우후! 오! 와우!
8: 내가 새로운 친구들.
2: 다시 돌아왔어. 네모 너도. 평면 나라가 있어. 삼각형도 여러 개 있고 직사각형에 오각형에 그리고 나도 진짜 정사각형이 되었었어.
10: To the show! Today the Colour Blocks proudly present a colourful performance of Little Red Riding Hoo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colour block called Little Red Riding Hood.
11: That's me!
10: Little Red Riding Hood packed a basket full of wonderful red treats for her grandma's party. She had
11: a red balloon, a red cake, and some red strawberries.
10: Little Red Riding Hood set out through the forest and... Wait a minute! We need a forest!
12: I can help.
10: Ah, green! May we have a forest, please?
12: Naturally.
13: Follow me.
11: Green!
12: Green!
13: Green!
11: Green! Green! Where are you?
13: Oh, no. I'm all alone in the forest.
11: The big bad wolf!
14: Huh? I'm the big blue wolf! Why does everyone get those mixed up?
13: Oh, phew, that was close.
10: That wasn't quite how the story was supposed to go, but where were we? Oh, yes, Little Red Riding Hood was still lost in the forest.
11: Hello? Who are you?
15: I'm Goldilocks. My three ducks are hungry. I accidentally ate all their porridge, and now I don't know what to do.
10: Goldilocks? That's not right. This is Little Red Riding Hood, not Little Yellow Goldie Hair.
13: Oh, it looks like strawberries.
15: Oh! Yum, yum, yum, yum, yum, yum, yum. They said it's just right.
10: Yes, yes, hooray. Now, on with the show. Little Red Riding Hood and Goldilocks travelled through the forest, but soon they were lost.
13: Oh, no! Which way to Grandma's house?

0: Fine. You play, I'll sing.
1: Oh, so unfair.

0: you call a crate of ducks?
1: A box of... A box of quackers!

많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머리를 빗겨주고 감겨주고 말리고 꾸며줄 거야. 진짜 멋쟁이처럼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거울처럼 생겼지? 뚜두두 뚜두두. 어때요? 새로운 머리 모양 마음에 드세요? 우와,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헤어 디자이너거든. 너희도 헤어 디자이너 놀이 같이 할래? 진짜? 아우! 그럼 손님한테 딱 어울리는 머리로 해주자. 같이 할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좋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자, 내가 거울 보여주면 이렇게 해봐. 준비.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헤어 디자이너 놀이. 손님 머리를 예쁘게 해주러 가자.

0: 얘들아 안녕. 헤어 디자이너 노래하는데 같이 할래?
1: 좋아.
0: 난 청소 담당. 그리고 이렇게 해줘. 우. 손님이 머리를 다 하고 나면 말이야.
1: 여긴 어디냐 하면 안내하는 곳! 머리하러 오신 분 계신가요? 어서오세요. 딜런 미용실입니다. 디자이너 선생님은 저기 계세요. 딜런, 손님 오셨어요?
0: 자, 이 미용실 의자에 앉으세요.

0: 그럼 손님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으세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1: 자, 여기요.
0: 우아한 코끼리 스타일? 아님 멋진

0: 목소리 컷. 아님 뽀글 구름머리, 아님 슈퍼스타 머리, 귀여운 빵머리, 아 그거요? 그러니까 아주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요?
1: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2: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전화 끊을게.
0: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나갑니다. 머리핀 필요한데 어떡하지?
1: 근데 나 머리핀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머리핀, 머리핀. 아, 그래. 찾았다. 그럼 이거하고 또 이거랑 또 이것도.
0: 자, 머리 감으러 갈까요?

0: 좋아요. 그럼 먼저 샴푸부터 해드려도 되겠죠? 쭉쭉.
1: 난 샴푸대야.
0: 깃. 물온도 어떠세요? 차가워요. 그럼 살짝 깃. 자, 이제 머리 감았으니까 이 수건으로 톡톡. 됐어요? 다시 의자로 가볼까요? 좋아요, 손님. 머리는 다 감았으니까 이제 멋쟁이로 변신해볼까요?
2: 도구하고 머리핀 여기요.
0: 아, 이게 좋겠군.
2: 어?
0: 네, 아, 좋아요.
2: 슥싹. 우와! 아니,
0: 잠깐만, 머리를 말려야 끝나지. 짜잔, 머리 끝!

마음에 안 드세요? 괜찮긴 한데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더 크게요? 좋아요.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응? 이러면 어떨까요? 이 위에 하나 올리고, 또 하나는 이 위에. 아, 그렇지. 자, 이제 고정해 볼게요. 우와,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더 크게요? 좋아요. 저만 믿으세요. 손님 마음에 쏙 드는 머리로 해볼게요. 물 한 잔 여기 나갑니다. 아, 알았다. 근데 보면 안 돼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요. 끽. 와, 그만, 물 넘친다고. 끽. 어? 멈춰. 끽. 보면 안 돼요.

0: 와, 진짜 미끄럽다. 물을 멈춰야 해. 하나는 네가 맡아, 나머지는 내가. 셋을 돌리자.
1: 하나, 둘, 셋.
2: 슥냥.
0: 비씨 미안해. 그게 비씨? 비씨,
3: 비씨, 너 어디 있어?
4: 비씨,
0: 어디 갔지? 손상안경 준비. 같이 찾아보자.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비씨,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4: 더 큰 거울이 필요하지 않아?
0: 마음에 들어?
5: 야호!
0: 우리가 해냈어! 마음에 쏙 드는 머리를 해줬어!

웃어봐. 찰칵. 좋아, 그럼 이번엔 웃긴 표정.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1: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운명처럼 만난 집. 평생 꿈꿔온 로망을 오롯이 쏟아보았답니다.
0: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는 이화동 양옥집살이.
0: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 어린 시절을 보낸 서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만난 집.
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이들의 고향 집이 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집이랍니다.
2: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집.
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서울에서 오래된 양옥집에 둥지를 든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갑니다. 한양 도성, 그 중에서도 낙산성곽길인데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 성곽길로 산책 나오셨나? 동네 산책할 맛 절로 나겠어요.
4: 오늘은 아현동에 왔는데요.
5: 근데 소장님, 이화동인데 아현동이라고. 네.
4: 아, 이화동. 아, 죄송합니다. 뭐를 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1: 아, 새로운 소장님이셨군요. 오랜만에 여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4: 건축가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낙산성곽길 아래 이화동 벽화마을. 1950년대 후반 시멘트로 지은 최초의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선 동네입니다. 지금은 벽화로 더 유명해졌죠. 칠순을 바라보는 집들과 80년대 빨간 벽돌 집들이 공존하는 근대 양옥의 박물관 같은 동네랍니다.
4: 여기 건축탐구집.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요. 네, 여기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 옥상부터 눈이 환해지는 집. 한쪽은 정겨운 빨간 벽돌인데 이쪽은 설마 아직 공사 중?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4: 여기 있는 하얀 대문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아, 여기 포크가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1: 이런 발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댁 주인장, 어떤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6: 멋있어서 감사해요.
4: 네. 4층? 총 4층인가요?
6: 맞아요. 일단은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제 2층도 제가 홈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3, 4층은 저희가 구조를, 거주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화동에서 40년 된 양옥집을 고쳐 살고 있는 강미입니다.
7: 이런 빨간 양옥집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추억이 있으세요?
6: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역삼동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거의 태어나고 계속 자랐는데 역삼동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테헤란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채집 같은 거 나이가 나오지만 네 아무튼 곤충채집 하우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채 들고 가가지고 테헤란로에서 곤충채집해서 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뭐 연인이 이렇게 걷다가 하늘 맞닿은 그곳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늘을 맞닿았다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을인가? 그때쯤 왔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진짜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정말 떠오른 이제 서울이 다 전경이 보이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화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흠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벌써 차를 팔았습니다. 네, 주택 이화동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딱 잡고 나서 아예 차를 팔아버렸어요.
4: 이게 근데 지금 밖에 부분에 상당히 옛날 부분을 남겨놓긴 했으나 되게 독특한 터치가 있는 것 같은데
6: 벽돌 레드브릭이 있는 빨간색 벽돌집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곳이었는데 네. 요 보이는 부분만 네. 그 80년도에 부잣집에 있었다는 그 대리석 넓은 네. 대리석으로 네. 착착착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덧방이었던 네. 것 같아요.
1: 아, 원래 이런 형태였군요. 외장재로 대리석을 쓴 거 보니 찐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6: 벽돌 위에 대리석을 붙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떼내면 안쪽에 희끗희끗 빨간색 이제 벽돌이 보일 것이다. 듬성듬성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보이면서 구옥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찾고자 시안도 이제 독일 어느 집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딱 이제 찾은 거죠.
1: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4: 보통은 집을 방문을 하면 커플이 나오시는데 혼자...
6: 아, 저도 짝꿍이 있기는 한데 출근했습니다. 돈 벌러 가가지고. 아, 그는 돈을 벌고 그렇죠. 저는 원샷 받고.
1: 아, 네, 오늘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집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어요.
6: 다 오셨습니다.
4: 네. 기대되네요. 우와. 야, 여기 정말 딴 세상이네요.
1: 현관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주방이 맞아주는 집이로군요.
4: 주방이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6: 일단 그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했을 때 집에 사람들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이 착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신기하셨죠. 네. 오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1: 깔끔한 화이트 톤에 레트로 감성의 가스레인지와 주방 도구들. 주방만 보면 어딘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요.
4: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정말 익숙하게 왔던 서울의 한 단면이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6: 예전 구옥들의 특징이 그 창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창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액자처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은행나무가 네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온전하게 담고 싶어서 네네. 이쪽 창을 조금 더 크게.
1: 격자무늬 창과 동네 풍경이 정겹게 잘 어울리네요.
6: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쪽에 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창이 있는 주방을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주방은 온

0: 옮겨야 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센터로 가야 한다가 성립이 된 거죠.
1: 제가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스토브도 있고 디시워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냉장고가 안 보여요?
0: 저희 집 가장 큰 특징이 네. 냉장고가 숨겨져 있다.
2: 아니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0: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냉장고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창을 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그 고민이 되게 오래 하다가 밑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이 아일랜드 비치 냉장고예요.
1: 아, 네. 네. 네.
0: 열어보시죠.
1: 열어볼까요?
0: 네. 이쪽은 이제 한식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1: 엄청 크네요.
2: 옳지, 아일랜드 아래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0: 엄청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너무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 업체랑 상담을 해서 이제 냉장고 3개, 냉동고 1개를 이 아일랜드 밑에 넣게 된 거죠.
1: 그러면 여기 공간은 뭔가요?
0: 여기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1: 여기는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0: 여기가 원래 이렇게 주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작고
3: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이게 또 내력벽이야. 그래서 원래는 플랜은 이걸 다 뜯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공사가 돼버려서 재밌는 게 이 패널로 된 집들이 해당촌에서 좀 많이 봤고
2: 꼼꼼히 따져보고 취향에 맞게 구조를 직접 재구성했답니다.
1: 의자도 각각 다 다르네요.
0: 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하나를 사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사놨던 것도 제가 해외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따로따로 사놨던 거예요. 얘는 영국에서 샀고요. 쟤는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이게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서로 다른 소품을 매치시키는 감각. 어우,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도 오래 사용하던 세월이 묻은 것들이랍니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업계에서 일했던 강미 씨. 최신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취향은 늘 빈티지라네요.
1: 학문도 되게 특이한데.
0: 우리나라 창호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지만 미국에 살 때 그 오르내리기 창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창이 결국엔 좀 집의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2: 아메리칸 스타일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겨운 이화동 벽화마을. 이국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일상 풍경입니다.

0: 여기는 또 어떤
1: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좀 오래 이제 겨울엔 좀 짧게 오는데 그때 이제 머무르는
0: 근데 침대가 없어 보여요?
2: 설마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건 아니겠죠?
1: 침대가 사실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민을 하다가 매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I've been searching all my
2: life. Someone just like you. 아드님, 마침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군요. 오, 침대가 거기 있었구나. 좁은 공간 넓게 쓰기, 이거 괜찮은데요?
3: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새롭지만 거부감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체험한 약간 그런 거죠.
0: 저기 안에 저 공사가 아직 덜 된 부분인가요?
1: 우연히 이쪽 안쪽

0: 이게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이
1: 네.
0: 있었는데, 저희가 마치 약간 한옥에 보면 석가래 같이 이 집에 뭔가 약간
1: 그렇구나.
0: 히스토리를 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1: 뭔가 하나를
0: 네,
1: 남기고
0: 남기고 싶었어요.
1: 싶으셨군요. 내부 인테리어 구경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맞아. 이집 오래된 옛날 양옥이었죠.
0: 정보에 의하면 8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화목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었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기운이 여기 왠지 다 있지 않을까. 이 집이 겉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안에가 싹다 바뀔 건데, 이 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먼지만 나오지 않게 조금 코팅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1: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0: 네네.
1: 만들어낸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0: 엄청
1: 마치 여기로 이렇게
0: 오지
1: 빨려
0: 속으로
1: 들어가는
0: 들어가는.
1: 맞아요.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가 강렬한 계단이네요. 올라볼까요?
0: 네.
1: 이야, 와, 여기 정말 딴 세상이군요.
2: 계단부터 뭔가 신상찮다 했더니 역시 아래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군요.
0: 여행 온것 같지 않으신가요?
1: 네네. 뭔가
0: 네.
1: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0: 이 공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 있는데, 도시 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1: 네. 아,
0: 호텔을
1: 네,
0: 너무
1: 알죠.
0: 좋아해요.
1: 예.
0: 그 호텔은 도시마다 그 버려졌던
1: 아,
0: 공공기관들을
1: 그렇구나.
0: 네, 다시 호텔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1: 네.
0: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 있으면서
1: 네.
0: 저를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매칭을 했죠.
1: 밑에 부분 어둡게 칠한 이
0: 네.
1: 부분이 사실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일을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여기 층고가 그렇게
0: 네.
1: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좀 뭔가 확장된 느낌?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런 걸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2: 건식 세면대에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미국 호텔 분위기로 꾸몄답니다.
1: 여기 침대 바로
0: 네.
1: 옆에 여기죠?
0: 네, 맞아요.
1: 예,
0: 네.
1: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0: 세탁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네, 제 짝꿍이 취미가 또 음악 트는 거고,
1: 네.
0: 벤치 앉아서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이 뒤에 여기 나무 보이시죠? 너무 예뻐서, 그래서 원래 여기도 창이 이렇게 작았는데, 제가 아예 이렇게 열수 있는 양개형 도어를 만들어서,
1: 네.
0: 앉아서 한번 보시면. 네.
1: 네. 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그 타이밍에
0: 네.
1: 낮잠을 한숨 자면 아주 좋을
0: 너무
1: 것
0: 좋아요.
1: 같습니다.
2: 잠깐 머물러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공간이랍니다. 돈 벌러 갔던 그 짝꿍님이시군요.
3: 음악 뭐 들어?
0: 밝은 분위기
3: 밝고
0: 좋다.
3: 잔잔한 브라질 음악?
0: 좋다. 딱인데?
3: 네.
2: 휴일에는 무조건 배짱이 모던데요. 모백화점 콘테스트 개발팀에서 일하는 짝꿍 정원 씨. 최신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지만 취향만큼은 역시나 아날로그랍니다.
0: 맛있다, 그치?
3: 맛있어.
0: 딱 좋네.
3: 응?
0: 오늘 같은 날씨에.
3: 아, 예.
2: 서로 취미와 취향이 같은 거 중요하죠, 아무녀.
4: 어때요? 이 빨간 양옥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가 이렇게 좋은가요?
3: 감성도 있고, 그냥 조금, 하여튼 느리게 사는 삶? 동네도 되게 느리고, 예전 감성이고, 예. 그냥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원래.
0: 가끔 이제 이화동에만 있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0: 아파트 단지 보면서, 우와, 아파트다, 도시다, 막 이러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 치고는 너무 시골 같아서, 사실 약간 진짜 시골지가 된 느낌인데, 또
1: 강남 한번
0: 반면에,
1: 넘어갔다고 완전 눈이
0: 깜짝
1: 휘날려
0: 놀랐어요.
1: 가지고.
0: 우와, 강남이다. 근데 이 골목을 딱 들어올 때그 주는 안락함도 너무 좋고, 예, 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너무 좋고, 이 안에 또 이제 저희 아지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 저희가 저희만의 속도로 이렇게 흐르는 것도 너무 좋고.
2: 누가 뭐라든 내 보폭대로 느릿느릿 걷는 일상.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랍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강민 씨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화동 벽화 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군요. 와!
3: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0: 맞아요.
3: 네.
0: 이 동네로 이사 오게 한 풍경이죠.
3: 네.
0: 옥상을 그래서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이렇게 꽃이랑 식물이 계속 가득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조경을 조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3: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0: 네.
3: 예, 마치 여기 한 적어도 3, 4년은 있었던 것 같은.
2: 누수 문제가 없도록 삼중으로 철저하게 방수 공사를 했고요. 건물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흙으로 채워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동 급수 장치까지 설치를 했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옥상 정원이네요.
0: 작년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키가 안 됐는데, 올해 햇빛을 잘 받았는지 거의 뭐 숲이 된 느낌.
2: 햇빛도 듬뿍, 주인장 애정도 듬뿍인 정원입니다.
0: 저희 집이 코너집이라서 이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2층 이제 입구 들어오는 쪽이랑 이제 옥상 쪽에 제가 조경을 직접 다 바꿨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 멋진 조경들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3: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글에 비하면 건축가가 작가가 되고 건축주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건축주가 본인의 스토리를 쓰는 직접 작가로서 쓰는 자전적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건축주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새겨 넣은 그런 과정이 정말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치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일 만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0: 소파에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창을 딱 바라보면 이 유화동 벽화말이 싹 보여요.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한 10분, 20분 앉아 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냥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이 오래된 전축을 저는 아침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93.1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집은 결국 제 취향을 반영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다.
2: 약간의 불편함마저 나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나를 닮은 집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 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북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동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안 되는 곳이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들과 70, 80년대 양

0: 골목집들이 한 골목에 사이좋게 이웃한 동네랍니다.
1: 오, 이런 골목도 있네요.
0: 서울이란 도시 속속들이 볼수록 참 매력적이네요.
1: 오,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고. 아, 건축가 승유상 건축가님께서 재생을 하셨군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고, 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같은 골목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1: 어? 아, 여기군요.
0: 소박한 양옥집을 기대했는데 제법 대저택 분위기인데요.
1: 아담한 2층 양옥집을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크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회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0: 대문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이네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0: 회장님이시라기엔 젊은 부부시네요.
1: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아담하고 되게 좋아요.
2: 문화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네. 지역이죠. 전통적인 가옥들과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고 부동산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죠. 네. 그래서 최초의 양옥 주택이라고. 네.
0: 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술하는 작가 이완입니다.
3: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안의 구희선입니다.
2: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0: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2: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1: 하지만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2: 이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네. 쪽을 네.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0: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두 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고요.
1: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2: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이 집에 왔을 때 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1: 라인이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 좀 달라요?
2: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네.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0: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에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0: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소름
0: 돋으려고요. 아내가 궁금했었는데 비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의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2: 저 아내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0: 내부도 중환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1: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2: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0: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 회장님 때 클래스? 각기 다른 28개 창문에 일일이 세실을 맞춰다느라 고생 좀 했다지 뭡니까?
1: 화장실도 창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거예요.
2: 화장실에 전면 창이 아마 그때는
1: 뭐가 없었을까?
2: 건물들이 없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
2: 그냥 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라이버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벽에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러니까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도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0: 아궁이에 구운불을 대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2: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0: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은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은 아이들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1: 여기는 아이 방인가요? 아니면 부부 방인가요?
2: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2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4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1: 네네.
2: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1: 아,
2: 그 동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1: 네.
2: 그래서 계속 좀 생활을 하고 있죠.
0: 그러게 아이들 크는 건 순식간이죠. 단칸방 생활 어서 청산하셔야겠는걸요.
1: 도어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2: 사실은 이 공간이 네.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1: 네.
2: 사실 주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1: 아, 주방이랑 원래 연결된 공간인가요?
2: 그건 아닌데 주방이 사실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밀고 들어왔죠.
0: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1: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네. 거잖아요.
0: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택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1: 예, 네,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2: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요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그 정도. 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0: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놓았답니다.
2: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1: 맞아, 맞아. 네.
2: 그래서 아일랜드 옮기고.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3: 처음에 저번에 어땠어요, 주방?
1: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아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4: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1: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용 통로였군요.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2: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0: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1: 훨씬 편리함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의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4: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2: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집과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4: 네.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거의 미술관이군요. 오, 엄청난 예, 작품들이 오, 많네요. 와,

0: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광량도 어마어마하네요. 예. 아,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이제 남편분도 혼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투 안 나세요?
1: 이제 조만간 바꿀 거라서.
2: 나중이면 그러니까.
1: 사실 여기가 방이 세 개였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너무 계단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뺄 때가 됐다.
0: 아, 얼마 안 남으셨군요, 기한이.
3: 접근할 때가 돼서.
4: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전시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5: 이렇게 창 많은 거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너무 잘 보이는데
3: 너무 좋죠.
5: 도움이 돼요?
3: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또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4: 아니, 그런데 2층 독점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5: 보관해야 될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장난
3: 창고에는 이제 제가 수집한 이제 수천여 개의 물건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1: 얼마 전에 이제 농담으로 그 짐들을 보며 이제 난 자기보다 하루 더 일찍 죽을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촬영 오시면서 저희가 이게 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빠진 상태에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늘리지 말자, 막 이러는데. 또 약간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0: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4: 조선시대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신에게 제의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1: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0: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4: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0: 와, 뷰가 엄청 좋네요.
1: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3: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구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0: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 그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일인 것 같습니다.
4: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0: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 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이 건축주의 그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그 자녀분들의 또 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0: 누군가의 삶이 스며있던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1: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거즈넉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 분 마주치는 일, 나 기대해봐도 되겠죠?
2: 그 AI와 같이 지은 집?
3: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4: 나는 행복이 돼요.
5: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6: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이 쓰였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5: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7: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어묵 하나로 탕부터 볶음 반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활용 만점 레시피. 같은 어묵 볶음이라고 착각은 금물. 꼬들한 맛이 살아있는 김선영표 꼬들 어묵 볶음부터 길거리에서 많이 먹던 꼬부랑 어묵 꼬치. 이젠 저렴하게 집에서 즐겨보자. 어묵 한 봉지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어묵탕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요비 찰떡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요즘 마트에 장 보러 나가면 이 가격을 놀라잖아요.
2: 맞아요. 깜짝깜짝 놀라죠.
1: 맞아요. 네. 이 폭등한 값비싼 가격에 식품 코너를 몇 바퀴씩 돌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기 쉽지 않아요.
2: 자, 그럴 때는 예. 어묵을 사시면 됩니다.
1: 예?
2: 어묵으로 반찬과 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어묵 볶음용으로 저는 한 봉지에 마트에서 2,7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 자, 그럼요. 이 꼬들 어묵 볶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얇은 사각 어묵이 네. 다른 어묵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네. 볶음용으로 좋은데요.
1: 네.
2: 저는 200g짜리 두 개에 2,7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대파와 다진 마늘, 청양고추 준비했고요.
1: 네.
2: 양념은 물엿과 간장만 있으면 됩니다.
1: 네. 이 저렴한 가격으로 밥상 물가도 해결하고 고품격 맛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김선원 선생님의 슬기로운 팁까지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꼬들 어묵 볶음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1: 아까 저희가 선생님께 사오신 이
2: 네.
1: 어묵이에요.
2: 네.
1: 이제 한 팩인데 두 팩 사셨잖아요.
2: 네.
1: 근데 약간 두께가 다른 것 같아요.
2: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1: 예.
2: 여기 제가
1: 예.
2: 물론 이제 종류도 많고
1: 예.
2: 사실은 가격도 틀린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 두께랑
1: 네.
2: 요렇게 두께랑 요거
1: 좀 달라요.
2: 다른 거 느껴지세요?
1: 자, 여기 좀 두껍고 도톰하고 요건 조금 얇고요.
2: 더 얇죠.
1: 네. 예.
2: 그래서 요거보다 뭐 더 두꺼운 것도 있지만 요게 지금 얇은 건데 요걸로 오늘 꼬들 어묵 볶음을 할 거예요. 네.
1: 자, 어묵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 네. 자, 250g인데 보세요. 보통 어묵은 하나 한 장에 50g 정도 되는데
1: 네.
2: 이거는 얇아서 지금 한 7장 정도 이렇게.
1: 아~
2: 네. 자, 그러면은 7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아,
2: 한번 썰어볼게요.
1: 어묵 안 좋아하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이 약간 뭔가 면 같은 느낌이네요, 선생님. 얇게.
2: 근데 이게
1: 촘촘하게.
2: 반찬 가게라든지 아니면은 백반집 같은데 가면.
1: 예.
2: 어묵 볶음이 나오는데
1: 예.
2: 옛날에는 어묵 조림으로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1: 예.
2: 근데 요즘은 이렇게 어묵을 쫄깃하게 볶아서
1: 예.
2: 나오는 게 유행이에요.
1: 오.
2: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쫄깃하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끝은 이렇게 썰게요.
1: 어묵은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죠.
2: 진짜 다 좋아하시죠.
1: 어묵 반찬 네. 정말.
2: 네, 자 이렇게 볶아
1: 예.
2: 이렇게 썰어서 접시에다가 놓고요.
1: 예.
2: 자, 파는요.
1: 네.
2: 그냥

0: 송송송송 썰도록 할게요. 집에 뭐 네. 대파 있는 거.
1: 네. 이 판에 송송 써는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0: 맞아요.
1: ASMR로 그냥.
0: 예. 이렇게 해서 썰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이동해서 조리하면서 제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1: 그럴까요? 네. 자,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꼬들 어묵볶음. 그냥 어묵볶음 아니죠? 꼬들.
0: 네.
1: 자, 꼬들. 그 비결은 또 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0: 여태까지 우리가 어묵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식재료로 알고 있었잖아요.
1: 맞아요. 쫄깃쫄깃은 알고 있는데.
0: 네. 이제 꼬들.
1: 예.
0: 꼬들.
1: 꼬들. 자,
0: 어떻게 하면 꼬들하게 될지 예.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1: 네. 네.
0: 자, 일단 팬을 가열하고
1: 네. 네.
0: 자, 기름을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묵하면 기름에 튀겨진 거지만 그래도 오늘 기름에 살짝 네. 네, 볶아줘야지만 좀 약간 바삭하게 되니까
1: 네.
0: 자, 볶아주도록 할게요.
1: 자, 이 꼬들하게 볶는 방법이 시간이 이 볶는 시간에 조금 달려 있는지.
0: 사실은 뭐 꼬들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1: 예.
0: 사실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어묵 자체가 얇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이게 다 이미 익혀 나온 거기 때문에
1: 네?
0: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네. 약간 볶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1: 네.
0: 도대체 시간적으로는 얼마 정도 볶아요? 그러니까
1: 네?
0: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2분 정도.
1: 2분,
0: 네, 2분 정도 볶아주시면은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더 오랜 시간 볶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기름에 튀긴 거라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분 정도.
1: 2분 네. 정도. 지금 불 세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죠?
0: 저는 지금 아직 팬이 그렇게 뜨겁게 가열되지 않아서 센 불에서 하고 있는데
1: 네?
0: 불을 약간 줄일 거예요.
1: 네. 네,
0: 중약 불 정도로.
1: 어느 정도 열기가 네. 올라온 후에는 중약 불로 네. 줄여주시면 됩니다.
0: 네.
1: 자,
0: 네, 자 지금 열기가 올라왔죠?
1: 예, 느껴집니다.
0: 네.
1: 이때
0: 불을 약간 줄일게요.
1: 줄일게요.
0: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볶아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2분 볶는 거 뭐 그래 오랜 시간이 아니니까
1: 네.
0: 볶아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대파하고 청양고추 준비했거든요.
1: 네. 네,
0: 대파하고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준비했는데 이거는 약간의 그 이렇게 약간 액센트라고
1: 맞아요,
0: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아이들 하면 안 해주셔도 되고
1: 네.
0: 어른들이라면 약간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 네, 청양고추 벌써 여기 이렇게
1: 예 노릇노릇하게
0: 그렇죠. 네,
1: 예.
0: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늘하고
1: 예.
0: 네, 이제 넣어주실래요?
1: 자, 마늘 먼저 넣고
0: 네.
1: 자, 그리고요.
0: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1: 쭉 넣을까요?
0: 대파하고
1: 대파.
0: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1: 네.
0: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볶아주시다가.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더 볶아 주세요.
1: 네.
0: 근데
1: 사실 선생님,
0: 네.
1: 우리 지난 방송부터 쭉 하면은 냉장고에 이 반찬들이 정말 두둑하게 가성비 좋은,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가격 좋은.
0: 그러면서도 맛있게 만들
1: 맞아요.
0: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으니까
1: 네.
0: 좀 약간 마트 가가지고 아우 장바구니 너무 올라서 살 거 없다 하시는
1: 맞아요.
0: 분들은
1: 맞아요.
0: 네, 이렇게 어묵 사다가 어묵으로 볶아서
1: 네.
0: 드시면 좋죠. 자, 이렇게 볶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양념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1: 네.
0: 오늘 양념이 간장하고 물엿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보통 생각하면은 간장하고 물엿을 동시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1: 네.
0: 오늘 꼬들 어묵 볶음은 신기하게도 물엿이 먼저 들어갑니다.
1: 간장보다요, 선생님?
0: 네.
1: 아니요, 어떻게 이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0: 네. 자, 간장은요,
1: 예.
0: 넣어주면은 약간 그 쫄깃쫄깃한 게 수분화돼서 일단은 이렇게 물엿을 넣어주고요.
1: 예.
0: 이걸 막 저어주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엿화돼요. 약간 꼬들꼬들.
1: 아, 뭔가 이제 사탕처럼 약간. 그쵸?
0: 맞아요. 네.
1: 사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꼬득꼬득하게 잡아준다.
0: 이게 바로 물엿이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코팅처럼 되다가
0: 이제
1: 꼬득꼬득하게 이제 조금 꼬들하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1: 아,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레즈입니다.
0: 자, 이제 됐어요.
1: 네.
0: 여기다가 이제 간장 넣어줄 텐데
1: 네.
0: 간장도 가장자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한번 끓게끔.
0: 네.
1: 그런 이유가.
0: 네. 자, 사실은 어묵에도 어느 정도 간이 돼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물엿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간장 향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간장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1: 맞아요. 네.
0: 자, 이렇게.
1: 우와. 자, 이제 순식간에 또
0: 네.
1: 꼬들 어묵 볶음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자, 완성이 됐습니다.
1: 야.
0: 자, 불 끌게요.
1: 예.
0: 네.
1: 야, 선생님과 요리하다 보면 아, 너무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다 하면 금세 또 요리가 완성이 돼서
0: 딱 완성이 되죠.
1: 네. 네.
0: 자, 제가 이렇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요. 예. 지금 약간 따뜻하잖아요.
1: 네?
0: 따뜻해서 약간 부드러운데 얘가 식잖아요. 그러면은
1: 물엿이
0: 그러니까 약간 식으면은 약간 굳는 현상.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때문에 그 식감이
1: 꼬들해져.
0: 꼬들해져요.
1: 예.
0: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먹어보진 않았어도 이해가 되죠.
1: 그렇죠. 되게 아실 것 같아요.
0: 네.
1: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요.
0: 네.
1: 아, 평소와는 다른 어묵 반찬이 좀 될 것 같아요.
0: 네. 백반집에서 먹다가 와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먹다 보니까 이것도 또 부드러운 어묵과 또 반대되는 다른, 다른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거무깨가
1: 색이 또 예쁘게 들어가네요.
0: 네, 통깨보다 이 거무깨가 훨씬 더
1: 분위기 있죠.
0: 네, 분위기 있더라고요.
1: 야.
0: 네.
1: 같은 식재지만 네.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꼬들 어묵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꼬들 어묵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얇은 어묵은 길쭉하게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두른 뒤 어묵을 넣어 2분 정도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 송송 썬 대파,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물엿을 넣어 볶다가 양조간장을 넣어 볶아줍니다. 어묵에 물엿을 넣어 볶아주면 코팅이 되면서 어묵이 더 꼬들꼬들해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검은 깨를 뿌리면 꼬들 어묵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어묵으로 만들어 먹는 음식이 네. 참 많은데요. 인기 만점 어묵탕 재료 네. 한번 볼까요?
0: 네, 달큰한 국물에 언제 먹어도 좋은 국물,
1: 네.
0: 어묵탕이 있는데요. 자, 일단 어묵하고요. 네. 맛살을 좀 넣어줄 거고요. 네. 맛을 더해줄 대파, 청양고추, 당근이 필요합니다.
1: 네, 근데 어묵탕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국물 재료 볼까요?
0: 네, 국물 재료는 멸치, 다시마, 네. 양파가 필요한데요.
1: 네.
0: 집에 더 있는 거 넣으셔도 됩니다.
1: 네. 자, 어묵을 끓이면 국물이 훨씬 더 깊고 맛있잖아요.
0: 네.
1: 자, 밥상 걱정을 덜어주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어묵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0: 네.
1: 오늘 제일 중요한 것도 국물이에요.
0: 맞아요. 국물 진짜 중요해요.
1: 그렇죠?
0: 네.
1: 자, 국물부터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0: 네. 자, 그러면 불로 이동해서
1: 네. 이 어묵은 어묵도 중요하지만 이 국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0: 맞아요. 국물이 맛있어야지 네. 어묵탕이 맛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제가 필요한 게 한 6컵인데 그래도 끓이면서 증발되기 때문에 8컵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1: 네.
0: 여기다가 저는 멸치 사고 오자마자 팬에다가 볶아놓는 거.
1: 그렇죠. 그때 네. 알려주셨죠.
0: 네. 그다음에 다시마, 양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1: 네.
0: 뚜껑을 열고 끓여주시는데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시고
1: 네.
0: 끓이셔야지 국물이 맑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10분 정도 끓이고 나서 다시마는 건져내시고
1: 예.
0: 끓여주시면 좋습니다.
1: 맞아요. 그렇게 20분 끓이면 되는 거죠?
0: 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0: 네.
1: 자, 어묵탕에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해 볼까요?
0: 네. 좀 나머지 부재료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 자, 손질해 볼 텐데요.
0: 네. 자, 당근이요.
1: 네.
0: 당근으로 제가 꽃을 만드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1: 꽃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아, 어묵이 맞아. 당근꽃이 들어가요.
0: 당근꽃 들어가는
1: 거. 예.
0: 물론 이제 찌끼틀이 있는 분들은 찌끼틀로 하셔도 돼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운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1: 칼집을?
0: 네, 칼집을 이렇게 가운데로 일자로
1: 네.
0: 주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X자를 거주세요. 그러면 몇 등분이 되냐면 6등분이 돼요.
1: 맞아요.
0: 네, 6등분이 되면은 자, 요,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V 커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1: 아, 이렇게. 각 끝마다.
0: 네, 이렇게.
1: 여섯 개가 생겼죠, 그러면.
0: 그렇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1: 거기를 삼각형으로.
0: 네, 네 이거를 V 커팅이라고 그래요.
1: V 커팅이라고.
0: 네.
1: 그러니까.
0: 자, V자로, V자로 이렇게 네. 커팅이 되는 거죠.
1: 아, 요런 식으로.
0: 네. 자, 이렇게 해서 꼬매양이 예. 들어갔잖아요.
1: 예.
0: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썰으셔도 되고요.
1: 네?
0: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각을 둥글게.
1: 아.
0: 꽃 모양을
1: 예?
0: 이렇게 둥글게. 됐죠? 이렇게.
1: 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자, 이거 한번 썰어서 한번
0: 네.
1: 넣어볼게요.
0: 네.
1: 이게 또 어묵탕에 또 들어가면 예뻐요.
0: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아 이거 누가 저렇게 해서 넣어? 그럼 해주는 게 어딘데 하시는 분들은
1: 그냥 동그랗게 들어가는 것보다 네. 확실히 분위기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아무래도 먹는 사람이 네. 좀 더 예쁘면은 아무래도 먹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예. 여기 이제 청양고추 하나 좀 매콤하게 칼칼하게 들어갈 건데 네. 이거는 오늘 어묵탕이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니까 네. 이 고추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파도요. 네. 큼직큼직하게.
1: 큼직큼직하게. 네. 사실 당근도 컸어요 지금.
0: 오늘 다 큼직큼직해요.
1: 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어묵탕에 들어가 이 어묵을 이렇게 꼬치로 해서 네. 이제 넣어야 하는데 한번 넣어볼까요?
0: 자 그러면은 어묵이 좀 도톰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1: 이거는 무슨 용 어묵이에요?
0: 이거는 그냥 어묵탕용 어묵이고 어묵탕용. 지금 어묵 함량이 이거는 많아요. 좀 어묵 함량이 많아서 도톰해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접는 거 못 보셨죠?
1: 예. 예. 네.
0: 제가 순간적으로 접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반을 접으신 다음에 네. 이걸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꼽을 자 W자? 예. 네, W자로 해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꽂아서 준비를 네. 해 주시면 되고요.
1: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저희가.
0: 자, 이번에는 약간 꽈배기 모양으로 한번 제가 꽂아 볼게요.
1: 꽈배기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 접은 거는 똑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꽂을게요.
1: 예.
0: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코처럼 왜 뜨개질처럼 예? 요게 짧게 나와야 돼요. 길게 이렇게 길게 나오면 안 돼요. 네, 요령이 그거예요.
1: 짧게.
0: 네, 이렇게 해서 꼬세요.
1: 이렇게. 이런 꼬치도 있었어요.
0: 네, 이렇게.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 조금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요령이에요. 이렇게.
1: 와.
0: 자, 그런 다음에
1: 또 다시.
0: 네, 코가 조금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짧게 나와야 돼요.
1: 예?
0: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1: 우와.
0: 제가 다시 한번 꽂아 볼게요.
1: 예? 와, 이것도 느낌이 다르네요.
0: 그렇죠.
1: 이 꽃이랑.
0: 그래서.
1: 네. 자, 이건 꽈배기.
0: 네.
1: 자, 맞아. 어묵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냥 일자로 꼽아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선생님.
0: 네, 그쵸? 약간 조금 동그란 거.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자, 이렇게 해서 꽈배기도 있고. 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어묵은 준비가 됐고, 예. 이것도 꽂아 볼까 봐요.
1: 그럴까요?
0: 네, 이렇게.
1: 맛살도 또 이렇게 꼽아서.
0: 네. 그러면 좀 약간 색스러울까봐.
1: 맞아요.
0: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 얼마 안에서 제가 가격이 얼마 안 해요.
1: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예.
0: 네. 자 그러면은 네. 국물 낸 거로 한번 끓여볼까요? 자 그러면은
1: 네.
0: 와 어묵은요 네. 넣고 오래 끓이면 안 돼요.
1: 왜요?
0: 이거 퉁퉁 부른 거 좋아하세요?
1: 아, 안 좋아해요. 저는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맛있는 맛이 우러날 줄 알았는데.
0: 딱 알맞게 그 오래 끓인 맛은 예. 국물 맛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1: 예. 네,
0: 그런데 정말 어묵을 맛있게 드리려면 3분.
1: 3분이요?
0: 네.
1: 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익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0: 네. 자, 일단 간을 좀 해볼게요.
1: 예.
0: 자, 간장.
1: 네.
0: 참치. 맛술.
1: 네.
0: 마늘 약간 넣어주고요.
1: 네.
0: 자, 이거. 지금 설탕인데요.
1: 네, 설탕.
0: 이게 설탕이 왜 들어가나?
1: 그게 이게 특이해요.
0: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나가서 먹는 그 어묵탕에는 MSG가 들어가요.
1: 알 것 같아요. 네. 예.
0: 근데 집에서 안 내려고 그게 없잖아요.
1: 맞아요.
0: 찾은 게 바로 설탕이에요. 설탕.
1: 맞아요.
0: 설탕. 아이고, 굳었네. 네. 예? 설탕 보세요. 요 정도.
1: 예.
0: 요 정도만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맛이 달라져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어묵탕 먹었던 그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어묵을 넣어주시는 네. 거예요. 자, 어묵, 이렇게.
1: 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죠? 어묵은 오래 삶을 필요 없다, 오래 끓일 필요 없다.
0: 네.
1: 자, 몇 분이었죠?
0: 3분.
1: 3분.
0: 네. 자, 이렇게 해서 끓이고요.
1: 예.
0: 당근도 넣어주시고, 당근도 이게 익을까 싶죠? 네. 딱딱해서 익습니다.
1: 3분도.
0: 네.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다만 안 넣는 거 한 가지 있어요.
1: 맛살을 아직 안 넣으셨어요.
0: 맛살 안 돼요.
1: 예.
0: 맛살은요. 정말 그냥도 먹을 수 있잖아요.
1: 네.
0: 맛살을 같이 넣고 끓이면은 맛살이 다 풀어져요.
1: 네.
0: 그래서 3분 끓이는 중에 2분 끓이고 맛살 넣고 1분만 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3분 네.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0: 네, 지금부터가 3분이 아니라 끓고 나서부터 3분입니다.
1: 끓고 나서부터.
0: 네.
1: 네.
0: 끓여볼게요.
1: 네. 선생님. 네. 이 딱

0: 가끔씩 이런 어묵탕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추억도 생각이 나면서.
1: 나는 있다고 아니라 자주
0: 아, 그러세요?
1: 생각나는데. 아니,
0: 맞아요.
1: 어묵탕 진짜 좋아요. 왜냐면
0: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목에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그 약간 그 고소하고 기름에 그 튀겨진 듯한 하여튼 모든 거를 다 그냥 종합적으로
0: 예.
1: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0: 맞아요,
1: 너무
0: 맞아요.
1: 좋고, 아, 사실은 이건 온 가족이 다 좋아하니까 더 행복해요. 왜냐면 맛있게 이렇게 했는데
0: 네.
1: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안 좋아하면은
0: 네.
1: 내가 조금 해서 나만 먹게 되나 하는 약간 죄스러움이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좋아하니까 너무나 그냥 기쁜 그런 요리.
0: 맞아요. 자, 이 어묵과 함께 이 어묵 국물도 굉장히 맛있는데, 어묵탕에. 오늘도 밑국물 잘 우려내서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1: 네, 자, 그냥
0: 예?
1: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0: 맞아요.
1: 요 맛살 살짝 넣어서.
0: 자, 저희가 끓고 나서 2분 지났고, 지금 1분 남기고 저희가 맛살을 집어넣었어요.
1: 네, 이렇게 맛살
0: 예.
1: 집어넣습니다. 네.
0: 자, 사실 지금 여기 저희가 어묵탕에 들어간 돈은 지금 많지 않아요, 선생님. 그쵸?
1: 네네. 달걀도
0: 예.
1: 삶은 달걀 있으면은 이렇게 한 켠에
0: 네.
1: 넣어주신데 또 내가 먹을 건데 광희 씨 없다 그러면 울것 같으니까 이렇게 광희 씨 것도
0: 야.
1: 하나 넣어서.
0: 보기만 해도 뭔가 포근한 느낌 들지 않나요, 선생님?
1: 맞아요. 이거
0: 뜨끈하게.
1: 지금 이게 끓는 국물과 함께
0: 예.
1: 우리 가족의 정스러움이 끌어가는 것 같아서
0: 예.
1: 좋습니다.
0: 자, 우선 많은 분들이 또이 어묵을 뭐 겨울에만 먹는다고 하지만 이 여름에도 어울려요.
1: 이거 차게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거
0: 오.
1: 진짜 차게 드셔도
0: 예.
1: 저는 너무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0: 네. 쫄깃한 어묵과 뜨끈한 국물까지 맛있는 어묵탕이 완성됐습니다.
2: 어묵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 국멸치, 다시마, 양파를 넣어 20분 정도 끓인 뒤 건더기를 건져주세요. 당근은 꽃 모양으로 만들어 편 썰고 청양고추와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어묵은 꼬불꼬불한 모양과 꽈배기 모양을 만들어 꼬치에 끼우고 맛살도 꼬치에 끼워주세요. 밑국물에 진간장, 참치액, 맛술, 다진 마늘, 설탕을 넣어줍니다. 어묵탕에 설탕을 넣어 끓이면 다른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맛있어요. 어묵꼬치, 당근,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2분 동안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맛살꼬치와 삶은 달걀을 넣고 1분 정도 더 끓이면 어묵탕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에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얼큰칼칼한 순두부찌개부터 두부와 노른자를 섞어 고슬고슬하게 볶아 맛있게 비벼먹는 황금 두부 덮밥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투팡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왜 그래, 네모야? 오, 막대기네. 들어와. 잠깐, 같이 가. 네모야. 우와, 완전 납작해졌어. 오,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네모야, 나도 납작해졌어. 정사각형이 됐어. 진짜 정사각형. 오, 네모야. 근데 여긴 숫자 나라가 아닌 것 같아.
1: 어서 와. 여긴 평면 나라야. 여긴 납작한 모양들이 사는 곳이야. 난 선이라고 해. 직선 한 개.
2: 직선 두 개.
1: 선이 세 개 모이면 바로
3: 짜짜짜 삼각형이지. 나는 1, 2, 3. 선이 세 개고 또 1, 2, 3. 모서리도 세 개야. 잘 보라고.
0: 오.
1: 나도 있지. 나도 있고.
4: 나도 있다고.
5: 우린 다 삼각형이야.
0: 와우. 근데 전부 다 다르게 생겼네. 네모야, 돌아와. 미안, 미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오, 와우.
1: 1, 2, 3, 4, 4 개.
0: 안녕, 정사각. 뭐야? 넌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6: 맞아, 난 직사각형이야. 나도 너처럼 선도 4개, 모서리도 4개지만 넌 선의 길이가 전부 똑같고 난 달라. 아직 놀라긴 일러. 다른 친구들도 있거든.
7: 안녕.
6: 사면 도형들, 자기소개해보자. 직사각형.
8: 나는 뭐?
6: 사다리꼴.
9: 연모양.
10: 화살모양.
11: 평행사변형.
6: 정사각형. 전부 멋진 이름이다. 모양도 너무 멋지고.
9: 직사각형.
11: 말은 뭐?
6: 사다리꼴.
9: 연모양.
10: 화살모양.
11: 평행사변형.
6: 정사각형. 오, 네모야, 돌아와. 오, 안녕. 넌 누구니?
12: 난 오각형이야. 선이 다섯 개. 하이파이브.
13: 육각형을 소개해줄게. 내 선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 나는 선이 여섯 개야.
14: 난 운이 좋아. 선이 일곱 개 있거든. 나는 칠각형이야.
0: 칠각형?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선. 오각형.
13: 여섯 개의 선 육각형.
14: 일곱 개의 선 칠각형.
6: 오, 다 멋진 이름이다. 모양도 너무 멋지고. 왜 그래, 네모야? 이제 집에 가고 싶니?
10: 안녕. 걱정하지 마. 팔각형이 있잖아. 1, 2, 3, 4, 5, 6, 7, 8. 선이 여덟 개.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팔각형. 선이 8개인 바구니 만들기. 1, 2, 3, 4, 5, 6, 7, 8. 변신 완료.
1: 나는 원이야. 나는 선 하나가 동그랗게 연결됐어.
10: 꽉 잡아, 얘들아. 출발한다.
0: 우후! 우후! 우! 와우!
10: 제가 새로운 친구들.
0: 다시 돌아왔어. 네모, 너도. 평면 나라가 있어. 삼각형도 여러 개 있고, 직사각형에 오각형에, 그리고 나도 진짜 정사각형이 되었었어.
15: To the show! Today the Colour Blocks proudly present a colourful performance of Little Red Riding Hoo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colour block called Little Red Riding Hood.
16: That's me!
15: Little Red Riding Hood packed a basket full of wonderful red treats for her grandma's party. She had...
4: a red balloon, a red cake, and some red strawberries.
15: Little Red Riding Hood set out through the forest and... wait a minute! We need a forest!
7: I can help!
15: Ah, Green! May we have a forest, please?
7: Naturally!
8: Follow me!
4: Green! Green!
8: Green!
4: Green! Green! Where are you?
8: Oh, no! I'm all alone in the forest!
4: The big bad wolf!
9: Huh? I'm the big blue wolf! Why does everyone get those mixed up?
8: Oh, phew, that was close.
15: That wasn't quite how the story was supposed to go, but where were we? Oh, yes, Little Red Riding Hood was still lost in the forest.
8: Hello? Who are you?
16: I'm Goldilocks. My three ducks are hungry. I accidentally ate all their porridge, and now I don't know what to do.
15: Goldilocks? That's not right. This is Little Red Riding Hood, not Little Yellow Goldie Hair.
8: Oh, do ducks like strawberries?
16: Oh! Yum, yum, yum, yum, yum, yum, yum. They said it's just right.
15: Yes, yes, hooray. Now, on with the show. Little Red Riding Hood and Goldilocks travelled through the forest, but soon they were lost.
8: Oh, no! Which way to Grandma's house?
4: Red and...
14: yellow.
5: Next to make...
4: orange! Run, run, we're against the clock. You can't catch me, I'm the gingerbread block.
15: What are you doing here? This is Little Red Riding Hood, not Little Orange Gingerbread Block.
4: Well, I know the way to Grandma's, so you can either follow me or stay lost in the forest.
8: You're too fast!
14: Wait for us!
15: Goldilocks, the gingerbread block, and Little Red Riding Hood arrived at Grandma's house to find the big blue wolf, but no Grandma.
8: Big bad wolf, did you eat Grandma?
9: No, I don't eat Grandma's. I eat blueberries.
5: Huh?
9: I'm the big blue wolf. I'm not a bad wolf.
8: Well, where is Grandma?
9: Huh.
8: Wait a minute. Who is Grandma?
15: Ooh. I know. I shall play Grandma.
8: My Grandma! What a purple face you've got!
15: All the better to... is it time for the party yet?
8: Oh, no, I forgot! The balloon popped, the strawberries were eaten, and now the cake is gone! I've ruined Grandma's party!
17: It's okay, Red!
4: We have everything we need here.
8: This is the most colourful party ever!
15: And they all lived happily ever after!
5: Yay!
14: Wowzers!
18: Oh, oh, oh, oh.

0: Fine. You play, I'll sing.
1: Oh, so unfair.

0: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어서 가자니까. 곰마, 우리 귀여운 아기가 자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봐봐. 이리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이제 새 아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아이는 벌써 다 커버렸잖아.

그만 이리 줘! 진 사람은 게임 끝이니까 그만해야지!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넌 이제 다 컸다고! 그렇지 않니? 자, 엄마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아기도 재워주고.

무슨 상황인지 너도 알겠지?

아,

좋아, 이런.

또? 그렇게 멈추면 어떡해? 아! 고마 집에 있었구나! 우리랑 썰매 타지 않을래? 재밌는 걸 다 놓치고 잠만 자네.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놀아볼까?

우리가 잠을 방해했나 봐. 좀 조용히 하지 뭐.

우리한텐 안 된다면서 혼자 썰매를 타러 가잖아. 어쩌면 비밀 슬로프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따라가보자. 조용히.

슬로프를 드디어

봄이 가버려서 정말 아쉽네. 이렇게 재밌는 걸 놓치다니 말이야. 자, 밀어봐.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마그마 X의 부활!
1: 저건 뭐지?
0: 이만 헤어지자구요!
1: 둘 다 사라졌잖아.
2: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3: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2: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0: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4: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0: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5: 그만.
3: 슝! 제이야, 무슨 생각해?
6: 아니, 그냥 놀라서.
7: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안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2: 고온 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8: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7: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운을 낮춰야 해. 어떻게든.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2: 네.
0: 자.
2: 아, 시원해.
1: 아야,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1: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차 애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클리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바이올로버,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5: 이카루스, 액션!
0: 고맹아, 가자.
7: 어?
5: 정말 싫어.
0: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5: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젯! 액션! 레스큐 마그넷!
2: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0: 대요!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2: 어때요? 재밌죠?
0: 잡았어! 너무 무거워!
3: 일렉트로 가만 안 두겠어.
0: 마찬가지야.
2: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면면? 고명아, 어?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1: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2: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3: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0: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에스큐 부메랑.
3: 뭐,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2: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4: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5: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4: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단 얘긴가?
5: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4: 왜 그러나?
5: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6: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7: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8: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9: 오!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5: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안전!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2: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3: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4: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4: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5: 네?
6: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0: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0: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1: 야, 더럽게.
0: 어쩔래 어쩔래.
2: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3: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0: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K는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3: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K니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뭐?
4: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이는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5: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이얼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6: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얼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7: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5: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6: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1: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2: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0: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1: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아, 저리 가.
7: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이는 파이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5: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이는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보는 K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3: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

0: 마그마 X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X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3: 그러면 그 뒤로 K는 어떻게 됐죠?
4: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거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4: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0: 파이어로보!
3: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캐런!
4: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1: 알았어요, 테디 오빠.
0: 아, 내 다리.
1: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4: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3: 바깥의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5: 잠깐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1: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0: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1: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0: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1: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2: 오랜만입니다, 정박사님. 그리고 마리.
1: 킹!
2: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로브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로브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1: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2: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3: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0: 파이어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1: 이럴수.
2: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지진이야! 사람 살려!
4: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5: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의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3: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소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소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소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소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더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가져갈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초코와 초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리죠. 엔젤스의 첫사랑. 또? 두근두근 첫사랑 나의 첫사랑 새콤달콤 첫사랑 나의 첫사랑 곰통령님 요즘 엔젤스라는 아이돌에 푹 빠져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일주일째 이 노래만 트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김통영님은 엔젤스가 그렇게 좋으세요?
1: 아, 물론 제가 엔젤스를 좋아하죠. 아, 근데 저만 좋아합니까? 화요! 엔젤스가 음악 차트 1위예요.
2: 아닌데요?
1: 에? 그럴 리가.
3: 지금 음악 차트 1위 금리예요.
1: 그러네. 이럴 수가. 아이, 진짜잖아. 힙합 듀오 금리스의 멤버 해철이 금리라는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발매 하루 만에 아이돌 그룹 엔젤스를 제치고 뮤직 차트 1위를 차지한 금리. 과연 빌보드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역시 금리가 짱이야. 맞아. 금리 내일 공그램에서 라방한다는데 같이 볼래? 컬! 쇠!
1: 말도 안 돼! 엔젤스가

0: SBS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라방을 켠 이유 아시죠? 지금 우리 엔젤스가 큰 때문에 차트 2위로 밀려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1: 말이 안 되죠. 아... 엔젤스 절대 지켜.
0: 엔젤스 절대 지켜. 엔젤스를 지키기 위해 우리 천사둥이들이 악마의 화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엔젤스를 밀어낸 금리에게 앞을 공격 집중적으로 부탁드려요.
1: 예스! 에이, 근데 악플이 뭐지?
2: 1위였다고 잘난 척? 인성 나락이네.
3: 언제부터 금리? 그만 나와라.
4: 못생긴 금리 그만 보고 싶네요.
1: 아이고, 이런 게 악플이야? 아유. 그래, 엔젤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금리가 아니라 누렁니. 금리야, 이나 닦아라. 요거 해보니까 은근히 재밌구먼. 금리는 노래 그만하고.
5: 우와, 지금 접속자 수 엄청 많아.
6: 대박, 역시 금리 형 인기 최고다.
5: 근데 시간 지났는데 왜 라방 안 하지?
6: 그러게.
5: 어? 왜?
7: 나를 찾지 마세요. 난 사라질 겁니다. 금리.
5: 뭐야?
7: 외로워도 슬퍼도 참아보려 했는데 이젠 사라져버려야겠어. 아...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8: 아, 진짜 맛있다.
9: 와, 이렇게 맛있는 핫초코 처음이야. 나도. 진짜 맛있는데?
8: 여기 핫초코 진짜 달다.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10: 그래. 떠날 땐 떠나더라도 따뜻한 핫초코 한 잔 마시고 가자. 저기요, 그 핫초코 어디서 사신 거예요?
11: 조수도 없고 손님도 없으니 이만 정리하고 가시죠.
1: 예예, 그럽시다.
11: 어? 조수. 뭐?
10: 저 지금 핫초코 한 잔 마실 수 있나요?
1: 아, 아이, 지금 가게 문을 닫으려던 중이긴 한데, 아이, 철수님 혹시...
11: 곰그램에 그 글이 올라온 게 언제지?
6: 한 30분 좀 됐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1: 느낌이 좋지 않아.
10: 저기요, 지금 핫초코 한 잔 마...
11: 아, 잠시만요. 알았다, 일단 끊지.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철수님, 이분이 핫초코를 드실 수 있는지만 좀 이야기를...
11: 이럴 수가, 정말이군.
10: 뭐야, 저 핫초코 줄 거예요, 말 거예요.
11: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가 곰그램에 이런 걸 남기고 사라졌다고요.
1: 사라져?
11: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10: 아니요, 하지 마요.
11: 이거 놔요. 월드스타 금리를 잃을 순 없어요.
10: 아니, 글쎄, 신고할 거 없다니까. 금리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니까.
1: 그걸 손님이 어떻게...
11: 가만, 혹시 손님 이름이...
10: 네,

0: 헐.
1: 감사합니다.
2: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글을 남긴 거죠? 사라지겠다니.
3: 근데 저말 왠지 익숙한데?
1: 누군가 제 곰그램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3: 금리는 노래 그만하고 사라져버려라! 그래, 그거 내가 단 악플이잖아!
1: 그뿐인 줄 아세요? 저보고 금리가 안

0: 아니라
1: 금리가 아니라 누렁니 금리야 이나 닦아라.
2: 그것도 내가 단 댓글.
3: 그런 악플들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1: 저기요, 그게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 댓글을 단 건 절대 절대 아닐 겁니다. 예예.
3: 그걸 어떻게 아세요?
1: 어떻게 아냐면 그게
3: 그 봐요,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는 척하지 마요.
4: 전 당해봤습니다.
1: 예? 철수님도요?
4: 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전초코 하초코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었죠. 그 댓글에
5: 뚱땡이 곰돌이가 만드는 핫초코 마시면 뚱땡이 됨.
6: 곰돌이는 곰돌이 나라로 꺼져.
4: 그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1: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
3: 사람들은 왜 악플을 달까요?
4: 아마도 악플을 달면서 그 순간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또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자체로 쾌감을 느끼는 거겠죠. 하지만 익명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건 자기가 더 못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죠.
1: 아,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구먼.
4: 만약 악플러를 처벌하고 싶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1: 경찰에요?
4: 네. 악플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 돼!
4: 뭐? 오.
1: 그러니까 그 경찰에 신고할 것까지야 있나 싶어서. 예예.
3: 예, 그건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핫초코도.
4: 앞으로도 힘내서 노래해 주십시오. 노래가 꽤나 좋더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야 금리 스웨.
1: 그 스웨.
7: 그래, 세상엔 좋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 곰돌이들의 위로를 받으니 다시 신나게 노래하고 싶어졌어.
1: 저기요, 금리씨! 금리씨! 가게에 머플러를 두고 가셔서요.
3: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건...
1: 금리 씨, 앞으로는 절대 사라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 이 누렁니가 아니라 반짝반짝 금니 맞더라고요. 부디 날 용서해 줘요.
3: 예, 용서할게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요.
8: 웃으면 살려보자, 금니.
1: 예예, 안 그럴게요. 약속.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출동하겠음.
1: 어? 출동? 우리 어디로 가나요?
2: 네, 지금 바다에 입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러 가고 있습니다.
1: 네?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혹시 이 헬리콥터가 수색 구조 헬리콥터?
2: 네, 수색 구조 헬리콥터입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멋져요, 멋져! 우와, 나 수색 구조 헬리콥터!

0: 용의자를 찾겠습니다.
1: 저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0: 저기서 액상 장비를 작동하겠습니다.

0: 없는데 어떻게 구하나요?
1: 네,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합니다.
0: 호이스트요?
1: 네, 맞습니다.
2: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곳에서 구조대원이
1: 호이스트를 체결하고 현장에 직접 내려갑니다.
0: 아, 헬리콥터에서 줄을 이용해서 직접 내려가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0: 너무 무서운데요?

0: 탑승 완료. 보이스 정리 완료. 문 닫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환자 의식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적용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호흡하기 편하게 저희가 산소 좀 드리겠습니다.
2: 우와! 헬리콥터 안에 응급물품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였어. 와, 멋지다.
3: 인명구조 완료. 복귀하겠습니다.

0: 수색 구조 헬리콥터의 호이스트 덕분에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멋지다 멋져. 그런데 어떻게 저 줄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밝혀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어디든 출동해서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수색구조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지.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비밀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호이스트에 있어. 호이스트 덕분에 구조대원은 헬리콥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직접 내려갈 수 있어. 구조대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서 이 호이스트를 타고 다시 헬리콥터 위로 올라와. 이 작은 호이스트는 최대 272kg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커다란 냉장고 두 대의 무게랑 같다고.
0: 뭐? 냉장고 두 대? 우와, 놀랍다 놀라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끌어올려?
1: 그건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가 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야.
0: 도르래?
1: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야. 바퀴에 걸린 줄에 물건을 달고 줄의 반대쪽 끝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0: 이런 거 본 적 있어.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도르래 끝에 물건을 달고 줄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이거 맞지?
1: 맞아. 이런 걸 도르래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에 줄을 고정하고 한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0: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올라온다!
1: 맞아. 호이스트도 이렇게 도르래를 응용해서 줄을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해.

0: 호이스트도 이렇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구나. 그런데 호이스트에 모터는 왜 달려있어?
1: 응, 모터는 호이스트가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호이스트로 사람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0: 아, 이제 호이스트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야. 어? 어, 설마 또 출동하나 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간다! 당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운

열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아저씨가 많이 쌀쌀해졌단 말이야. 안 입고 나가면 추워.
1: 아이고, 갑갑하단 말이야.
0: 아, 또 옷 안 입고 나가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게 되냔 말이야.
1: 오돌오돌 떨면 되지. 오돌오돌.
0: 아이, 참, 장난치지 말고. 너 옷 춥게 입고 오돌오돌 떨다가 감기 걸린 봉구 얘기 기억 안 나?
1: 아, 봉구!
0: 그래, 기억나지?
1: 어, 봉구는 기억나는데, 봉구가 어떤 거는 기억 안 나.
0: 아휴, 그래, 봉구만 기억한 것도 어디니.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우와, 누나 최고!

0: 올리고 면역력 쑥쑥. 뜨거운 여름.
1: 아이고.
0: 순이의 한마디 때문에 봉구에게 일이 일어났지.
2: 어? 봉구님, 입 못 벗어보니 봤네?
3: 맞고, 형아 옷 입은 기가 니한테 좀 크지 않나?
4: 이거 엄마가 새 옷 사준 긴데 오래 입으라고 조금 큰 거 사줬다. 아, 좀 웃기게?
3: 어, 아이, 많이 웃긴데.
5: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봉구야,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로 멋지다. 제일로 멋지다. 제일로 멋지다. 제일로 멋지다.
4: 그러나 이제 멋지다.
5: 멋지다.
4: 네, 멋지다.
0: 그 이후 봉구는
5: 멋지다.
0: 다음 날도.
4: 수리야, 이제 받아줘!
0: 또 다음 날도.
3: 오, 오, 야,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0: 또 다음 날도. 매일 그 옷만 입었어.
6: 빨리 벗으라. 이거 빨기다. 아니, 며칠째 이거 입고 있네, 이거를.
7: 아, 괜찮다! 계속 빨면 옷 닳는데.
6: 냄새야, 빨리 벗으라, 옷 빨게. 아유, 빨리 좀, 빨리.
4: 어제우, 어딨냐? 어제우, 여기지.
6: 어이, 봉구야, 그 빨기다. 빨리 벗어라.
4: 안 되냐? 어제우, 이 옷 꼭 입어야 된다. 아, 수리야, 놀자.
6: 아이, 봉구야, 그 냄새 난다. 아유, 참말로, 진짜.
0: 며칠 후?
6: 아유, 이 간시 다 빨았네, 아이, 참말로. 아유, 이거 떼국물 질질 흐르고, 아유, 못 산다, 내.
4: 엄마, 내 옷 어딨냐, 내 옷.
6: 여기.
4: 여기 있네.
6: 여기 있는데,
4: 찾아보라.
6: 지금 안 말랐다, 봉구야. 봉구는 왜 안 말라? 그래, 안 말랐다.
0: 봉구는 순이가 멋지다고 말해준 옷만 계속 입으려고 했어.
6: 안 마른 거 하면 냄새 나는데, 저 참말로. 아유, 봐주라고, 정말. 에휴, 진짜.
7: 내도 놀다 올게.
6: 아, 여보. 봉구 아버지, 봉구.
0: 그렇게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지.
8: 가위바위보!
0: 가을이 왔는데도 봉구는 여전히 여름 옷을 입고 다녔어.
2: 가위바위보! 봉구야, 어? 니 안 춥나? 아직도 반팔 입고 있으면 왜 안 오?
4: 걔 대한사 안 춥다.
2: 아닌 것 같은데? 추운 것 같은데?
4: 아니다, 내 진짜.

0: 개한차.
1: 뽕부야, 이 진짜 개한나?
0: 오늘 진짜 개한차. 한 개도 안.
2: 아, 뽕부! 감기 걸리고 아니다.
0: 아니다, 아니다. 나 진짜로 개한. 아, 뽕부!
3: 결국 뽕부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
0: 아, 개한가? 안
1: 춥다. 옷을 춥게 입으면 정말 감기에 걸리는구나.
0: 그래,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
1: 근데 왜 옷을 춥게 입으면 감기에 걸리는 거야? 왜 옷을 춥게 입으면 감기에 걸리는 거냐고. 왜?
0: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추우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지?
1: 그러니까 왜 추우니까 감기에 걸리냐고.
0: 추우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지.
1: 그러니까 왜 추우면 감기에 걸리는 거냐고.
0: 뭐 딴 이유가 있나?
1: 그래, 나한테 물어.
0: 아, 그런가?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3: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체온 딱지. 체온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 몸 수비대 대장 면역세포입니다.
5: 아, 면역세포.
0: 안녕하세요.
4: 안타깝게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 봉구가 옷을 춥게 입는 바람에 우리 면역의 힘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0: 멋지다.
4: 평상시 봉구의 체온이 36.5도 정상일 때 우리는 봉구의 몸속에서 가장 활동하기 좋은 상태로 봉구의 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쁜 세균이 나타나면 우리는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해야 한다. 빛과 같은 속도로 팍팍팍! 팍팍팍! 적의 약점을 정확히 노리고 한 방에 팍! 팍! 좋다.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6: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면역세포들이 적당한 온도에서 건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봉구의 몸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평상시 우리 주변에는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세균은 쉽게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1: 자, 봉구 코스톱으로 들어가자!
4: 다시! 세균을 침투했다! 바로 출동이야! 우리는 세균과 싸우기 위해 빠르게 출동했습니다.
7: 빨리 빨리!
4: 역! 세균들 동작 그만!
1: 동작 그만! 이럴 것 같냐고!
4: 좋아, 본때를 보여주지! 모두 준비! 헛!
8: 빠르다.
4: 제법인데? 지금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봉구의 체온이 우리가 활동하기 딱 좋은 온도였기 때문에 빠르게, 정확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었죠. 봉구의 몸속으로 갑자기 세균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거뜬하게 세균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1: 아, 체온이 정상일 때는 세균이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잘 막아내는구나.
4: 그렇습니다. 36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이 우리가 활동하기 딱 좋은 온도죠. 그런데 봉구가 쌀쌀한 날씨에도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는 바람에 우리 면역세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3: 그럼 체온이 달라져서 봉구도 감기에 걸렸던 거예요?
4: 그렇습니다. 봉구의 체온이 떨어졌던 거죠.
5: 가위바위보!
4: 쌀쌀한 가을이 왔는데도 봉구는 얇은 여름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봉구의 체온도 떨어졌죠. 체온이 낮아지고 있어.
8: 추워.
4: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가 활동하기 힘들어지는데.
0: 신나게 공격하자!
8: 세균이 침투했다! 빨리! 출동하라!
4: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의 활동이 느려집니다.
8: 빨리 가야지! 빨리 출동!
0: 저도.
8: 야, 이제 그만 못해.
1: 야, 뭐래?
0: 뭐라는 거야?
1: 야, 니네는 덤벼, 덤벼.
8: 자, 모두 공격 준비. 헉, 헉, 헉.
1: 야, 뭐야? 야, 이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야, 공격!
6: 우리 면역세포는 공구의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세균들과 싸우기가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상 체온이 아닐 경우 면역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균과의 싸움에서 졌고. 공구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0: 안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가 힘이 약해져서 빠르고 용감하게 싸울 수 없구나.
6: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추울 때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 아, 옷을 꼭 따뜻하게 입어야겠구나.
0: 그럼, 그럼.
6: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특히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면역 세포들이 세균의 진입을 막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체온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건강하게, 안전!
1: 안전! 누나, 누나, 나 이제부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닐게.
0: 그래,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자.
1: 어, 누나, 근데 누나, 어? 봉구는 어떻게 됐어?
0: 봉구가 어떻게 됐냐면 감기가 다 나은 다음에 옷을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녔대.
1: 어, 오늘도 못 보던 옷 입었네.
0: 아, 이거 우리 엄마가 털실로 짜줍니다.
2: 먹고 또 크다. 화할 것 같다.
0: 아, 이번에도 오래 입으라고 엄마가 좀 크게 짜줬다. 좀 웃기지?
2: 아니,
1: 멋지다. 봉구는 우리보다 멋지다.
0: 그렇나?
1: 그리고
0: 봉구는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냈대.
1: 멋지다. 호떡이도 감기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0: 호빵이도 감기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1: 누나, 그럼 나 이제 이 체온 딱지 주라.
0: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1: 좋아, 좋아.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 예!

0: 누나도 다시 덮어.
1: 아, 근데 엄마 참 이상해. 산소 갔다 오자마자 바로 소파에도 못 앉게 하고 옷도 다 갈아입으라 그러고 바로 씻으라고 하고.
2: 그거야. 산소에 잔디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 옷이나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을지도 몰라서 그렇대.
1: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 할 때 그 진드기?
2: 맞아. 잔디밭에 있는 야생 진드기는 우리 몸을 물어서 큰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어.
1: 큰병? 아! 정말?
2: 그래. 너 야생 진드기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커커커 감동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커커커 감동 얘기?
2: 아,
1: 기억 안 나.
2: 아휴. 그래. 또 기억이 안 나는군.
0: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1: 우와, 신난다.

0: 야생 진드기 주의보. 몇 달 동안 작업실에서 원고만 썼던 커커커 감독이 드디어 공룡왕 점박이 2 촬영을 시작했어.
1: 아, 넓은.

0: 더 무서워진 점발가 등장하나!
1: 컷컷컷!
0: 아니지, 아니지! 아니, 동김씨, 이게 안 돼, 이게? 어?
2: 아니, 예, 아니. 예.
0: 어, 해보세요. 아니지, 아니지! 자봐, 공이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해야 돼.
2: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더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갈게요. 아, 잘할 수 있어.
3: 초코 감독은 덥다며 겉옷을 벗어 풀밭에 뒀어.
0: 컷, 컷, 컷! 자, 됐고. 자, 이번에는 그 원시인들이 점박이 공격하는 장면. 또 한번 찍자고요.
4: 네.
5: 알겠습니다. 원시인분들 준비해주세요.
4: 네. 네.
5: 자, 가겠습니다. 신, 투. 아, 갑자기.
6: 누가, 누가!
0: 아, 잠깐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연기가.
2: 네.
0: 어,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야 돼? 자, 뒤 돌아보고 놀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오! 오! 오! 여기서 한 바퀴 굴러야지.
3: 컷컷컷 감독은 연기 지도를 하면서 풀밭을 구르고 앉기도 했지. 그리고 그날 밤.
4: 피곤해. 아우, 피곤하다. 아, 오늘도 영화에 나의 예술의 혼을 불태웠지. I'm so tired and...
3: 집에 돌아와서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자버렸어.
0: 가려. 뭐야. 잠깐만. 가려.
3: 그런데 여기저기 물린 자국이 있었던 거야.
4: 아니, 아직도 모기가 있나?
3: 그러더니 일주일 뒤 컷컷컷 감독이 아프기 시작했어.
4: 온몸이 다 아프네. 아우, 아우.
5: 가도니! 가도니! 저도 다 했어요.
0: 다 했어?
5: 가도니! 팔에 멍이 왜 이렇게 많아요?
0: 멍? 어머! 멍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3: 몸 여기저기 멍이 생기고.
5: 혹시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4: 뭐? 아파서 누구 만나지도 않았거든? 맞긴 뭘 맞아.
0: 잠깐만. 나 화장실 좀.
5: 다녀오세요. 왜?
0: 오줌에서 피가 나왔어. 피 플러스.
3: 오줌에서 피도 나왔지.
5: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병원. 그렇지. 빨리 병원에 가서. 잠깐만. 나 힘없어.
5: 감독님.
3: 결국 코코코 감독은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어.
0: 누나. 근데 컷컷컷 감독이 왜 아팠던 거야?
3: 옷이나 몸에 야생 진드기가 묻어와서 컷컷컷 감독을 안 물었던 거야.
0: 그래서 엄마가 오자마자 옷 다 벗고 샤워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3: 맞아.
0: 근데 누나, 왜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오줌에서 피가 나고 멍이 되는 거야? 왜 멍이 되고 오줌에서 피가 나는 거냐고? 왜?
3: 그게 야생 진드기는 야생에서 살아서 한번 물면
0: 빨리 부르자.
3: 그럴까? 호기심 딱지야 나와.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진드기 딱지야. 진드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0: 혈소판이다.
5: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래, 나는 피를 굳게 해서 상처를 치료하는 혈소판이었지.
3: 혈소판이었다고요?
5: 그래, 나는 죽고 말았거든.
0: 왜요?
5: 컷컷컷 감독이 야생 진드기에 물렸기 때문이야.
3: 어떡해.
0: 근데요, 왜 야생 진드기한테 물리면 멍이 들고 오줌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5: 그건 우리 혈소판들이 죽어서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이지.
7: 상처 발생.
5: 원래 우리 혈소판들은 상처가 생기면 출동을 하지. 피가 많이 나네. 상처를 막아서 피를 멈추게 해야 돼. 우리는 피를 굳게 해서 피가 더 나지 않게.

0: 같아.
1: 드디어 상처들을 다 막았어.
2: 이렇게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피를 많이 흘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컷 감독이 풀밭에서 입었던 옷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자는 바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진드기에 물리게 된 거야. 진드기에게 물릴 때 바이러스가 혈관으로 들어왔고
3: 드디어 사람 몸에 도착! 얘들아 우리 신나게 공격하자! 야!
4: 공격!
3: 우리가 누굴 공격해야 할지 다 알고 있지?
4: 당연히 알고 있지!
3: 좋아, 가자!
2: 그렇게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찾아왔어.
5: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킨다!
1: 바이러스들이다!
6: 바이러스들은 내가 물리칠 테니까 너희들은 어서 가!
3: 얘들아, 공격! 야!
2: 바이러스들은 백혈구를 공격했고
7: 어디 가시나?
1: 난 또 왜 이래?
7: 왜 이러긴? 우린 백혈구와 너희 혈소판을 공격하러 왔는데?
2: 우리 혈소판도 공격을 했지.
7: 왜 야생 진드기 몸에 있던 바이러스는 백혈구랑 혈소판만 공격하는데요?
2: 그래야 몸을 더 많이 아프게 할 수 있거든.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백혈구가 부족해지자 바이러스들은 더 강하게 공격을 해왔어.
3: 드디어 우리 세상이다!
4: 우리 다른 데 가서 더 아프게 하자!
3: 좋아, 가자!
2: 그리고 우리 혈소판들이 많이 죽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지.
1: 저게 뭐야?
4: 혈관에 상처가 났잖아! 피를 굳게 하고 상처를 치료해줘, 빨리!
1: 빨리!
4: 혈소판
8: 없다!
2: 피부 쪽 혈관에 상처가 났지만 우리 혈소판이 없어서 피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멍이 생기게 된 거야.
9: 생겼지? 어디 미친 데도 없는데?
2: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곳곳에서 상처가 났지만 우리 혈소판들이 부족해서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지. 결국 몸 곳곳에 피가 나게 돼서
1: 왜?
9: 오줌에서 피가 나왔어!
2: 오줌에도 피가 섞여 나오게 된 거야. 야생 진드기에서 온 바이러스는 매우 강하고 게다가 예방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9: 그럼 어떡해요?
2: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잔디밭이나 풀밭에는 절대로 그냥 앉지 말고 아무데나 옷을 벗어놔도 안 돼. 그리고 집에 오면 입었던 옷을 다 빨고 반드시 바로 샤워를 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9: 네. 풀밭에 가면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7: 그래, 우리 조심하자.
9: 응,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컷컷컷 감독은 어떻게 됐어?
7: 컷컷컷 감독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다 나았대. 그리고... 컷컷컷 감독은 다시 촬영을 계속했고
9: 원시 선생님들 한 번에 몰려오지 말고 한 명씩 와야지.
7: 자,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풀밭에 함부로 앉지 않았고 옷도 벗어두지 않았대.
9: 액션!
10: 우가 우가!
9: 잘됐다. 누나 앞으로 나도 풀밭이나 잔디밭에 함부로 앉거나 눕지 않을 거야.
7: 우와, 우리 오뚜기 최고!
9: 누나 그럼 나 이제 진드기 딱지 주는 거야?
7: 노래 잘하면

0: 풀밭에
1: 그냥 앉으면
0: 야생 문득이
1: 무더울 수 있어.
0: 입었던 물 빨고
1: 깨끗이 샤워해.
0: 우와 저 여기
1: 우와 신등이 딱지 받았다. 만세.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0: 뚱뚱해도 귀여움 하나만큼은 최고라는 뚱냥이. 그런데 고부회에 등장했던 뚱냥이들 다 제치고 역대급 뚱냥이가 등장했다? 그야말로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 이 녀석. 압도적인 크기는 물론 완벽한 오랜까지. 오늘부터 고부의 뚱냥이계의 기강을 바로 세울 주인공. 이름도 귀여운 흑땅이랍니다. 고양이라면 모름지기 사냥놀이는 기본.
1: 아빠 고양이는 이렇게 잘 노는데.
0: 캣트윈 타기도 기본 중에 기본이건만.
1: 아니 맨날 저렇게 누워서 놀아. 일단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뛰어다녀야지. 고양이가 뛰지를 않아.
2: 거의 누워서 매일 숨만 쉰다고 보시면 돼요.
0: 만사 귀찮은 듯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누웠다 하면 요지부동. 아이구야, 바닥이랑 한몸이네 한몸.
3: 엄마 봐, 흑땅아, 흑땅아.
0: 애타게 불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드러누운 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어도 너무 없는 고부의 역대급 뚱냥이 흑땅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5: 여기 흑땅이에요.
4: 아, 이거 흑땅이에요?
5: 네. 흑땅아, 인사해야지.
1: 보통 하루에 대부분은 이 자세로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잘 일어나진 않아요.
0: 제작진이 오든 말든 누워서 신경도 안 쓰는 흑땅이. 그런 흑땅이 너머로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1: 이 친구는 소금이라는 친구고 저희 흑땅이의 엄마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일 고양이다운 고양이에요. 성격이 도도하고 이렇게 만지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0: 도도한 매력을 가진 소금이가 흑땅이 엄마군요.
4: 고양이가 또 있네요?
1: 네, 얘는 후추라고 저희 흑땅이 아빠거든요. 얘는 하루에도 말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제가 수다쟁이라고 부르는데 평소에 애교도 많아서 완전 그 개냥이의 표본이에요.
0: 애교 많은 흑땅이 아빠 후추랍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 고양이까지 한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아들인 흑땅이 덩치가 커도 너무 큰 거 아닌가요?
1: 탯줄도 제가 잘라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좀 컸다가 한 5개월 차 되면서 아빠 고양이랑 몸무게가, 그러니까 크기도 몸무게도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이제 5개월이에요 이렇게 해도 5살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 컸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좀 컸는데 갑자기 한 5개월 차 되면서 커진 것 같아요.
0: 아무리 크게 태어났어도 이렇게 큰 고양이는 고부회에선 처음인 듯 싶은데요.
5: 고양이 일어나. 세상이 일어나.

0: 여기요.
1: 그래도 제작진이 왔으니 꿈쩍할 생각도 없는 흙강이를 상위에 올려보지만 아이고고 다시 드러누워버리고 마네요. 그나저나 보면 볼수록 푸짐해 보이는 이 녀석. 살이 찐 건지 아니면 털이 많은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리 털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클 수는 없는 법. 흑당아, 대체 너 뭘 먹고 이렇게 큰 거니?
0: 조의사 선생님께서는 골격이 좀 크게 태어난 거다 하고 이제 1년 뒤에 찾아뵀더니 이건 다 살이다 하시더라고요.
1: 타고난 덩치에 살까지 쪘다는 흑당이. 이쯤 되면 흑당의 현재 몸무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0: 이리 와봐.
1: 기대되는 순간 과연 흑당이의 무게는
0: 11.6kg 나와요.
1: 몸무게가 무려 11.6kg, 거의 12kg에 육박하는 흑당이. 이제껏 나왔던 고부의 뚱냥이 다 제치고 압도적인 무게로 최고 뚱냥이로 등극! 축하해, 흑당아!
0: 식탐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같은 사료를 어릴 때부터 같이 먹고 자랐는데도 흑당이만 유독 살이 쪘어요.
1: 흑당이만 살이 찐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집사 진실 씨.
2: 옳지. 어머 잘하네.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 더. 흑당 내려와. 우리도 캐틀 타자. 이리 와봐. 내려와봐. 캐틀 타보자. 일단 이거 타보자.
3: 한양놀이 같은 거 가지고.
0: 관심 크게 없어. 그러니까 있어도 한 두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요.
1: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는 집사의 노력에도 한양놀이는 누워서 하는 둥 마는 둥. 도통 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때. 흑당이가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나 했더니 다름 아닌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왔군요.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깔끔하게 뒷정리까지 마무리하고는 어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또 어디론가 향하는 흑당이.
0: 귀한 장면 보시는 거예요. 아, 밥 먹으러 가서.
1: 아하, 이번엔 배가 고픈지 밥을 먹으러 온 것인데요. 그런데 밥 먹는 양을 보아하니 덩치에 비해 소식하고 있는 흑당이. 정말 많이 먹어서 살찐 건 아닌가 본데요. 하지만 한번 누웠다 하면 몇 시간이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 흑당아, 너 허리 안 아프니?
4: 거의 누워서 매일 숨만 쉰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보통 밥 먹으러 갈 때나 화장실 갈 때 외에는 크게 움직이는 게 없고.
1: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집고양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을 다 합치면 30분 정도라는데요. 하지만 흑당이는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빼곤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평균적인 고양이에 비해 활동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0: 엄마 아빠 왔네. 오늘 일찍 퇴근했네.
5: 조금아 가자. 이리 와. 조금 이리 와. 조금아 이리 와. 뭐 옳지.
0: 조금아, 아빠 제일 반가워하네.
6: 네, 야, 아빠 배웠다.
5: 땅아, 땅 일로 와. 땅이, 일로 와.
0: 소금이 졸졸 따라다니고.
5: 야, 야, 그림 와.

0: 이 봐라, 이 뭐가 이게. 뭐 이만큼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나? 야, 이건 봐라, 니. 이게 고양이가 돼지지. 이거 뱃살 봐라, 뱃살. 어휴, 큰일이다.
1: 먹자, 이거 먹자. 얼추, 얼추.
0: 흑당이 말주리 말아, 조금만 줘라.
2: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3: 아, 근데 반만 줘, 반만.
2: 담이겠다.
3: 벌써?
4: 아니, 지금 살 빼야 될 것 같은데, 주시면 어떡해요?
1: 살 뺄 때 빼더라도 먹으면서 살 빼야 돼요. 안 먹고 살 때만.
3: 예전에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간식 창고 이렇게 열어보면 자꾸 수상하게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가게에 이제 길고양이 갖다 주나 보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중 일부는 흑당이 배에 들어갔더라. 이런 거죠.
5: 그렇다면 흑당이가 살이 찐 건 혼자 먹은 간식 때문이었을까요? 이유가 어찌됐든 흑당이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데요.
2: 흑당이. 엄마 긁어줘.
5: 아이고, 귀가 가려운 듯한데 이거 발이 닿질 않네요. 살이 찌다 보니 그루밍조차 쉽지 않은 흑당이. 어쩔 수 없이 닦아주고는 있지만 집사도 참 답답한 노릇이랍니다.
3: 이렇게 얼굴을 저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항문 닦아주면 시원한지 자기도 혓바닥을 막 그루밍 하는 척을 해요, 이렇게.
5: 이렇게 해줘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수록 걱정도 그만큼 커져간다는 요즘.
3: 살찌니까 운동 안 해도 숨쉬기도 힘들어.
6: 숨소리가 거칠어, 땅이. 힘들어?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2: 왜 이래? 운동도 안 하는데 숨이 이렇게 거칠어. 어떻게 숨쉬기 힘들어서. 이렇게 귀를 대봐도 근데 선천적으로 근데 약간 기관지가 좀 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까지 찌니까
5: 뿐만 아니라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급기야 넘어지기까지. 우리 흑당이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고양이 비만은 내게 맡겨라! 흑당이를 위해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7: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3: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7: 이 친구군요?
3: 아, 네. 이 친구입니다. 지금 주인공답게 맞이하고 계시는.
7: 와, 제가 고양이를 부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비만 매우들을 만나봤는데
3: 네네.
7: 단연 1등입니다. 와, 이게 단순히 털은 다 아니네요. 꽉 차있는 게 사람도 키가 180인 사람이랑 170인 사람이랑 체중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고양이도 오늘 조금 체지방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3: 네.
7: 흑당이가 진짜로 살이 찐 건지 아니면 그냥 덩치가 큰 건지
3: 네.
7: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 먼저 가슴 둘레를 잰 뒤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에 1.5를 곱하고 거기서 9를 빼주면 되는데요.
3: 살짝 들어볼까요?
7: 네. 미안.
3: 오, 작게.
7: 60. 2cm.
3: 62cm.
7: 네. 잠깐만. 13cm.
3: 13cm.
7: 네.
5: 측정 결과, 흑당이의 체지방률은 64.5%.
7: 정상 고양이 체지방률이 몇 퍼센트까지인지 아세요?
3: 그래도 한 40? 한 50 사이 아닐까요?
7: 40에서 50 사이?
3: 네네.
7: 정상 집고양이의 체지방률 기준은
3: 네.
7: 25%에서 30% 사이입니다.
3: 아, 그러면 두 배.
7: 거의 두

0: 배의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다.
1: 고양이 비만 지수표에 따르면 흑당이는 현재 위험도 극심 단계로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0: 지금 흑당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고도 비만이 맞아요.
1: 대체 어쩌다 초고도 비만에 이르게 된 걸까?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식탐이 많지는 않았던 흑당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0: 자율급식을 하시는 건가요?
2: 네, 자율급식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정확히 흑당이, 소금이, 후추가 몇 그램씩 먹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2: 아니요, 그건 정확히 또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0: 이게 말이 자율급식이지 어떻게 보면 무제한급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흑당이가 먹는 하루의 사료양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사료가 채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활동량도 아주 조금 인데다가 먹는 양은 정확히 얼마만큼 먹는지 모르지만 부족하면 자기가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태.
1: 그리고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총 6시간 동안 후추가 밥을 먹은 모습은 한 번 포착된 반면 소금이는 사료 냄새만 살짝 맡아보더니 밥은 먹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각 마침내 흑당이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시간 반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흑당이 조용히 든든하게 밥을 먹고는 또다시 1시간 반 만에 밥을 먹으러 온 것인데요. 아니, 이제 보니 배고플 틈도 없이 계속 먹고 있었던 흑당이 그렇게 하루 종일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으니 살이 안 찌는 게 이상하죠.
0: 혹시 지금 호흡은 괜찮은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네. 되게 선명하게 고양이들은 들리거든요.
2: 네.
0: 이 흉곽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쪽 부분도 살이 쪄가지고
2: 네.
0: 심장음도 되게 좀 멀리 들려요. 당뇨라던가 심장질환 그리고 이 골관절염, 방광염 이런 질병들에 훨씬 잘 노출될 수 있어서 저희가 빨리 다이어트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0: 자, 이제 흑당이 앞으로 제한급식을 해야 되는데 딱 맞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네. 하루 동안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기본 칼로리가 될지 확인을 해보면 11.6kg 곱하기 30에다가 저기 70, 418kcal. 근데 우리는 체중 감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80%만 주는 거니까 0.8을 곱할게요. 그러면 334.4kcal를 먹으면서 앞으로 다이어트 관리를 하는 게 스타트 지점입니다. 그래서 흑당이는 지금 11.6kg에서 목표 체중은 최소 7kg 정도까지.
1: 하루 필요한 열량을 정확히 계산해 제한급식하는 것. 흑당이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랍니다.
0: 요 정도. 흑당이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사료량은 요만큼. 그래서 요 사료량은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줄여나가야 되기는 합니다. 애교가 엄청 폭발할 건데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어요.
2: 독해져야 되군요.
0: 네. 흑당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2: 활동을 잘 안 하는.
0: 맞아요.
2: 네.
0: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0: 안에 또 먹이 퍼즐이 하나가 더 있을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언제든지 와서 또 탐색하면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1: 흙덩이가 잘 따라줄까 싶었던 걱정도 잠시.
0: 지금 냄새를 엄청 맡고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서 충분히 자기가 찾아먹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저쪽 공간으로 넘어가서 소형 먹이 퍼즐을 계속 또 탐색을 할 겁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 배고파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먹을 거는 이렇게 내가 찾아먹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내가 사냥하듯이 먹는 거구나 라는 부분이 일깨워지면서 훨씬 즐겁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2: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런 집중한 모습.
1: 누워서 꼼짝도 안 하던 녀석은 어디 가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사료 먹으면서 운동까지 되니 다이어트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흑당아, 앞으로 다이어트 열심히 할 거지?
0: 실은 너무 빨리 또 체중이 줄어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당 110g 정도씩 감량 서서히 쭉 유지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고양이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대부분 귀여워 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고양이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평균 수명을 나중에 깎아먹는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집 고양이 지금 체중은 괜찮은지 체지방률은 괜찮은지 꼭 체크하셔서 필요하다면 바로 다이어트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솔루션이 끝나고 2주 후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라는 흑당이 짧은 기간 사이 과연 체중 변화가 있을까요?
3: 저희 흑당이 벌써 200g이나 빠졌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이어트 시킬게요. 감사합니다. 나로마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부안군에서 가장 큰 섬 위도.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유명한 위도의 명물이 있는데요.
1: 이 동네가 소재지, 도청 소재지라고 그래. 진리 마을.
0: 아, 재미있는 입담으로 승객들 사로잡는 버스 기사님입니다.
2: 여기가 바로 칠산바다인데 여기서 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0: 고기잡이를 나갔다 하면 만선을 잃었다는 칠산바다의 중심지 위도. 지금도 청정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위도 주민들은 삶을 이어갑니다.
3: 재밌다, 진짜로. 진짜 재밌다.
0: 풍요의 섬, 부안 위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격포항에서 백길로 50여 분 거리에 있는 섬 위도로 향합니다. 예로부터 황금 어장으로 손꼽혔던 칠산바다 북쪽에 섬 하나가 있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두 번째, 부안에서는 가장 큰 섬이라는 위도. 그 주변으로 30개의 섬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죠. 섬의 모양이 마치 고슴도치가 웅크린 모습과 닮았다 해서 고슴도치 위 섬도자를 써서 위도라 이름 붙였다는데요. 섬으로 들어가는 입구, 위도 선착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섬 곳곳을 다니는 위도 공영버스죠. 여객선이 도착한 시간에 맞춰 선착장 앞을 지키고 있다가 승객을 싣고 출발한다는데요. 이 버스를 타기 위해 위도를 찾는 이가 있을 만큼 명물이랍니다.
1: 뭐 주민 타면 주민 일반 버스, 또 관광객이 타면 행복감이 넘치는 관광버스. 그래서 세상에서 없는 비행기 버스 하나. 예. 그래서 이런 버스가 또 몇 대 있냐? 101대. 100대가 어디가 있냐? 100대가 운영하는 버스 한 대, 100원기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0: 입담 정말 좋으시네요. 위도 명물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격포항과 위도 선착장을 오가는 여객선이 들어섭니다. 평소에는 하루 6차례 운행하지만 섬을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휴가철이면 8번까지 운행 횟수가 는다는군요. 여객선에서 내린 이들은 기다리고 있던 버스를 향하는데요. 백운기 씨가 운행하는 위도 유일한 버스이자 대중교통. 이 버스를 타야 위도를 제대로 볼 수 있답니다.
1: 가고 싶은 섬, 머무르고 싶은 섬, 인생 섬, 우리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지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24년도 여름 땅, 이도 땅을 바꿔가야 건강하고 성공한다 오신 여러분에서 보답을 안낼 때 구주로도 이어시고 즐겁게 또 행복한 여행 되시고, 이 버스는 여기서 터미널 출발해서 26km 돌아나온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가고자 할 목적지 믿음이 말씀이면 각 마을과 상호 이름 석점만 되고 그 집 내려 좁고 귀신 다 나와 여행에 차지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들어간 동네에는 파장금 마을, 이도왕국 관문, 파장금, 물결발자, 긴장자, 세금자, 파도가 높이지만 너무들이 좁을 모두 피하는 와이오. 그래서 음대는 장섰다, 항구는 파시섰다.
0: 자, 출발과 동시에 위도를 소개하는 백운기 씨의 입담이 시작됩니다. 선착장을 출발한 버스는 남북으로 이어진 해안 도로를 따라 섬 부서

0: 주석을 찾아가는데요. 아름다운 경치에 버스 기사님의 재미난 설명이 더해집니다.
1: 여기가
2: 독고등학교예요.
1: 이게요?
2: 48년 때 뭐.
1: 오메야.
2: 옛날 학생들이 몇 명이 지금 몇 명? 학생 13명, 선생님 21명. 연세대 생명학교라고 고려대도 들어가고.
1: 지금도 13명이세요. 야,
3: 초등학교.
4: 야, 선생님이 더 많네.
2: 아, 그거 말고. 뭔 선생님이 더 많냐. 이 동네가 소재지. 오청소재지라고 해. 진리 마을. 중고등학교 파출소 우체국 농협. 연사부터 중대문구 보건소 소방서. 또다 진리 교회 전부터 하나로 맞춰지.
0: 도청 소재지라 소개한 진리 마을에는 미도 면 사무소가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나라 섬 중 유일하게 관아가 세워지기도 했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미도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2: 오른쪽에 보면 다리 가는 저 다리가 일명 잠수다리라고 정금마을 가는 다리 일명 장희빈다리라고 가언이 아니야. 원설단가 조선기까지 사나이들 가슴 올리던 여인 장희빈 여인 친차나보자 조동의 귀양와서 살았어. 이름이 뭐라고? 장찬이라고. 뭘 잘못해서 귀양하는 몰라도 귀양하고 이도 살다가 생활 터져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말이어서 다리가 없을 때 동전 갖고 놀 정도로 부자했다는 소리지.
5: 선생님, 이 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2: 아유, 내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 10대 살고 내가 10대 살고 태어난 지역까지 살고 원래는 제가 지금 어업인데 그 어업이 안 돼서 이거 던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인 분들 이들 내가 손바닥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화와 역사, 해양, 전설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0: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위도를 알리고 싶어 문화관광 해설사 자격증까지 갖추게 됐답니다.
2: 오른쪽에 봐봐. 저 오른쪽에 저 섬을 보라고.
1: 예.
2: 저 섬이 무슨 섬이요? 물개바위.
4: 물개바위.
2: 영남은 동남이요. 저게 올 100% 물개요. 사나이 심장을 두들겨 여성분들이 기쁨을 주는 물개라고 다 알아들어. 기관을 주는
0: 거야. 이야, 해변가에 앉아있는 형상에 물개 바위부터 낮게 엎드린 악어 바위까지. 설명과 함께 위도의 풍경을 만끽하는데요.
6: 아, 위도에 왔을 때는 이 구경버스를 타야만이 제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멋진 이렇게 가이드 오빠도 만났고.
0: 버스 덕에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됐습니다.
2: 하하.
1: 즐거워요. 배꼽 잡다가 가겠어요.
6: 너무
2: 기념사진 안 같아요. 내가 포토 장소거든. 자, 내리고요.
0: 포토 전 전망대에 잠시 정차를 합니다.
2: 예, 네, 그 흰작삼 입은 사람이 가운데 들어가. 내가 배경을 좀 잡거든.
0: 촬영 포인트부터 호주 유도까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전망대에 올라섰으니 풍경 구경 빼놓을 수 없죠.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와 다양한 형태의 해안 절벽 암석들까지 미도가 품은 수려한 풍광을 한눈에 담아봅니다. 미도를 찾는다면 백운기 기사님의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섬 투어를 즐겨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남은 여행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도에는 보석 같은 명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진 위도 해수욕장.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7: 여기가 그 수군들이 그 훈련을 받던
3: 그 수련장이었어요. 그래서 애 지명의 이름으로는 도장금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 천혜의 그 운동장이 다치지도 않고 또 경사면도 없고 해서 가족들이 아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0: 위도는 조선시대 수군 첨사가 업무를 관장하던 해상 분사 요충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1km의 은빛 모래사장이 이어지는 천연 풀장으로 이용되지만 조선시대에는 수군들의 훈련장이었답니다.
3: 저쪽이 이제 대월 형아스국이라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면에 약 8개 유네스코 등재된 지질공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는 가장 그 다른 지형에 비해서 보기 드문 그런 숲국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0: 위도 해수욕장 건너편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암석은 위도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 대월 형아 숲국입니다. 아니 여길 안 가보고 뭘 하고 있었나 싶네요. 세상에 이런 명소가 있습니까? 휘어있는 지층이 마치 큰 달과 닮았다 해서 대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위도에는 대월 행화 숲국 외에도 백악기 공룡과 화산 활동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공룡알 화석지와 주상절리, 층간 숲국 등 7곳이 유네스코 지질 명소로 지정되어 있죠. 세월이 빚은 풍광과 전설을 품은 섬 위도. 위도의 서편 끝에는 큰 돼지의 목 형상을 닮아 이름 붙여진 대저항이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위해 찾아온 뱃사람들로 흥청거렸다는 항구. 풍부한 어장 덕에 큰 마을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큰 마을이란 뜻 그대로 대리라 불리던 곳. 지금도 대리 마을에는 풍요로웠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4: 다 이런 데는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가 구멍을 펼 데가 없네요. 하, 별 많이 왔네요. 전국적에서 배가 주로 항해도에서 배가 많이 와요. 오는데 전라남도 진도에서까지 여기 고기 잡으러 이 배들이 다 오고 이 배들이 옛날에는 여기 이 앞바다 칠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0: 흑산도 연평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조기 어장이었던 칠산바다. 풍요롭던 칠산바다의 중심지가 바로 위도였습니다. 고기잡이를 위해 전국에서 뱃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요.
4: 조기배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오니까 엄청 많아요. 어선이 많이 가지고 이 칠산 바다에서 어디다가 그물을 펼 데가 없어요. 좁아서 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찍 오려고 미리 와서 기다리는 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0: 조기 파시를 이루던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4: 낭청가래야 칠산바다 노다가 낭청가래야 홈을 찾아서 네가 왔나 낭청가래야 돌아보자 돌아보세 낭청가래야 고기잡이를 하지면서 낭청가래야 돌아보세 돌아보세
0: 낭. 이제 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은 옛 이야기가 됐지요.

0: 바로 칠산 바다인데 여기서 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1: 전남 영광부터 고군산 군도에 이르는 해역을 말하는 칠산 바다. 영광 법성포 굴비도 이 칠산 바다에서 잡아올린 조기로 만들어졌죠. 풍부한 어장을 품고 수많은 사람을 불러들였다는 섬.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나아갔던 뱃사람들. 하지만 험한 바다에서의 조업은 위태롭고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어부의 안전과 만선을 바라는 섬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위도에서만 행해지던 행사가 있었답니다. 바로 띠뱃놀이라 불리는 풍어제입니다.
0: 띠뱃놀이라는 것은 이게 띠로 만든 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논다고 해서 띠뱃놀이라고 그랬습니다.
1: 위도에서 자라는 띠풀과 나무를 엮어 작은 배를 만들고요. 그 안에 허수아비를 실어 바다로 보내는 의식인데요.
0: 요져서 이 띠배를 끌고 가서 먼데 가가지고 이 풀악, 애군을 다 가지고 가서 먼데 바닥에다가 버리시고 이 풀악 주민들 어디 불편한 데 없이 건강하게 잘 돌봐달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고.
1: 매년 음력 1월 3일 대리마을 주민들이 모여 치르는 띠뱃놀이. 바다로 뛰어보낼 배를 만드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됩니다. 허수아비는 선장과 선원을 상징한다는군요. 신명나게 노래까지 부르고 나면 띠배에 허수아비와 재물을 싣고 바다로 나갑니다. 애군은 내보내고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띄워보내는데요.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어부들의 안전과 만선을 향하는 바람은 지금도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파시를 이루던 황금어장 칠산 바다는 추억이 됐지만 위도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에 기대어 삶을 이어갑니다. 위도에서 태어나 평생 섬을 떠난 적 없다는 부부. 어느덧 어둠이 몰려올 늦은 오후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아니 그건 어디에 쓰는 도구입니까요?
2: 호모하고 갈코. 이 갈코모 갖고는 뻘에서 탁 찍어갖고 이렇게 오고 이 호모는 짜갈 땅에서 독새에서 이렇게 하고.
1: 장비부터 챙겨 들고 나서는 길.
2: 두 개. 여기서는 전라도 말로 반지락이라기. 조개 캐러 가려고.
1: 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 갯벌로 나가는 길이랍니다. 차로 불과 4, 5분이면 도착하는 곳.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이 부부의 작업장입니다.
3: 이경이 아빠, 저 그거는 돌이요, 반지락. 그걸이 안 먹을까?
1: 물 반, 고기 반이라던 바다에서 조기는 이제 귀한 몸이 됐지만 청정 갯벌의 바지락은 여전히 풍성하게 나오는 곳이 위도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갯벌은 일터이자 놀이터.
2: 어렸을 때부터 바지락을 해갖고 하루만 놀아도

0: 불안이 반지라 책을 하고 싶어.
1: 위도에서 태어나 위도에서 짝을 만나 가정을 잃었다는 부부. 남편 곽정근 씨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포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어느덧 나이 70이 접어들면서 뱃일 대신 소일거리 삼아 바지락을 캐고 있죠.
0: 30만 원. 우리 흔한 사람들 한 30만 원.
1: 넉넉한 자연 덕분에 부지런함이 삶의 밑천이 되는 섬 위도.
0: 재밌다, 진짜로. 진짜 재밌다.
2: 어떤 재미가 있어요?
0: 즐거워요, 그냥. 반지락 그만. 넌 까다가 팔면 돈이 얼마겠다.
1: 바닷물이 물러나고 갯벌이 드러나는 단 몇 시간 사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묵직하게 바지락을 캘 수 있으니 일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그 부지런함 덕에 자식들 키우고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겠죠. 와, 어느덧 갯벌 위로 바닷물이 들어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주 재료는 직접 캔 바지락입니다.
0: 바지락이를 여름 저기 애갈탕 지지지, 해치지, 부침개어지, 젖담지 그래.
1: 와, 바지락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많네요. 그란디 애갈탕은 뭐단가요?
0: 바지락 갖고 물 붓고 끓이는 거. 애갈탕. 여기서 살면서 어렸을 때도 반지락 전라북도에서는 반지락 애갈탕이라 해요.
1: 예전부터 위도에서는 바지락에 무나 채소를 넣어 끓여내는 것을 애갈탕이라고 불렀답니다. 바지락 본연의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음식이라죠. 이야, 삶아낸 바지락을 양념에 버무려낸 회무침.
0: 그 놈만 아이고 잘한 신랑.
1: 채소와 바지락을 넉넉하게 넣어 전까지 부칩니다. 솜씨 좀 보이려던 남편, 그런데 뒤집기 이거 실패 아니에요?
0: 찾아갖고 부친 게가 그렇게 잘 안 돼. 많이는 그 조금만 넣어야 돼. 네, 얼른.
1: 남편 탓하지 않는 아내. 싱싱한 바지락 때문이랍니다. 바지락으로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0: 만드느라고 욕받으니까 많이 드셔. 이거랑 앞에다 갖다 놓고.
3: 자기도 많이 먹어.
0: 네네.
1: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위도 바지락. 직접 갯벌에서 캐온 식재료니 고생한 만큼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데요.
0: 바지락 해줄게요. 조금만.
1: 위도에서 평생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부부. 몇 번이나 무트로 나가 살아볼까 생각해봤지만 위도를 떠날 수가 없었다네요.
0: 읍내 전주나 병원에 갔다가도 위도를 배 타고 들어오면 편안해요. 집이가 있으면. 그냥 육지 나가려면 걱정시럭이야. 그 마음하고 좋아. 오래 살아서. 네.
3: 아니, 뭐래 뭐래 해도 내 고향 부안과 내 고향 위도가 좋지. 좋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0: 네, 여보, 손 한번 잡.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 오래 오래 여기서 삽시다. 사랑해.
1: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바다. 그리고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섬 위도.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서울 시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669만 명. 이들 사이에서 매일 추격전을 벌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이거 시스템에 다 있잖아요. 세야 금액 8호 40이면 4천만 원이에요.
2: 어디 받을 수가 없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적 400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0: 매 눈으로 부정승차 승객을 찾아내는데요.
2: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현재까지 쓰신 게 1,025회입니다. 5,242만 원이네요.
0: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그 치열한 단속 현장을 찾아갑니다.
3: 놓쳤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립니다.
0: 보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명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인데요.
4: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
0: 최고급 가구를 만들기 위해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5: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0: 원목 가공부터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습니다.
5: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예술의 세계.
6: 이번 바다는지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0: 초고가 가구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만나봅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 지하철. 수많은 노선이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하루 평균 669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지하철을 타는 이들도 있는데요. 바로 양심을 버린 부정승차 승객입니다.
7: 부정승차는 안 되죠.
8: 부정승차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0: 부정승차 승객이 포착되는 순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수근. 여기 직원인데요. 그게 여자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2: 60년생 여자분 경로 우대카드를 쓰셨던 남성분이신데요. 남편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그때 했었고요.
1: 그럼 지금 800회가 넘어가요. 최하 금액 8호 40이면 4천만 원이에요.
0: 공짜로 탄 지하철. 결국 이용 금액의 30배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1: 여기서는 남자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2: 시간 좀 길긴 해.

0: 했어요. 했는데 끝까지 설득시켜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1: 부정승차 단속의 고수, 대체 누구일까요?
2: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26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역장 이동환입니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승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무표 미신고는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우대형 무인카드 부정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경로, 장애인, 유공자.
0: 빨간색 바가 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시는 무임용 카드입니다. 노란색이 뜨는 거는 장애인분들이시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 녹색이 어린이권이고요. 네, 파란색 같은 건 청소년용입니다. 바가 파란색인데 이제 나이가 뭐 지긋한 뭐 30대분 쓰신다. 그러면 이제 확연히 그거는 이제 부정승차가 되는 거니까.
2: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출근길 인파가 쏟아지는 오전 7시 30분. 이동화 부역장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발길이 향하는 곳이 역무실이 아니네요.
0: 고객 민원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게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단속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3: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0: 아, 예, 보이죠.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CCTV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특히 앞에.
3: 오!
0: 예, CCTV도 있고요. 승강장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3: 서비스한지 안 한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 게이트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0: 근데 저희 이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승차를 한다든지 태그 없이 승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부정차 파업창이 떠요.
1: 부정승차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팝업이 떠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때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 울리는 부정승차 알림. CCTV를 보니 학생 한 명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통과했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단속엔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0: 친구들은 저랑 찍고 가는데 한 친구가 친구 따라서 그냥 안 찍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2: 철도포 사업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이게 이런 걸 두고 부정승차라고 하는 거야. 임의대로 들어갔잖아요. 요금 없이. 그죠? 무임이란 말, 무임. 요금 없이 탄 거야. 그러면
0: 30대 부가금이 발생을 해요.
2: 여기 승차할 때 요금이 1650원에다가 1650원이 벌써 30대야. 51,150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돈을 내고 타는데 학생은 그냥 이렇게 무임으로 타고 다니는 거 쓰겠어요? 이제 나와봐. 다시 찍어. 아저씨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1: 이번에만 보내줍니다.
0: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걔도 처음이잖아요. 얘네들이 뭐 상습범도 아니고.
1: 부정승차가 의심되는 승객의 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0: 의심이 갈 만한 분들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년이 나오잖아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18시 56분 41초에 게이트는 지금 현재 13번 게이트였고요. 확인해 볼게요. 아, 보시면 여기에 바에 빨간색이 떴잖아요. 경로분 맞으시고요. 이분이 58년생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쓰고 계시네요. 나중에 그분이 승차하거나 또 우리 여기 하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팝창에 띵동하고.
1: 등록된 부정승차 의심 승객이 카드를 이용하면 즉시 팝업이 뜨는데요.
3: 네, 요거는 바로 걸리겠네요.
0: 네, 그러면 바로 걸리죠.
3: 바로 알림이 있다고.
0: 바로.
1: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입니다.
0: 우리가 단속할 분이 요분이십니다.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부모님.

0: 것 같습니다.
1: 단속 대상인 남성이 방금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간 상황. 지하철을 타고 떠나기 전 먼저 찾아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여기 직원이거든요. 네. 연수 됐어요?
3: 어때요?
2: 연수가 되시니까.
3: 아, 그런 거 봐야죠.
2: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3: 아, 그런 거 봐야죠.
2: 안 그러시면 저희가 그래서 경찰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에 가리잖아요.
3: 알았다니까요.
2: 일단 잠깐 그 말씀 나누셔야지. 아, 신문지 한번 적으셔야 돼.
3: 알았다니까요.
2: 나왔어요. 몰라요.
1: 경로 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곧바로 부정승차 기록조회에 들어갑니다.
0: 선생님 같은 경우 3월 달부터 지금 쓰신 것만 해도 200개가 넘어갑니다.
3: 맞습니다.
0: 또 내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절차 매뉴얼대로.
1: 만약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0: 어떻게 봐줄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1: 200회 넘는 부정승차.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4: 220건.
0: 1125만 3천 원.
1: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꼼수를 쓰다가 1125만 3천 원을 물게 됐습니다.
4: 저희가 납부 안내서 오늘 드릴 거예요.
0: 7월 30일까지 해서 정리한 것 같아요.
1: 이렇게 해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아 원칙대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0: 뭐 기간 내로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도 이제 거의 합당한 이후에는 뭐 매뉴얼대로 이제 처리하는 거 됩니다.
1: 한 해 평균 부정승차 발생 건수가 약 5만 건.
2: 직원이에요, 직원.
1: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2: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부동산 직원인데요. 혹시 그 방금 쓰신 카드 혹시 경로 건가요?
0: 3년 동안 제가 실적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73건이었고요. 금액상으로는 4억 9,400만 원 정도.
1: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0: 정상적으로 승하차하고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래서 매 눈으로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0: 장애인 남자분 걸 쓰고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남편분께서 중증장애인이신데 같이 동반했을 때만 이분도 탈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발급을 받으신 거예요.
1: 바로 단속하러 출동합니다.
2: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방금 쓰신 카드 본인 거 맞으세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동안 썼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우리 자료가 싹 나와요.
3: 거기서 내야 돼요?
2: 그렇죠. 철도사업법 위반입니다.
1: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2: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0: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4월 달에 18건, 5월 달에 26건. 쉬운 두 건이에요. 부가금으로 납부해서 돈이 265만 9,800원.
1: 쉬운 두 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266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4: 일주일 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냈을 경우는 일주일이고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다음 결제로 한 달 이후겠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주셨잖아요.
1: 30배 부가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1년간 남편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사용도 정지됩니다.
0: 안타깝죠. 안타깝죠. 안 쓰셨으면 이렇게 뭐 큰 돈을 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 이상 되신 부모님 거, 그러니까 아버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버님 거를 쓰셨던 분이신데 50대 후반이었었죠. 50대 후반이었었고요. 그 도망 가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따라갔죠.
1: 단속되자마자 도망치려한 부정승차 승객.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0: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칠 위험을 감수했던 건 정당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1: 바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만 저희도 편하죠. 왜냐하면 그게 되면 또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고 그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7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책임감이죠?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며칠 후 아침 출근과 동시에 승강장으로 향하는 이동화 부역장. 오늘은 다른 곳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할 계획인데요. 일종의 출장의 셈이라네요.
2: 85세 이상 카드를 쓰시는 분이신데,
0: 종로 우대 교통카드의 주인은 85세 이상 여성이지만 사용하는 이는 60대 남성. 단속을 위해 독립문역으로 향합니다.
2: 삼성 독립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 아주 가끔 이제 단속해달라고 저희 옆으로 돌아가 볼 때도 있어요.
3: 그렇게 만나기 전에
2: 약간은 저도 두근거리죠. 그런 건 뭐죠? 그동안 생각했던 분을 이제 단속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드리는 입장이니까요. 우선 빨리 해야죠.
0: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알처럼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 역사 내로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2: 시간이 급감.
0: 마음이 급합니다.
4: 서두르세요, 선생님.
2: 아,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놓치면 그렇잖아요.
0: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2: 아, 데이트가 두 개네. 10번, 11번, 12번.
4: 아, 이쪽에.
2: 피디님 혹시나 모르니까 저쪽, 반대쪽에. 중국 쪽에 만들어야 돼요.
0: 영무실에도 연락해 단속 대상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전력 질주합니다. 단속 대상자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런데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2: 인상차 약간 좀 비슷해서.
4: 아, 뭐, 네, 조금 벗겨주시. 네.
2: 하다 보면 이렇게 뜰 때도 많아요.
0: 이때.
2: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요. 39년생 여자 목걸이 나오거든요. 어머니 거 갖고 오셨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 65세.
2: 65세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5: 왜요?
2: 만 65세가 안 되셨잖아요. 일단 선생님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0: 어머니의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자격이 없는 아들이 몰래 쓴 건데요.
4: 어디에요?
2: 6월에 43, 7월에 오늘까지 39번, 211번이요. 1,079만 2,650원.
0: 211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1,000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6: 나도 신용부양자고 한국도 싫어 기초생활수급자라가지고 이빨도 작아가지고 없다고.
7: 어머니가 또 아프시다고 여기 독거용이 여기 저 혼자 계시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 9월 14일이요? 뭐 그거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6: 거예요?
0: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4: 한 번에 찾으시는 것 같은데?
2: 이런 일에는 굉장히 이제 달인의 수준까지 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한 번 보면 좀 이렇게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0: 며칠 후 오늘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2: 7시 반에서 8시 사이
4: 아침이요?
2: 네, 그쪽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하차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 걸 써요. 경무신데.
4: 아, 남자분이요?
2: 네, 남자분 쓰이기 때문에.
0: CCTV 대조 결과 누가 봐도 중년 남성인데요. 그때 나타난 부정승차 승객. 바로 개찰구로 뛰어갔지만 이미 안으로 사라져버린 남성. 하필 이때 지하철까지 도착합니다. 지하철에 탑승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살피는데요. 결국 혼자 돌아옵니다.
2: 미쳤습니다.

0: 열차가 바로 오는 바람에 저희 혹시 2차 탈 거라고 믿고 들어가서 이제 열차를 샅샅이 뒤졌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단속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날 다시 찾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0: 저분 아닌가?
1: 이동화 구역장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에요. 와. 카드 좀 잠깐 줘보세요. 혹시 이 카드 본인 거 맞아요?
3: 아니요. 네.
1: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2: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게 2월달에 38번이고요. 네. 3월달에 76번, 444건이에요. 2271만.
1: 부정승차 444회. 부가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4: 저는 다 감사하는데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 왜 이게 과해요? 이게 왜냐면 정해져 있는 건데요.
0: 성함 쓰십시오.
2: 그래서 2271만 600원을 아까 이제 8월 11일까지
1: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없을까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십니다.
1: 단속을 마친 후 역무실로 향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6: 여보세요.
5: 아이고 반갑습니다.
6: 이동화 부역장님이시네.
5: 예, 아니
6: 반갑습니다.
5: 아이고 여튼 반갑습니다.
6: 예, 그래요. 예.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부정승차라 하면은 지금 현재 정오 랭킹 1위죠. 지금 1위, 2위 지금 이렇게. 앞다투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한테도 덕이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본받을 게 많은 직원입니다.
0: 부정차 관련해서 쌓았던 저만의 노하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한테 알려줘서 좀 더 후배들이 더 나게 저보다는 좀 더 발전되게 좀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한편 특별한 가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본연의 무늬와 아름다움을 살린 가구들. 마치 예술품을 보는 듯한데요. 자석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7: 이 나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1: 나뭇결이 예사롭지 않네요.
8: 문양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자연을 갖다 놓은 것 같다. 맞아요, 그죠?
9: 맞아요. 나무를 정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자연스러운 그대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자연미가 옹이나 이런 느낌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가구. 저마다 다른 나무의 결이 특별한 매력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봅니다.
10: 이런 물결을 이렇게 현실감 있게 주방에 하나 놓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하네요. 이거 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바닷가 표현이 예술인 것 같아. 예술.
11: 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싶네요.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네. 근데 보니까 다 비싸가지고. 저거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12: 아,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이요?
11: 네,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고.
12: 팔린 거.
11: 네.
1: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을 다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김선창이고요. 나이는 56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무늬가 예쁘거나 형태가 특이하거나 어떤 돋보이고 싶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을 해서 현대적인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특이한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300종류가 넘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몇 억대는 될 것 같아요.
1: 보유한 나무만 몇 억대라고요?

0: 이런 혹이 막 나 있고 세월의 흔적이 많은 나무죠. 몇백 년을 자란 나무 같은데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나무입니다. 단풍 나무입니다. 이 혹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제가 만든 테이블을 수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1: 자, 나무 가지러 갑시다. 네. 제가 들어. 네.
2: 전용 창고에서 보관 중인 거대한 원목들.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6년 정도 됐어요. 건조가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휘임이나 갈라지면 이런 게 심합니다. 8인용 테이블을 만들 나무를 가지러 왔습니다.
2: 8인용이라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3: 2.7m입니다. 이때는 100t 정도 됩니다. 200kg 나가겠죠.
4: 200kg요? 네. 와.
3: 자, 조심, 천천히. 자, 위에만 잡아, 위에만. 밑에는 잡을 수 있고, 위에 넘어오는 거.
2: 최고급 북미산 호두나무 원목. 성인 남성 넷이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3: 자, 일단 여기 한번 내리고. 자, 돌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
2: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쉽지 않습니다.
3: 돌아, 빨리 돌아.
2: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 하나, 둘. 쟤들이 상처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4: 상처나면 못 써요?
3: 저거는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측면에서 얘들이 생긴 그 가지 하나까지도 살려야 돼요.
2: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3: 자, 우리가 밑작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이런 크랙이 이렇게 났잖아요. 크랙. 이 크랙을 무조건 얘를 이제 파내겠지만은 무조건 막 끌로 뜯어 살을 뜯어내면 안 돼. 얘들을 다 그대로 표현해야 돼. 얘들을 표현하고 표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2: 저건 없애야 하지 않나요?
3: 이 썩었고 건조되면서 썩었고 먼지가 나는 이 모양 있잖아요.
4: 네.

0: 오히려 멋진 각오로 승화를 시킵니다.
1: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2: 공장처럼 규격에 맞춰 가공하지 않고 나무 고유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철칙. 작업은 몇 배로 더디고 몇 배로 힘듭니다.
3: 나무의 썩은 부분을 조금씩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아, 갈아내는 거예요?
1: 네. 폭이 튀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만졌을 때 상처는 나지 않지만 이 모양은 유지되게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2: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데요.
5: 굴곡이 심한 데나 이런 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경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되기 위해선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더 닿아야 합니다.
1: 셋, 샤, 뒤에 이렇게 조심하고.
2: 오염된 부분과 거친 표면을 다듬은 원목은 실내로 옮겨집니다.
1: 수도.
2: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1: 위에 부분을 평탄화 작업하는 겁니다.
4: 아, 그러면 몇 센치나 깎아내야 돼요?
1: 지금 제가 봤을 이거는 거의 한 20mm 정도는 깎아낼 것 같아요.
4: 20mm요? 네. 꽤 많이 깎네요.
1: 왜 그냥 건조가 되면서 많이 뒤틀린 부분도 중간에 패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 면까지는 깨끗하게 깎아줘야 돼요.
2: 조직이 치밀한 북미산 호두나무는 최고급 목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1: 제자가 많으니까.
4: 아, 제자요? 네. 아,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네,
1: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다 제자들이요.
4: 어,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1: 예, 네, 배우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들고 또 동창업도 하는 제자들.
2: 고속으로 회전하며 원목을 깎아내는 라우터를 이용해 작업하는데요. 이때 빠르게 깎으면 귀한 원목이 손상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0.05mm씩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깎아냅니다. 오호, 확인해보니 정확히 2cm가 깎였네요.

0: 그런데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이죠?
1: 올라가는 무늬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뭔가 뻗어가는 이미지?
2: 뻗어가는 이미지?
0: 이렇게 무늬가 잘 보이면 평탄화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3: 일찍방 가봅니다. 네, 고마워요.
0: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어지는 샌딩 작업.
4: 지금 이거는 60번이라는 굉장히 거친 사포예요. 근데 한 12번 정도를 부드러운 순서대로 갔을 때 이 면이 깨끗한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0: 아무리 원목이 좋아도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목. 12번에 걸쳐 사포를 바꿔가며 섬세하게 표면을 다듬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1: 보이는데?
0: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1: 나왔지? 네. 가끔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2: 아, 뭐 그
1: 나무 가루가 네. 들어갔어.
2: 아,
1: 보호 안경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기지기지 들어가요.
0: 사방으로 나무 가루가 날려 2차 샌딩은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든 작업이 몇 배나 더 힘들어졌는데요.
2: 뜨거워.
0: 온몸이 더위로 달아오른 상태. 급히 화장실을 찾아 찬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5: 4시간 이상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품만 잘 나오면
1: 괜찮아요?
5: 네, 괜찮죠. 오시는 분들이 작품이다, 예술이다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죠.
0: 곧이어 재개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수상해 보이는 검은 가루를 물에 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에 쓰는 걸까요?
1: 쑥가루예요. 우리 사람 이 표면에도 숨구멍이 있잖아요. 나무들에도 수관이란 게 있어서 순물이 해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0: 물로 해도 되지만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해 숯가루를 더했습니다. 샌딩이 덜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이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변할 때까지 물칠과 샌딩을 반복하면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
1: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오일이에요. 이 나무가 오래 보존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0: 자신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가구. 100% 만족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기에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번 발라야 됩니다.
0: 이 일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5: 사인 잘 됐죠?
1: 아직 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5: 아유, 완벽할 거예요, 지금.
1: 아, 굉장히 황홀하죠. 무늬가 되게 예쁘죠?
6: 네.
1: 그래서 아, 만족합니다.
6: 아, 만족하세요? 네.
0: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 고가에 팔려나가는데요. 이 북미산 최고급 호두나무 테이블도 아직 완성 전이지만 800만 원에 이미 주인을 찾았다는군요.
1: 이 정도 테이블은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6: 보름이요?
1: 네.
0: 그 사이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그런데 나무 모양이 범상치 않습니다.
1: 아, 이거는 조노클린이라는 나무예요. 절단을 하니까 꽃무늬 같은 나이테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레진을 도포를 하고 꽃을 배열을 해서 예쁜 꽃 테이블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0: 레진은 쉽게 말해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원목과 진짜 꽃을 더하면 예술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꽃을 어떻게 넣는 걸까요?
1: 네, 생화입니다. 어제.
2: 아, 생화?
1: 네, 어제 사가지고 온 건데. 해바라기, 카라, 거베라, 장미 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얘를 말릴 거예요. 우리 습기제거제
2: 네.
1: 예, 그 가루에다가 네. 얘를 잘라서 바로 넣으면 네.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꽃 형태가 최대한 보존된 상태에서 습만 딱 빠집니다.
0: 생화가 들어가다 보니 재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소파 테이블 한 1m 50 정도 만들었을 때 고값이 100만 원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원가만.
2: 종류별로 고기 좋게 잘 나왔습니다.

0: 드라이 플라워 아까 말린 꽃이에요. 거의 한 40가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1: 꼬박 보름을 말리면 생화와 다름없이 건조됩니다. 모아놓으니 꽃밭이 부럽지 않는데요. 이제 꽃을 고를 차례. 한송이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0: 완성이 되었고요. 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무의 무늬와 형태를 보고 아, 이 꽃을 써야 되겠다. 이 꽃과 이 꽃을 조합을 해서 저 공간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실패를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하고 싶고 욕심. 한 3,0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2: 3,000번 정도 실패하신 거예요?
0: 실패.
1: 꽃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행여 부서지지 않을까.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부상한 디자인에 맞게 말린 꽃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하기에 섬세함은 물론 보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5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0: 우리야.
2: 아이고. 고대요.
1: 아무리 고대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데요.
0: 도구에 네. 도움을 받아야겠네.
2: 도구에 힘을.
0: 한 3개월 전에 높은 데 낙상을 했어요.
2: 아, 네.
0: 낙상해서 지금 등을 한 40cm 찢었죠. 찢고
2: 네.
0: 척추에 핀을 8개를 지금 박은 상태예요. 기적이래요. 근데 안 좋아도
2: 네.
0: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2: 네.
0: 또 피곤이 또 살았어요.
1: 머릿속에서 그린 대로 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단함도 잊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이제 주재료인 레진을 부을 차례. 물엿처럼 생긴 이것이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에폭시 레진입니다. 에폭시 레진에 경화제를 넣으면 천천히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나 공예품에 쓰이죠.
0: 24시간 후에 2차 레진 작업을 합니다.
2: 아...
0: 한 번 할 때마다 한 20mm 정도, 2cm씩 한 번에 부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즘은 여름철이고 위험합니다. 갈라지는, 발열이 돼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3: 한 시간 넘었습니다, 선생님.
0: 아유, 2시 전에 가네.
3: 네. 고생하셨어요.
0: 하여튼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 한 달이 걸려요?
0: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1: 다음 날 2차 레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구석구석 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3차까지 심혈을 기울여 레진을 차곡차곡 쌓은 결과 꽃 레진 테이블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다 굳기까지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단하게 굳은 레진 꽃 테이블. 마지막으로 흠집은 지우고 광택은 살려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갑니다. 힘 조절을 해가며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2: 반짝반짝하네요.
0: 깨끗해졌죠?
2: 네.
1: 작업자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꽃 레진 테이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0: 이거하고 비슷한 테이블이 샌디에고로 수출이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4: 테이블 하나요?
0: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1: 그날 오후.
0: 아, 너무 덥다. 여러분, 우리 수박 좀 먹고 합시다.
1: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요.
0: 달다.
2: 아, 시원합니다.
5: 일을 들여서 맛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이 몸 힘들면 이거 좀 맛도 보세요.
0: 바깥에 빼서. 제가 한 30년 정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0: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갔다가 원목을 이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국에 가서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1: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원목과 레진 가구. 그 특별함에 빠져 남은 인생에 가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0: 그 당시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나무에 미쳐서 파고 다듬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왔겠어요. 계속 실패만 했죠. 돈도 정말 십몇억을 날렸어요. 집도 팔아서 나무 샀고요. 어떤 한 가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1: 그 열정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0: 바다 테이블인데 굉장히 특이한 협곡을 만들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냥 깨끗한 바다 말고 기안 개석들이 막 즐비해 있는 바다 있잖아요. 2m 10에 85cm입니다. 우리가 흔히 6인용 식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만 원 정도.
1: 식탁 가격이 1800만 원? 보통 식탁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0: 바다 배경 색을 표현할 때 제가 쓰는 컬러들이에요. 한 20가지를 사용합니다.
1: 레진을 이용해 식탁 위에 진짜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만들기 때문인데요.
0: 청아하고 맑은 바다.
1: 투명한 꽃 레진 테이블과 달리 레진에 색을 입혀 만드는 바다 식탁. 화장이 늘어나니 할 일도 늘었습니다. 조색에 특히 신경 쓰는데요.
0: 깊은 바다.
2: 깊은 바다. 아, 또좀더 어두운 색을 섞으신 거예요?
1: 어두운 색몇 방울을 더했을 뿐인데 바다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일찌감치 경험했기에 모든 작업은 주의를 기울여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일. 제자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3: 제일 많이 배웠는데
2: 네.
3: 배워도 신기합니다.
2: 아, 볼 때마다 신기하세요?
3: 네. 작품마다 색깔 다르기 때문에
2: 어...
3: 이번 바다는 이제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1: 한 시간이 지나자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바다를 휘젓는 작업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2: 손가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0: 모든 건 손맛이죠. 흘러가는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1: 실패를 반복한 끝에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0: 물결을 맞추자. 양쪽을 한 명씩. 이쪽으로.
1: 좀더 세밀한 표현을 위해 제자들이 힘을 보탭니다.
0: 계속. 하나, 둘.
1: 이렇게 보니 진짜 흘러가는 바다네요. 이어서 등장한 드라이기. 레진 위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자 금세 파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0: 바닷가 가면 바람도 막 불고 그러잖아요.
2: 네.
0: 그 바람이 자연스러운 흘러가는 색과 컬러의 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1: 작품을 태우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0: 기포 좀 제거해 주려고요.
1: 토치가 지나가자 옥에 튀었던 기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치며 식탁 위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아직 작업이 남았습니다.
0: 바다와 육지의 경계인 모래사장.
1: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 손기술과 정성, 그리고 장인 정신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0: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하얀 파도.
1: 열풍기 바람에 생긴 파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이 지형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고를 잘 표현해줘야 돼요.
1: 작업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바다.

0: 짜레진 식탁. 비싼 몸값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2: 여기 잘 돼갑니까?
3: 예, 네, 한번 보시죠. 네.
4: 이게 우리 거라고요.
5: 이제 여기에 뭐 이제 더 추가할 거는 없고?
3: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다 끝난 거고요. 이게 레진이 위에까지 부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깎아내야 돼요.
2: 개인적으로 살짝 큰 파도가 좋았는데.
4: 아니야, 난 큰 파도는.
2: 당신이 이제 큰 파도를 안 좋아하니까.
4: 너무 멋있어갖고 여기 와서 반해갖고요.
1: 네. 네,
4: 이제 하고 싶어서.
5: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0: 지난 10년간 묵묵히 만들어온 특별한 가구들. 오래도록 사람들의 곁에 남길 바랄 뿐입니다.
6: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았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뿌듯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0: 얘기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도 이유였지만 저를 더 사로잡은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눈을 맞추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자신의 삶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제 아내이자 오늘의 강연자 송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와.
1: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아, 오셨어요?
1: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0: 제가 아까 그 느낌이었어요.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 아내예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0: 사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1: 화이팅!
0: 화이팅!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예능 촬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낯설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막막했던 시간에 실마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찬양단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울적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이렇게 평생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떼는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하나 두 개 사 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매일 집에서 또 부모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 안에서 듣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되게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막 가고 혼자 막 감성에 젖는 막 그런 발라드도 부르고. 와, 이렇게 노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연예계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는데요. 20살의 나이에는 시크릿이라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했던 건 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무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이 무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팬분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지칠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분들에게 내가 노래에서 받았던 이 위로와 기쁨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직업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대와 방송 뒤에는 늘 반응이라는 게 항상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또 방송이 끝나고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따뜻한 응원도 많았어요. 뭐 지은 언니 예뻐요 부터 시작해서 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반응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오늘 내 무대를 보고 나 이 부분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무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사람들이 나 또 실수했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몸이랑 마음이 더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반복되고 질타를 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노래하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당시에 나를 돌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래하는 기쁨보다 평가받는 두려움에 저는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을 잃어가던 시기에 제 삶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회사랑 계약 문제로 잠시 그 활동을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시크릿으로서도 매일매일 바쁘게만 스케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줄어드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고 이 불안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삶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는 나의 이 삶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구나.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의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지라고 느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그 운동화를 고쳐 신고, 이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를 가둬놓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화도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저에게 이 운동화는 저를 이방 안에서 나가게 해준 되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그날 든 생각들,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작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제가 활동을 쉬게 되면서 좀 극심한 무대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음악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너무 남들에게 계속 평가받는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나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 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공백 기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보게 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랑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죠.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인생의 화자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인생은 파도타기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을 텐데 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저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요. 결국 타인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영화야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르고요. 스토리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씬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밝은 장면을 지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또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그 짧은 장면들만 보고 누군가의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삶에 너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막 뭔가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장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각자의 재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이 어떤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0: 내가 뭐할때 기쁘지? 재밌지?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원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삶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 저항이었어요.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한마디 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사실 저는 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내 인생을 이끄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얄밉게도 톨스토이 작가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1: 뺏어가셨네요.
0: 이게 늦게 태어난 자의 비애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톨스토이가 후기에는 러시아의 그 민화, 그러니까 민담 쪽으로 가요. 더 소박해지고,
1: 네.
0: 더 낮아진 자세, 더 그리고 쉬운, 막 되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는 톨스토이 타이틀 안 붙이면요. 그러니까 저자의 톨스토이 표기를 안 하면 민담 같아요. 그냥 러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구수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가난한 구두장이 이야기예요. 구두장이 시몬이 외투 살 돈이 없어 수금하러 갔는데 허탕치고 와요.
1: 네.
0: 자, 날은 추워요. 외투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내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을 거예요. 기분이 네. 나빠요. 교회 앞을 지나는데 한 청년이 벌거벗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네. 얼어 죽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게 신의 뜻이라고 했어. 도와줍니다. 낡은 외투 하나밖에 없어요. 외투 하나 갖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1: 네.
0: 그 외투를 이 청년한테 덮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 왜 군식을 데리고 오냔 말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화가 났는데 그때 시몬이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이 없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내가 내려놓고 아 마지막 남은 빵을 줘요. 이때 이 청년이 한번 웃습니다. 한번 웃어요. 이 청년은 사실은 날개 잃은 천사예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갖고 너 그 신의 뜻을 세 가지를 알아와라 라고 지상에 날개를 잃고 떨어진 천사인 거예요. 자, 구두장이 시몬이 이 청년을 데리고 왔으니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만들어요. 한 부자가 와서 가장 값비싼 가죽을 주면서 말해요. 1년 내내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부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청년, 날개 잃은 천사만 알아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신길 그 신발을 만들기 시작해요. 시몬이라는 구두장이 깜짝 놀라거든요. 야,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는데 좀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 구두를 맡긴 부자가 사망했으니 죽은 자에게 신길 신발로 바꿔달라. 이렇게 옵니다. 이때 두 번째 미소를 지어요. 왜? 인간의 삶이란 더 없구나. 인간의 삶이란 더덥고 유한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두 명의 쌍둥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찾아와요.
1: 네.
0: 이 아이들 신발을 지어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바로 이 날개 잃은 천사가 날개를 잃게끔 만들었던 원인이 됐던 거예요. 두 갓난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그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거두지 못했던 거죠, 이 천사가. 결국 엄마는 죽었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잘 키워주고 있더래요. 아, 인간의 공동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인간은 제법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고 있구나. 이때 새로운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배 여기서 막 빛이 확 나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어서 승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더덥고 인간의 인생은 덧없고 더덥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잘 살아간다. 우리가 믿고 살아갈 것은 신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되게 덜 교과서적이에요. 이런 주제만 들으면 뭐지? 나를 지금 전도하려는 셈인가? 나를 지금 부흥회로 이끌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왜? 민담 같아서. 그런데 톨스토이의 이 모든 시몬이든 이 날개 잃은 천사든 세 번

0: 미소든 깨달음이든 다 까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남는 건딱그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짧은 단편은 정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어떤 사랑, 나는 어떤 무엇. 이런 명사를 한번 찾아보는, 가치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내가 그때 미슐랭을 못 가서 나는 너무 후회돼. 이런 걸로 후회할 것 같진 않거든요. 나는 근데 의미를 못 찾았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그거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 라면 후회가 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첫 번째는 또 수용소예요. 수용소 얘기인데, 아, 나 진짜 수용소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강렬한 게좀 많아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건 2차 세계대전 수용소예요.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가 여성, 어린아이들, 뭐 남성, 뭐 이런 다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근데 끌려가서 가족들하고 헤어져요. 거기서 부모님, 형제, 아내 다 죽어요. 근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이제 수용소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지내죠.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거든요. 정신분석학 의사.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정신분석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항상 상담을 해주고 그 정신에 이제 병을 고쳐주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소에 본인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가장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양태와 또 의외로 공통된 양태를 보입니다. 똑같이 절망하다가, 똑같이 분노하다가, 똑같이 포기하다가 이런 수순을 겪는 거를 봐요.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다행히 이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는데, 여기서 건진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와서 그거를 밑바탕 삼아서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보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어떤 정신치료라는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 몰리고 몰려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독일어로 나왔어요. 독일어가 제목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하라. 한 심리학자의 수용소 체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독일어판이 이제 영문판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영문판 제목을 작가가 제일 좋아한대요. 영문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미닝, 의미를 찾는, 의미에 대한 인간의 탐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의미예요.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어떤 걸 붙잡는 사람이 살아남는가, 그거를 대답을,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의 의지다. 이게 뭐를 빗댄 거냐면요. 니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산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지금도 읽어볼 만하다는 게 아우슈비츠를 잊지 마, 역사적 실패를 잊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왜 살지? 나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 작가는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잘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내가 살 힘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숱하게 나와요. 숱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메시지는 삶의 의미가 있는

그 누워만 있더래요. 그런 사람들은 100% 다 죽었답니다. 근데 아, 저 사람 얼굴에 너무 병색이 완연한데 눈이 살아있어. 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라.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실제로 수용소에서 자기의 살 이유의 첫 번째는 아내였대요. 아내였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만약 살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내 아내를 만나서 꼭이 얘기를 해줘. 나는 당신을 만나고 사랑했던 게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였어. 라는 걸꼭 해줘.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신발에 물집 생기고 막 발에 물집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 막 앙상해지고 막 이러는데도 한삽 풀 때마다 아내한테 계속 말을 걸었대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이미 그때는 아내가 죽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여보, 당신 사랑해. 나 이거 하고 당신을 만나려고 난 버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더래요. 거긴 모든 남성 수용자들이 다 자기 아내, 애인, 자식, 가족, 사랑한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돌아올 데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게 없으면 하루의 끝맺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구나. 의미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톨스토이가 던졌고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한 대답으로서 저는 힘들 때이 책을 읽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오늘 소개할 이한 말씀만 하소서는 정말 정말 괴로운 힘든 일을 닥친 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박완서 작가님은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섯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실린 거예요. 자, 박원 선생님이 아드님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과 졸업하고 인턴인가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88년도 서울올림픽 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그 시점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네, 그 자식 잃은 슬픔을 참척이라고 하거든요. 참혹한 슬픔인 거야.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듣고 싶지도 않은. 본인은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엄마가 잘못될까봐 이제 큰 따님이 부산으로 모시고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밥이 안 넘어가. 먹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 그래서 밥을 못 드셔요. 먹으면 토해, 밥을. 그 다음에 베란다만 내려다봐요. 뛰어내릴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제, 신자셨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저주를 해요. 하느님 같은 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내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라. 한 말씀만 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거든요. 이 구절 중에 제가 이거를 막 붙잡고 한번 통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들이

0: 보통 아기를 개월수로 따지거든요. 네. 우리 아기 9개월 됐어요.
1: 맞아요.
0: 우리 아기 30개월 됐어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 방원 선생님한테 아들은 25년 오. 5개월밖에 안 된 아기일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 잘못도 아닌데 죽은 거죠. 그러면은 이 뻥 뚫린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굴렀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동굴을 찾아가세요. 상처 입은 짐승이 곡기를 끊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한 수녀원으로 가세요. 거기가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던 네. 곳이에요. 수녀원 가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위로받고 원망하고 울고 기도하고 토하고 그러면서 차츰 회복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박완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고통을 가진 사람한테도 아마 적용이 될 세 가지 사람을 살리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이거를 안 쓰셨으면 이분은 회복이 더디되거나 회복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글쓰기. 사실 박완서 선생님한테 글쓰기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본인이 아마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등단작,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등단작이 남옥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남옥은 전쟁 문학이에요. 전후에 미군 PX 부대에서 일하던 여자 주인공이 오키도라고 하는 남자 화가를 만나서 뭔가 전쟁의 상처를 조금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남옥이냐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죽어간다면 나는 고목이잖아. 근데 나는 자세히 보니까 죽은 듯 보이지만 살 희망이 있어. 나는 아예 죽은 고목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어서 잎을 떨구고 죽은 것처럼 기다리는 나목일 뿐이야. 나는 겨울나무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고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규정을 하는 소설을 쓰면서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분도 전쟁에서 오빠를 잃고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안 썼으면 살아도 내가 마음은 죽어간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글쓰기. 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싫었다고 하셔요. 네. 사람,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 위로해. 제일 싫은 말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따님이 계속 먹을 걸 차려줘요. 먹으라, 드시라.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이런 옆에 있는 명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류를 하면서 살림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밥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밥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밥이 어떤 의미인지.
2: 네. 탁자 위에 놓인 백자 필통이 눈에 띄었다. 거기 쓰인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 때문이었다. 신부님이 손수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쓰신 건지 그건 분명치 않았다. 누가 썼건 실상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되뇌이면서 나는 분도 수녀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0: 네. 네. 여기서의 밥은 정말 그 쌀밥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밥 같아요. 네. 밥이 되어라. 누구한테 이게 사람한테. 사람아 너 밥이 되어라. 남한테 가서 채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이분 주변에서 이분에게 계속 밥이 되어줬던 인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정말 헛헛할 때는 뜨끈한 국물이나 갓한 정성스러운 밥이 정말 물리적으로 배가 찼는데 마음이 좀 차기도 하거든요. 그 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밥이 사람을 살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세요. 회복을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0: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1: 본인이 이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절이에요.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맨 처음에 저주를 했거든요.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한테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다. 네. 난 얼른 죽어서 아들 따라가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됐다. 참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 국한되지 말고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말고 동양 것도 한번 어떤 지혜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가져온 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작품입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이렇게 묘한 작품이에요. 서양 소설가가 쓴 동양의 부처님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타르타는 부처의 이야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 본인의 이야기가 메인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주력은, 주된 주무기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타르타는 데미안의 부처님 버전이에요. 데미안 읽고 시타르타 읽어보면 뭔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배경은 다르거든요. 데미안은 서양, 시타르타는 동양. 근데 왠지 데미안에게서 시타르타 보이고 시타르타한테 데미안이 보여요. 이게 연달아 나오거든요. 본인이 전쟁 때문에 쓴 두 작품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엄청난 혼란과 회의감에 빠져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근대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이야. 이성의 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란 말이야. 나머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성이 진두지휘하는 근대의 배를 런칭을 했어요. 진보, 이성, 합리성 이 세 가지를 믿고 떠나온 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직격타가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네. 이성으로도 합리로도 진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만으로 복귀해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지식인들이 다 당황한 거야. 오, 이런 일이 생겨? 우리가 이성을 중시하기로 했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데미안 쓸 때 헤르만 헤세가 그 일 때문에 되게 괴로웠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함께 데미안하고 시타르타. 그래서 완전히 쌍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타르타는 상위계층 바라문의 아들이에요. 귀족이라는 거죠. 바라문의 아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시타르타를 사랑했대요. 시타르타는 그들에게 사랑이었고 사랑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대. 아주 잘 자란 아들인 거예요. 귀족 집에 잘 자란 도련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타르타를 사랑했어. 그런데 시타르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 즐겁지 않았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배워야지. 나 자신을 공부해야지. 시타르타라는 책을 배우고자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아버지 저 떠날게요. 아버지가 잡아. 지식을 알려줄게. 더 있으려? 아니야, 나 괜찮아요. 난 떠납니다. 자, 첫 번째 사문의 집단에 들어가요. 돌을 찾고 돌을 닦는 사람들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문에 들어가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요. 사문에서 이제 나는 배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기생을 만나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요. 이게 쾌락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쾌락을 배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의 자식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배웁니다. 돈을 배워요. 네. 돈을 버는 방법. 그다음 돈을 썼더니 너무너무 좋네. 돈을 썼더니 막 침대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지고 사람도 깔끔해지고 돈이라는 건 참 좋은 거구나. 돈과 욕망을 배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 저도 다 아니네. 근데 우연히 어떤 강에 가게 돼요. 뱃사공을 만나요. 뱃사공이 자기가 찾던 현자였던 거예요. 현자가 얘기해요.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강이 모든 것을 얘기해준다. 그래서 현자랑 같이 계속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뱃사공 해주면서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 득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타르타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저는 여기 이 말이 정말 이거는 부처의 설법만큼 저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거, 저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댓글들 같은 데 보면은 막 조롱하고 막 그런 세상에 뭘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뭐 전문가 납수였네 막 이러고 막 이런 댓글 너무너무 많잖아요. 좋은 마음으로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시타르타가 학교 갔다가 학교도 박차고 나오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도 이제 극복하고 돈의 유혹도 극복하고 다 관문을 넘어서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근데 자식이 생겼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 사귀던 기생이 시타르타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보는 순간 알아요. 아, 내 아들이다. 근데 시타르타가 모든 걸 다 극복했어요. 다 놔버리고 해탈하고 다 무념무상이 되고 극복을 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관문이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을 막 끌어안으려고 해요. 내 품으로 이제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줘요. 아버지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근데 이 아들은 거의 뭐 중2병원의 사춘기 같아요. 막 아버지 싫어! 막 넌 아버지도 아니야! 막 욕하고 막 도망다녀요. 시타르타 계속 쫓아다닙니다. 왜? 못 끊어서. 못 끊어서. 그래서 아, 부처님도 자식을 이기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춘기 어머니들이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자식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는 부처님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한테서 모든 뭔가 해탈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의 책을 같이 읽은 거야 지금?
1: 거의
0: 서른 권 가까이 돼요.
1: 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영상만으로도 지금 서른 권을 그냥 한 큐에 농축 액기스로 드시는 효과인데 맞아요.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남아요? 내가 책장 서재에 한번 놓고 싶다. 장바구니에 담아보고 싶다.
1: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프랑켄슈타인.
0: 프랑켄슈타인.
1: 내용도 그랬지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게 그날 집에 가서도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서 우선 프랑켄슈타인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사실은 뭐 올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책들이 막 이렇게 섞이고 또 그런 책 단순히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뭐 영화로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화와 합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와 같은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취업을 해야 할 나이니까 취업 준비도 그렇고 뭐 이제 경쟁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의 여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틈 사이에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게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혼자 핸드폰하거나 유튜브보거나로서는 별로 그렇게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여러 번의 수업, 여러 권의 책들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커지고 다른 사람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꼭 그런 기분을

0: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좋은 거는 이유가 있는 법일 경우가 많은데 그거 사실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초 체력. 예를 들어 운동할 때도 뭐 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네. 뭐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면 좀 달릴 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입문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모든 작품을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본 적 없고 돈키호테도 저도 요약본을 마치 이렇게 두꺼운 거를 와 1500년대 이런 걸 썼다고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간과했던 부분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나는 어딘가를 뿌옇던 렌즈를 조금 맑게 닦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어, 나 그거 읽어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네. 좀 있고 그리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30%의 법칙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어요. 초반 30%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30%만 넘기면 가속도가 붙어서 끝까지 정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30% 버티면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대부분 다 한 권의 장편이에요. 네. 장편 섭렵할 수 있다.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입시도 끝났고 사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면접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읽고 나니까 채워진 느낌?
0: 네.
1: 채워진 이 감각은 남는 것 같아요. 10번의 수업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1: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또 코멘트 너무너무 정말로 꼭 자막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주지 않고 왔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 사전 그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0: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대장정의 끝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오피스빌런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문해온 기업노동변호사 조상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오피스빌런을 대할 때 보통의 직원을 대할 때보다 훨씬 주의를 기울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입장에서 오피스빌런을 대할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A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이 직원이 고발에 관여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10여 건의 보복성 고발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총무팀장이 본인 승진을 막으려고 최소 승진 연수를 늘리는 사규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징계 조사를 할때 출석 대신 서면 진술을 하겠다고 알렸는데 인사위원장이 거부를 해서 본인의 소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고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사팀원이 인사 기록상 A가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진술을 해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라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본인 승진을 막으려고 직원 모두에게 적용될 사규를 변경했다는 것도, 그리고 조사 대상 직원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출석 조사를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평가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된 것도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하나 문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상당히 억지스럽지 않으신가요? A는 이런 주장 하나하나를 별개의 건으로 같은 직장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10여 건을 형사고발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본인이 무단 정보통신망 침범이 발각돼서 고발당하자 그 조사와 처리 과정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 분쟁에는 절차라는 것이 따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검찰이 A의 모든 고발을 각하 또는 무혐의로 종결 처리하기까지는 첫 고발 시점으로부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A는 그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법적 조치를 수단으로 동료 직원과 기업을 괴롭히고 또 손해를 입히는 오피스빌러는 일반 기업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수사기관 고소나 고발, 소 제기를 활용합니다. 문제는 이런 오피스빌런 행동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조사와 대응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기업한테는 전문 영역도 아닙니다. 법적 조치 대응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가 어려움이 닥치고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물스듬히 쓰게 됩니다. 게다가 동료 간 불화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A와 직장 동료들이 예전처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협조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 타겟이 된 동료 직원들이 부당하게 억울함, 불안, 고통, 사기저하 등에 시달리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법적 조치는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 심지어 그 사정을 악용해서 행해지는 악행입니다. 기업은 A 같은 직원이 나타나면 우선 처음부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징계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법적 분쟁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오피스빌런을 대할 때 기업은 똑똑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똑똑한 대응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똑똑한 대응에는 공통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첫 대응에서의 관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대응 시점을 정하고 준비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오피스빌런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성찰에 반성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정당성을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첫 대응이 나오면 그 대응이 무엇이건 일단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무효를 주장하는 식으로 문제를 키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만약 정당함을 입증하지 못해서 첫 대응이 취소되면 부작용은 깊고 오래가고 수습이 아주 힘듭니다. 이들은 더욱 강화된 자기 확신으로 같은 악행을 반복하고 분쟁을 장기 지속할 우려가 큽니다. 반대로 오피스빌런 스스로가 기업의 첫 대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슬쩍 꼬리를 내려서 아예 다툼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다툼이 있더라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빌런 대응에서 대단히 긍정적 사인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은 사내 직원들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점점 수위를 높이면서 후속 대응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오피스 빌런은 마음 편하게 활개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대응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선 사례를 보면 A에 대한 징계는 첫 고발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 첫 고발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의 성향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맥락을 아마도 알고 있었던 인사 담당자는 A의 불순한 동기와 법적 조치가 가진 문제를 첫 고발이 있었던 즉시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10여 건의 무리한 고발이 이어졌으니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아마 발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는 그런 확신의 근거에서 A를 곧바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려 1년이나 고발에 대한 수사당국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이어질 분쟁에서 A의 진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해서 적절한 첫 대응 시점을 끈기 있게 기다린 것이 아닐까요? 결국 긴 기다림 끝에 법원도 A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A 고발은 막연히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고발이고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불응하는 등 진정성에도 이문이 드는 측면이 있으므로 고발을 남용해서 조직 단합을 저해하였고 A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마 동료 직원들은 더 이상 A를 사무실에서 마주칠 일이 없게 되고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고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적 조치를 당해서 조사받고 마음을 졸이던 때의 불안감, 불쾌함과 상처는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종류의 기억과 상처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적절한 대응으로 결국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동조사는 있는 그대로 보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이야기 편향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야기 편향이란 이야기가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편향을 말합니다. 어떤 실마리를 갖게 되면 그것들이 아무런 연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고자 하는 충동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노동조사에서는 금기입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가해자가 하나하나 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허점을 드러내고 기업 선입견만 부각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과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할 때 한꺼번에 신고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략 봤을 때 큰 사안이 잘못됐다 싶으면은 다 잘못했다고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마음에 승복하지 않고 결국 분쟁이 길어지게 됩니다. 실제 오피스빌런을 다루는 업무를 할 때 기업 노동 변호사에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편향을 경계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줌인과 줌아웃 사이를 바삐 이동하면서 편향에 빠지지 않고 조심조심 나아가야 합니다. 고단함을 이겨내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할 때 조사팀은 비로소 한 걸음 더 진상 발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리카온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들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들은 주로 사하라 사막 동쪽과 남쪽 아프리카 초원 지역에 서식하면서 20마리, 30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정교한 협동 사냥을 펼칩니다. 이 아프리카 들깨들은 특히 끈질긴 사냥법으로 유명합니다. 임팔라나 가재, 그러한 영양류들이 탈진할 때까지 시속 64km의 속도로 최고 1시간까지도 추격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탈진 포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냥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사냥 성공률이 무려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힘이 월등한 사자가 30%, 하이에나가 25에서 30%인 것에 비하면 곱절이나 높은 겁니다. 오피스 빌런을 대할 때는 이런 끈질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덮쳐오는 무력감을 이겨내고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강인한 결심, 그리고 그 결심으로부터 나오는 안간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오피스 빌런, 때를 기다리는 아프리카 들깨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대응하라고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욱입니다. 오늘 EBS 명강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인공지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핸드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있고 또 요즘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비서도 있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0: 미세먼지 농도.
1: 현재 신촌동의 미세먼지는 58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이고 초미세먼지는 34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입니다.
0: 네, 노래 좀 틀어줘. 비틀스의 헤이 주드.
1: 글리캐스트의 헤이 주드를 재생할게요.
2: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tep.
0: 인공지능이 영어로 뭐니?
1: 인공지능은 영어로 AI입니다. 일본어로는 중국어로는 더 물어보실 수 있어요.
0: 그래, 그럼 인공지능이 중국어로 뭐야?
1: 잘 모르겠어요.
0: 예,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인공지능. 얘가 사실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볼 주제랑 이렇게 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40년대, 50년대 초반까지 덩치가 굉장히 큰 컴퓨터고 아주 비쌌지만은 컴퓨터라는 게 나와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돈이 많은 대학들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를 연구에다가 사용을 하던 이제 그런 시기가 막 시작되던 그 시점에 그 다트머스 대학교의 존 맥카시라는 이제 젊은 수학자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연구하고 막 그랬던 젊은 수학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지금의 이런 많은 컴퓨터들은 다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한다. 계산을 열심히 잘하고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산기죠. 계산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인데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주변을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다가 1955년에 여름에 그것에 이름을 붙여요. 그런 컴퓨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맥카시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AI. 라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사이먼과 그 뉴얼은 요 한 해 전에 55년에 논리 이론가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게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평가받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까를 고민을 하다가 얘가 단순히 계산만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 중에 가장 분명한 사고 중에 하나는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있죠. 인간처럼 사고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뭘 하면 보일 수 있을까? 예, 첫 번째로 초점을 맞췄던 게 체스입니다. 체스. 예, 체스를 두는 인공지능을 만든 거예요. 체스를 두는 인공지능을 만들어갖고 처음에는 체스 실력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 사이먼은 57년에 앞으로 10년 내로 인공지능이 체스 챔피언을 이길 거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어림도 없었어요. 어림도 없고 67년 이제 그 10년이 되면은 어떤 일은 발생했냐면은 주 챔피언을 뽑는 경기에서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깁니다. 예,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기는 일은 생겼는데 그렇지만 챔피언과는 아직 어림도 없었어요, 실력이. 그렇지만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곧 이길 거다. 곧 이제 체스 챔피언은 컴퓨터가 될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는 체스를 두던 챔피언들이 화가 나갖고 그 중에 이제 랩이라는 그 체스 마스터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68년에 공개적으로 10년 안에 프로그램이 나를 이기면은 내가 3,000불을 주겠다라고 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8년에 10년이 됐을 때 실제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프로그램과 레비가 대국을 해요. 대국을 하는데 가볍게 인간이 이깁니다. 인간이 이겨요. 근데 체스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을 해요. 네, 이게 이제 97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딥블루와 세계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가 대국을 둬서 이제 딥블루가 마지막 판을 승리하면서 전체 판을 이겼을 때의 상황이죠. 카스파로프 완전히 좌절해서 얼굴을 감싸고 있고

관객들은 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인간만이 둘수 있다고 생각했던, 또 인간의 정신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그 체스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 사건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났고요.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별로 뉴스도 안 됐어요. 뉴스도 안 됐고, 2006년에는 크렘릭의 딥프리츠라는 프로그램에 사무입회. 한 번도 승리를 못해요. 승리를 못하고 전판을 비기거나 집니다. 예, 이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은 체스에서 컴퓨터의 적수가 못 돼요. 근데 아직도 이제 사람이 잘하는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운전 같은 거. 예, 컴퓨터는 운전은 못한다. 사람은 운전을 잘하지만은 운전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2년에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바다에서 테스트 라이센스, 그러니까 시험 운전 면허를 따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적어도 저 차는 이제 길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도 된다, 혼자서. 마음대로 테스트를 해도 좋다라는 그 테스트 라이센스를 따는데 성공을 해요. 그한해 전인 2011년에는 IBM이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세계 챔피언 둘을 동시에 누릅니다. 예, 이거는 이제 퀴즈쇼고,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정말 그알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의 그 챔피언들은 사실은 그 명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둘을 가볍게 누르는 일이 생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발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갑자기 턱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는 2016년 이죠. 2016년 초에 이제 이세돌 국수랑 알파고가 대국을 했는데, 사실 이 직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세돌 국수가 가볍게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사람들이 알파고를과 대국을 여러 번 뒀는데, 걔의 실력이 한 프로 1단 정도? 뭐이 정도에 이렇게 준하는 그런 실력이다. 뭐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돌 국수는 세계 챔피언인데 쉽지 않게 가볍게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패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4대 1로 저 이게 마지막 수에서 마시면서 굉장히 그 충격에 빠진 거죠. 야, 인공지능이라는 게 체스는 이겼다 그래도 바둑은 안될줄 알았거든요. 바둑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한, 그리고 어떤 통찰력을 가진 그런 인간의 수가 그 먹히는 게임이지, 계산을 빨리 한다고 이렇게 되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뭐가 남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계속 그 던져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해야 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거기에 그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체스와 바둑을 이겼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바다주에서 라이센스를 땄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 이게 지금은 바둑을 굉장히 잘 둬요, 알파고가. 예, 알파고 제로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둑판을 조금만 바꿔요. 19 곱하기 19인데 바둑판이. 그걸 바꿔서 뭐20 곱하기 20으로 만들어요. 그럼 바둑을 못 둬요. 예, 걔네들은. 왜냐면 걔네들이 바둑을 배운 거는 19 곱하기 19에서 바둑을 배운 거예요. 바둑판만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못 떠요. 예, 사람한테 져요, 그러면은. 예, 그게 인공지능은, 예, 그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인간이 도저히 할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그러지만 그건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사람처럼 생각을 한 능력이 더 발전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를 이제 몇 가지를 좀 들어보죠.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기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에 나온 논문에 들어 있었던 얘기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스탑이라는 사인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갖고 스탑이라는 사인이 나오면 이제 서야 돼요. 근데 스탑이라는 사인에 조금 장난을 쳤어요. 조금 장난을 치니까는 얘를 스티커를 조금 붙인 거예요. 얘를 뭐로 인식하냐면은 스피드 리밋 45로 인식을 해요. 제한 속도가 45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스탑 사인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양은 스탑 사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차로에서 어느 한쪽만 스탑 사인이 있어요. 다른 쪽은 스탑 사인이 없습니다. 서양에서 운전면허를 딸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탑 사인이 없는 데서는 무조건 가야 돼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 같아도 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됩니다. 어쨌건 이 스탑 사인을 읽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스티커 몇 장으로 쟤를 엉뚱하게 읽어요. 우리는 엉뚱하게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저걸 보고 당연히 스탑이라고 생각을 하죠. 인공지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밑에 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글쎄 뭐 의미 없는 그런 어떤 그림인데, 인공지능은 얘를 보고 황제 펭귄이라고 읽어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건데, 이걸 보고 불가사리라고 읽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거를 어떤 그림으로 읽어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또 재밌는 실험인데요. 얘는 제대로 봐요. 돼지다 라고 제대로 보는데, 여기에 약간의 노이즈를 섞습니다. 약간의 노이즈를 섞으면은 그림은 이래요. 똑같아요. 사람이 보기는 똑같아요. 왜냐면 노이즈가 아주 약간 섞였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엔 전혀 다르게 안 보여요. 근데 인공지능이 와서 오른쪽 거는 요객기로 읽어요. 요객기. 예, 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인간처럼 사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간처럼 사고하는데 인간의 100배, 1000배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직 인공지능은 계산이에요, 계산. 전부 어떤 것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건데,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사실은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사용될 때 누군가 이런 노이즈를 주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라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해커가 내 시스템에 침입을 해갖고 저런 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이즈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얘가 엉뚱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거죠. 예,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현명한가? 예,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예전에 출시했던 테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챗봇이에요. 트위터상에서 사람이랑 채팅을 하는 그런 건데, 얘가 사실은 훈련받을 때, 인공지능이 훈련받을 때 굉장히 그 괜찮은 언어만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람이 사용하는 나쁜 말을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워서 아주 그막 섹시스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여기서는 홀로코스트가 있었냐, 대학살이죠. 나치에 유태인 대학살이 있었냐니까 It was made up. 다 조작된 거다. 다 만들어진 거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사람보다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이 쓰는 나쁜 거는 다 배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거죠. 예,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자율적인 어떤 존재를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 이런 장애물들을 다 자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운행을 해요. 근데 이 장애물들을 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먼저 해줘야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태깅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뭐고, 얘는 스탑 사인이고, 얘는 자전거고, 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고, 얘는 버스고, 얘는 횡단보도고,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인식하게 태그를 달아주는 일은 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그가 불완전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사람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돼요. 이 태그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자율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이라든지 CT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독을 해내서 뭐 폐결핵이나 아니면 암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그 미국의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먼저 발달을 했고 이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백인 남성의 경우는 상당히 잘 맞추더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85%뭐 이렇게 정확도를 가지고 맞추는데, 유색인 여성으로 가면은 정확도가 뚝 떨어져요. 뭐 20%막 이렇게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메디칼 데이터가 없어요. 예, 백인 남성들의 경우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축적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입각을 해서 인공지능이 훈련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유색인 여성으로 가면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제대로 훈련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걔가 맞출 수 있는 능력도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을 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괜찮으냐, 혹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결정도 굉장히 편향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하나의 사례가 미국 그 사법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스포인트사의 컴파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이 컴파스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오면 설문조사를 하게 하고, 그 통계를 내서 컴파스를 돌리면 이 사람이 얼만큼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형을 정한다든지 판사가, 아니면 나중에 가석방을 결정한다든지 할때이 컴파스의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백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흑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결정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사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흑인들 중에 범죄자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미국의 어떤 그 사회에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었던 건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흑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데이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백인과 흑인이 거의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백인의 경우는 뭐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 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졌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위험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면접 인공지능, 요즘 이제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아마존에서 그 자체 개발한 면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는 이력서에 여성 테니스 클럽 회원이었다라는 글자를 썼다고 감점을 확 시켜 버려요. 인공지능이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근데 그것도 역시 아마존 회사에서 만들었던 그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차별적인 체계, 이것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거죠. 인공지능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회사에 굉장히 인원도 적고 근속일 수도 적고 뭐 승진 천천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원서를 내면은 감점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점을 하는 거죠. 오히려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한계, 편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결론을 내보면요,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건 맞아요.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할 거고, 또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기술과 인간은 항상 함께 간다라는 거. 근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마치 기술이 독자적인 어떤 생명을 가진 것처럼,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항상

인간과 같이, 인간과 떨어져서가 아니라 인간과 같이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사용들이 등장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술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존재일 수 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동시에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항상 그 기술의 발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떤 미래에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베양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속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진 곳인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위수연구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복민 의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육군 위수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위수연구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 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0: 일본인들은 윤봉길의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상합니다.
1: 46년도에 윤봉길의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천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지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0: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중년이잖아요. 네. 이제 시야가 아,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와. 라이트 노안이죠.
1: 노안 이슈.
2: 동지요.
3: 얼마 전에 합류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충격적인 게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0: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3: 근데 이 느낌을 알았어요. 이 느낌을 알았어요.
4: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저는 아직 30대고 이제 곧 40대가 되는데 40대에 다 오시더라고요.
0: 아니, 100%와요.
4: 그러니까 안 오신 분을 100%. 못 보니까 약간 두근두근 번지점프 기다리는 사람처럼
0: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딱 이렇게 보는데 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시력 교정을 했잖아요.
0: 장수님 빼고는 다 안경 썼네. 그러니까. 네,
1: 근데 시력 교정에서 검사 받을 때도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할 때 그걸 보정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죠. 노안이 왔구나.
0: 그래서 이 시야, 네, 이 눈, 이 눈 건강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진화생물학자한테 묻습니다. 인간에게 눈이란?
4: 인간에게 눈이란 네. 모든 것이다.
0: 왜 이 말이 맞냐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가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네. 우리의 정말 이 중요한 시각, 이 시각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또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나와주시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자리해주시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 시각을 얘기했으면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뇌인지과학.

0: 실망하기요?
1: 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0: 저는... 실망한 건 아닙니다. 네. 실망한 건 아닌데, 아니, 궁금해가지고요.
1: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네. 주로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그리고 어떤 얼굴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는 우리 뇌기관이기 때문에 시각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커밍아웃 드릴 거는 제가 초파리의 시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왜 우리 시각 연구를 초파리로 하세요?
1: 저희 할머니가
0: 할머니? 예. 갑자기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의 소원인데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해야지.
1: 저희 할머니가 똑같은 코멘트를
0: 아 그러세요? 아,
1: 그렇죠. 초파리가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전기신호로 바뀌고 그것들이 뇌로 들어가서 어떤 모양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원리는 초파리와 사람이 유사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행연구의 의미에서 초파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 미적분 하기 전에 쉬운 방정식부터 우리가 풀어보자.
1: 네.
0: 그래도 이제 인간보다는 초파리 뇌가 작으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빨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리의 뇌를 이해를 하면은 인간의 시각도 알 수 있다. 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초파리하고 인간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초파리는 아까 말씀드린 눈부터 사실은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혼눈으로 렌즈 하나가 있는 형태로 네, 각각의 눈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네. 초파리는 겹눈 구조로 800개씩의 렌즈가 양쪽에
0: 800개요?
1: 네네, 800개 정도가
0: 다 달려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근데 이제 SF 영화 같은데 보면 곤충 시점으로 이제 딱 보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보이는 거예요?
1: 영화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초파리의 시각은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세상을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800개의 렌즈가 각각의 다른 영역을 보고 있고 거기에 있는 빛을 모아서 뒤에 있는 망막에 조그만 화소에다가 하나하나씩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의 숫자는 화소 수를 결정해 주는 거고.
0: 화소 수. 그럼 화소가 800화소. 800개니까.
1: 네. 지금 여기 하늘과 숲과 땅이 있는데 이 정도 해상도로 초파리가 평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그러니까
0: 이 초파리의 시야가.
2: 격자처럼 그냥 하나의 세상을 보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방송 보고 오해 풀 것 같은데요.
0: 아, 풀죠.
2: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네. 저도라니요? 지금 초파리 전문가분이?
2: 네? 전 초파리 냄새를 쫓게 좀.
0: 아, 시각은 이쪽이고,
3: 내가. 그 조그만 초파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0: 아, 대단하네. 네.
1: 초파리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2: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도 그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보는 것처럼 눈이 몇백 개 있어도 결국은 그렇겠네. 하나의 파노라믹한 뷰를 보는 그렇겠어요. 거는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1: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둘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물체의 거리를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겹눈 하나가 5도 정도를 바라보고 겹눈이 타일 형태로 이렇게 공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봅니다. 그래서 330도 정도 뒤에 목 쪽에 30도 정도 빼고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시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330도면 다 보는 거네.
2: 그래서 잡기가 힘들구나.
0: 근데 시야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2: 픽셀 수가.
0: 네. 그렇게 화질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파리채가 빨리 다가오는지 알고 싹 기가 막히게 피하는지.
1: 브레인을 열고 초파리 시각 뉴런들이 어떤 모양에 반응하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네. 그러면은 파리채에 반응하는 녀석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채를 피하는 뉴런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응하는 속도 그것도 엄청납니다. 예, 우리 눈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빠릅니다.
3: 아, 그러면은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훨씬 많나요? 어때요?
1: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초파리 60%는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초파리가 그만큼 시각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초파리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내보면 세포가 한 15만 개 좀 안 되게 뭐 보통 한 13만 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2가 실은 눈이랑 뇌 중간 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0: 그쪽으로 완전히 그냥 다 쏠려 네, 있는
2: 시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 3분의 2요?
1: 네, 맞습니다. 눈에서부터 날개까지, 눈에서부터 다리까지.
0: 전달이 빨리 돼요.
1: 예, 예, 그 전달 거리가 짧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프콘 얼굴을 인식하는 데까지 한 10단계 정도를 거친다고 하면은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한 6, 7단계 이 정도면 진행되고 그 녀석들이 지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0: 네, 이 초파리 뇌는 오로지 시각 전용으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2: 그게 우리 같은 다른 생물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 아닌가요?
1: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0: 많은 편이겠죠.
1: 네.
0: 그럼 이 먹이 같은 것도 봐서 가는 걸까요? 뭘 잘 보는 걸까요?
1: 저희가 연구한 유런 중에 세포 중에 하나는 막대가 까만 막대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0: 까만 막대요?
1: 네, 까만 막대. 까만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에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초파리를 앞에 두고 나는 초파리 앞에다가 막대를 왔다 갔다 하면은 초파리 그걸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파리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무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 따라간다?
1: 네, 네. 운동적으로.
0: 이렇게 지금 나무를 보내? 뭐가? 그죠? 이 형광색으로 빛나는 게 이게 나무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게임하면 같네요. 약간 팔백 게임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옛날 레트로 게임. 예.
1: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많이 있을 거고 네. 나무가 있는 그런 어두운 막대, 수직 막대를 찾아가면은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0: 뭐가 먹을 게 있다.
1: 그죠, 그죠. 과일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다 알도 나서 번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파리한테는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강한 이 수직 막대 이끌림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그 세포가 뇌를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있고요.
2: 저희가 잘 못 보는 것들을 초파리가 또 잘 보는 게 있나요?
1: 짝짓기 상대를 인식하는 세포도 많이 있습니다.
0: 짝짓기 상대를 인식하는 세포가
4: 시각으로 보고 암컷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1: 암컷을 구별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고만한 사이즈의 자기 동력 같은 종의 초파리인지 아닌지 그거 구별하려면은 가로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세포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가 못 보는 빛을 보기도 하고 보는 빛을 못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잘 못 보고요.
3: 네. 우리 보는 파장이 옮겨가 있네요.
2: 저희보다 또 짧은 쪽으로.
3: 짧은 쪽으로 옮겨가 있네요.
1: 네네.
3: 그러면은 파리채를 빨간색으로 만들어가지고
5: 원래 빨간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3: 대부분이
2: 그래서 맞네.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0: 이거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2: 이거 맞는 부분은 빨간색이잖아요.
3: 그래서 그런 거예요?
1: 파리채 같은 경우에 빨간색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빨간색에서 반사되는 빨간색을 못 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3: 형체는 보이고
2: 색깔을 네.
0: 그래서 형체는 보인다. 뭐가 다가오는 걸 안다라는 그런 얘기죠.
3: 저는 자외선처럼 아예 못 보는 건 줄 알았어요.
1: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에 따라서 녀석들이 이끌린 반응이 있고 자외선은 빛이 있으면은 아주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할 때 이 곤충들 잡는 트랩 있잖아요.
2: 푸른색 막 보라색 푸른색 빛나는.
1: 맞아요, 맞아요. 그게 파란색인데 거기에 자외선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곤충들이 꽃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꽃이 적외선을 다 많이 반사해서 섭식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정보가 자외선으로 오기 때문에
2: 꽃의 자외선을 많이 반사한다고요?
1: 네네. 그래서 곤충들이 전체적으로 자외선을 잘 보는 잘 그런 본다. 시각을 발달한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초파리는 800개의 겹눈을 가지고 있고 시각세포도 엄청 많고
1: 네.
0: 그리고 인간은 못 보는 자외선도 본다. 그죠?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눈은 어떤지 이제 인간의 눈을 좀
1: 우리 시각은 이제 그 눈에서 뇌로 가는 이제 화소 수를 말씀드리면 네네. 한 100만 화소 정도
0: 됩니다. 100만 화소 엄청 깨끗한 거죠.
1: 예, 초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0개 이 정도 되니까 초파리에 비하면 한 1000배 정도 더 높은 고해상도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0: 근데 이 인간의 눈은 왜 이렇게 해상도가 좋을까요?
1: 우리 뇌도 시각 뇌도 아까 30%니까 네. 사실은 초파리의 60%에 비하면은 사람의 30%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 세포들이 있고 프로세서가 말하자면 있는 거거든요. 네. 눈 구조 자체도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카메라처럼 우리 눈은 제일 끝에 눈꺼풀이라는 아주 좋은 장치가 있고 그 안에 각막이 있어서 빛을 한 군데로 모으면 그죠? 그리고 그 안에 홍채가 빛이 밝냐 어두냐에 따라서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수정체를 통해서 모아져서 동공의 뒤에 있는 망막으로 투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망막에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0: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해상도로 세상을 볼수 있는 겁니다.
1: 근데 진짜 센서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게 예를 들면 우리 카메라 안에는
2: 다 있죠.
1: 빛을 받아서 결국은 전기 신호로
2: 그렇지. 그
1: 바꾸잖아요.
2: 조리개도 있고 다 있지.
1: 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뇌에서 이 말하자면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에게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건 혹은 끊임없는 라이브 영상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러면 빛 신호가 전기 신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난 장소가 결국 이 광수용체
2: 광수용체?
1: 세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 아, 광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1: 네.
2: 처음 들어봐요.
1: 그래서 광수용체란 말 자체가 빛을 수용하는 곳이잖아요.
2: 아, 빛을 수용하는 곳.
1: 네.
2: 그럼 광수용체가 제일 뒤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앞에, 제일 뒤쪽에 있는 거예요?
0: 망막에 있습니다.
2: 망막에 광수용체가 따로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거기에 이 광수용체 세포가 우리 크게 보통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원추세포.
3: 들어봤어요.
1: 네.
2: 원추세포?
1: 네, 그 다음에 명암, 밝고 어두운 걸 구분할 수 있는 막대세포 혹은 간상세포라고 하는 두 종류의 광수용체 세포들이 있고요. 이 광수용체 세포들에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뇌로 전달이,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4: 간상세포도 이게 학교에서는 보통 명암이라 배우는데, 실제로는 색을 보거든요, 얘가. 초록색을 봐요.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어두울 때 비상 탈출구 조명이 초록색인 이유가 인간이 그걸 어두울 때 제일 잘 봐요. 다른 색은 눈에 안 들어.
2: 근데 그러면 반대로 뭐 약간 그 특정 색깔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특이하게.
5: 생맥이나 생.
0: 그 광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서 생명이 일어나는데 원추세포에 광수용체 단백질이 있는데 성점색체에 있거든요. 그런 생명이 남성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X염색체,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있는데 거기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 남성은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돌연변이 일어나면은 바로 생명으로.
2: 광수용체 이상이다.
5: 제가 알고 있는 색약 생명분이 8명 정도 있는데 다 남성이네요, 생각해보니까.
2: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게 됐네요.
5: 와.
2: 광수용체를 알다 보니까 이제 광수용체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또 생명이나 색약이 있을 수도 있다.
1: 막대세포들이 조금 더그 센스티비티, 민감도가 높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약한 빛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게 간상세포고요. 간상세포들은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넓은 영역을 볼수 있는 반면에 그런 녀석들이 듬성듬성 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책을 읽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추세포는 밀집되어서 2 마이크론, 머리카락의 50분의 1의 조밀도로 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볼수 있는데 그 영역을 바로 중심화합니다. 예.
2: 예, 일단 종합해보면 초파리보다는 어쨌든 사람 눈이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많이 볼수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 사람의 눈 대신 좀안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패널들 다한 번에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을 계속 움직이면서 보고
2: 맞아,
0: 있습니다.
2: 맞아. 이렇게 눈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이쪽은 안 보여요.
0: 네네네.
2: 이쪽, 우리 장 교수님 쪽은 형체만 보여요. 그냥.
0: 네네.
2: 덩어리만 보여, 덩어리.
0: 아, 저보다 더잘
2: 덩어리가.
0: 아시는데.
2: 그러잖아요.
0: 네.
2: 그런 것처럼.
0: 그래서 중심화로 볼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좁은지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2: 아,
0: 있어서.
2: 그렇습니까?
0: 네.
2: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막 무작위로.
0: 네, 쉽지 않습니다.
2: 네, 쉽지 않겠네, 진짜. 헷갈리지.
0: 카운팅 한번 해보시죠.
4: 잘못 세겠는데.
1: 16번인 것 같은데?
2: 16번. 네가 100% 16번.
6: 16번이야.
4: 16번. 네.
0: 정확하시네요.
2: 네, 맞죠? 16번.
0: 네, 16번 맞습니다.
2: 예. 갑자기 고릴라가 나왔어요. 이걸 아니면 어떻게 되고요? 흰색 옷이 3명이고, 검정이 2명이에요. 그리고 고릴라 1명 지나갔고. 저는 그것만 봤어요. 네.

0: 근데 이거 실제 실험을 해보면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를 인지하는 분이 50%밖에 안 됩니다.
1: 50%요?
0: 네네네.
2: 저는 못 봤어요.
3: 예. 듣고 알았어. 예.
2: 야, 못 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관찰 이거 해가지고 더 이거를 내가 많이. 아,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찍어온 거를 한순간이라도 놓치, 프레임 단위로 보잖아요. 나. 이게 고릴라.

0: 본 거잖아요.
1: 중심화가 좀 더 커진 거 아닐까요? 예?
0: 근데 그거 어떻게 보였어요? 난 안 보였는데.
2: 아, 보이지.
3: 한 가지 더 트릭이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0: 그러니까 두 명, 검은색이 두 명밖에 없어요.
3: 아, 그거 말고 뒤에 커튼 색깔을 보시면은
0: 빨간색.
3: 아, 빨간색이었는데 네. 뒤에 어떤 색깔로 색깔이 검정색. 바뀌었어요. 아, 커튼 색깔이 오, 오렌지 색깔로 주황색으로 오렌지에서? 바뀌었습니다.
0: 그랬나?
4: 몰랐어요, 이것도.
0: 몰랐어. 오렌지는 몰랐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된 거예요?
3: 상위 1% 될 것 같습니다.
0: 상위, 아, 상위 1% 될 수 있었는데. 네.
3: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색깔이 바뀌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농구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4: 갑자기 바뀌었어.
0: 바뀌었어. 나는 고릴라까지만 봤어. 하지만 고릴라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것도 전 인류의 50%밖에 안 된다.
5: 탑 50이 되셨습니다.
0: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인간의 시야각이 확실히 좀 좁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3: 네네. 그죠?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것만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는 걸 보여요.
0: 그래서 항상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아, 그러면 초파리라면은 안 놓쳤을까요?
3: 초파리는 기본적으로 중심화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영역을 다 동일하게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충돌물체나 나무나 점이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멀티네.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뒤에서 반응하든 앞에서 반응하든 다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초파리였다면 이 영상을 봤으면 얘는 싹 다 구별을 했거든요. 사람의 눈 구조랑 비슷한 동물이 또 있을까요?
5: 침팬지,
6: 보노보.
0: 네. 아, 그런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데 의외의 동물이요, 의외의 동물.
3: 네네. 네. 척추 동물은 다 기본적으로 혼눈 네. 가지고 있고 저희처럼 각막, 렌 수정체, 그다음에 망막이 있는 이런 구조 가지고 있고.
0: 우리 척사기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5: 척삭 동물만.
3: 아, 척삭 동물이요? 예. 예. 척삭 동물 보시죠.
0: 아,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3: 제가 생물학 전공이 아니라서. 예.
0: 소리를 내는 두 개의 문과가 있어요. 문파가 있어요. 하나는 척삭. 척추가 싹 하고 서 있는. 예. 예. 이 척추가 서 있는 척삭 동물이 있고. 예. 그 다음은 이제 절취 동물. 절취 동물. 곤충류.
3: 곤충류.
0: 예. 매미가 쓰르쓰르 하듯이. 예. 예. 그런 거죠. 이게 다시 보게 보시면 돼요.
3: 네. 네. 예.
7: 척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3: 혼년이고 우리랑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고.
0: 다 갖고 있고. 척추는 다 갖고 있고.
3: 네. 척추 동물이 아닌 동물 중에서는 예. 연체 동물.
0: 연체 동물이요.
3: 예. 문어 같은 동물들이.
0: 그러네.
3: 우리랑 비슷한 카메라 형태의.
4: 진짜로.
3: 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7: 소위 두 종류라고 말하는 오징어,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의외의 제3의 우리처럼 카메라 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해파리예요.
0: 해파리가 눈이 있어요? 해파리가 눈이 있다고?
7: 해파리 중에서 상자 해파리라고 하는 해파리가
0: 상자 해파리 네모나게
7: 몸이 진짜 박스 젤리피쉬라고 불러요. 근데 상자 해파리도 이 렌즈형의 그 카메라 눈을 진화시킨 그 제3의 생물이거든요.
3: 아, 근데 독립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7: 네, 독립적으로요. 네. 우리 눈처럼 생긴 게 4개가 있어요. 누가 해파리에다가 인형 눈 붙여놓은 것처럼 눈이 달려있어요.
3: 네, 그리고 재밌는 눈 구조 중에 하나가 망막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 고양이 눈.
0: 고양이요?
3: 사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0: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3: 네, 네. 고양이가 야행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밤에 길고양이들 지나갈 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고양이의 망막 뒤에 뭐가 있냐면은 거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를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밤에 봐야 되니까 빛의 양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반사를 시켜서 망막을 한번 반대로 통과를 시키는
0: 거예요. 때리는구나.
3: 또 한 번 더 흡수되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밤에 어두운 데서 어디서 위험한 동물들이 오는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0: 아니, 교수님, 근데 여전히 좀 궁금한 거는 왜 굳이 시각을 초파리 연구로 하시는지는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굳이?
3: 유전자 자체를 처음 동물에서 확인한 게 그게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전자 연구를 포함해서 발생, 면역, 후각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초파리에서 심도 있게 되면서 노벨상이 6개 나왔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간상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어느 정도까지 감지하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하려면 유전자를 가지고 만지면은 조작을 하면은 제일 쉽거든요. 초파리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뇌과학에서 초파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0: 초파리랑 인간의 눈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를 좀 몰랐을 거 아니에요.

0: 저희가 지금 김하영 교수님께서 초파리 연구의 중요한 이유가 유전자라고 하셨잖아요. 눈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온 중요한 유전자가 아이리스라고 하는
1: 아이리스
0: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름
1: 아,
0: 자체가
1: 눈이 없다.
0: 아이리스, 눈이 없는
1: 아.
0: 유전자고,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그러니까 초파리 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1: 아이리스가
0: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들여다봤더니 아이리스랑 상동 유전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똑같은 유전자가
1: 비슷하게 있다.
0: 있는데 그게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거든요.
1: 팍스 식스?
0: 네. 근데 이 유전자가 예를 들면 생쥐에서 망가지면 계속 눈이 제대로 발달 안 해요.
1: 팍스 식스.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발달을 제대로 못 하니까 눈이
2: 퇴화가 돼버리는 거죠.
0: 눈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우리에게는 팍스6가 있고 그다음에 초파리에서 아이리스가 발견했는데 결국 뿌리가 같은 유전자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예전에 우리 인간, 초파리, 꼬마선충 모두 포함한 그 옛날 조상이 이 팍스6라고 하는
1: 갖고 있었다.
0: 그 조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물려받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초파리의 다리에다가 생쥐의 팍스6 유전자를 넣어줘서 초파리 다리에서 켜준 거예요.
2: 그때
0: 눈이 생겨요. 다리에.
2: 초파리 쪽이랑 인간이랑 약간 상통하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0: 무슨 눈이 달렸을까요?
3: 초파리 눈이 생긴 거예요? 생쥐 눈인데 사람 눈은 아닐 거 아니에요?
2: 혼눈.
0: 혼눈이었을 거예요? 겹눈이었을까요?
2: 혼눈이죠, 혼눈.
0: 근데 초파리 눈이 달려요. 그러니까 팍스6나 아이리스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눈을 만들어라고 하는 어떤 지시자로서의 감독관 같은 역할이고
2: 눈이 만들어졌는데.
0: 거기서 일을 하는 유전자들은 눈을 만드는 유전자들이니까 나머지 그 유전자들은 초파리 유전자를 가지고 만드니까 초파리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초파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2: 신기하다.
1: 신이 났네. 신이 났어.
0: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유전자가 공동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시각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아주 원시적인 시각기관으로부터 우리의 조상 계통은 이런 카메라형의 눈을 진화시켰고 초파리 같은 절지동물들은 겹눈을 발달시킨 거지만 출발점은 같기 때문에 초파리 눈을 연구한다면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1: 그러면은 그 시각에 관한 연구는 초파리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좀 있는지. 예.
4: 미국의 후벨 앤 위즐이라는 두 분 교수님이 팀을 이뤄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고양이 시각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재밌는 연구는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가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눈 구조는
1: 한쪽 가렸는데
4: 네네 눈 구조는 거의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눈에서 들어온 신호가 중간에 시상을 거쳐서 이 뇌로 요 뒤쪽에서 들어가거든요. 이쪽을 보니까 왼쪽 눈을 가려줬더니 가린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른 눈을 튀어줘도 그 눈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찾아서 특정한 시기, 이제 저희 뭐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눈이 발달되고 그 뇌가 발달되는데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는 게 필수적이다.
1: 그래야 발달할 수 있다.
3: 그게 어린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양이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예 눈이 안 보이게 가리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도?
4: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1: 같습니다. 어떤 동물은 다 그렇겠죠?
4: 네네. 네.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수정체가 빛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양이 실험처럼 눈이 신경 회로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쪽 눈으로 잘 못 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시죠.
1: 약시.
4: 예, 예. 그래서 담당하는 시각 신경 회로도 퇴화가 돼서 아예 한쪽 눈으로만 보게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요. 이 정상적인 눈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가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약시를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시가 있는 눈으로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신경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균등하게 보게 되고 약시가
1: 치료법이네.
4: 보완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본다는 게 정말로 참 중요하고 특히나 이 뇌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인간의 눈이 인간을 인간답게 진화하는 데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4: 사람은 어떤 시각세포가 제일 많이 발달돼 있을까요?
3: 색 아닐까요?
1: 사람은 역시나 사람을 보는

0: 그러니까 저도 네. 사회성과 관련된 네. 걸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2: 내 스타일.
1: 네. 그래서 그거를 얼굴 패치라고 아, 얼굴, 하는데.
2: 얼굴 패치요?
1: 예. 예 그,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사람한테는 거의 10개 정도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람한테서 더 특별하게 발달한 그런 시각 구조가 얼굴 패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글을 읽는 거 있잖아요. 문자라는 건 사실은 5천 년 전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화가 따라갈 여지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뇌에 글자를 읽는 영역은 진화적으로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3: 맞네요.
1: 그래서 페이스 패치 중에 한 영역이 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문맹인 사람들은 그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글을 배우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얼굴을 인식하는 세포들이 글자를 읽는 기능으로 뇌 기능을 빌려주게 됩니다.
3: 아~ 야, 뇌도 기능끼리 서로 비슷하다 아니면 필요하다 하면은 서로 이용을 하네요.
0: 아니 문자랑 얼굴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1: 얼굴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사실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 개체수도 아. 다양하고 우리 시각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돼서 다양한 글자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얼굴 세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4: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눈으로 들어와요, 빛이. 네, 뇌로는 못 갑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온 빛이 어떻게 뇌로 가는지.
5: 도파민 수용체는 도파민이 붙으면 자극을 줬고 후각은 또 후각의 그 수용체에 뭐가 붙으면 그걸 인식했고 미각도 그렇고 똑같이 빛이 들어오면 이 광수용체라는 곳에 빛이 닿는 순간 레티날이라고 부르는 꺾여져 있는 구조의 분자가 있는데 얘가 휙 펴져요, 반듯하게. 펴지면서 이제 소모가 되고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던 단백질의 구조가 연쇄적으로 바뀌면 그게 이제 전기 자극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순간에도 진짜 눈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이 물질이 펴졌다가 또 에너지 소모해서 다시 복구됐다가 화학 반응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소한 빛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인식하는 모든 과정이 이거죠.
4: 어쨌든 전기 신호를 받는 거예요, 뇌가?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광수용체 세포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그거를 뇌 안으로 전달을 하면은 네. 저희 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 게 다 전기 신호로 뇌에 들어간다.
1: 네, 맞습니다.
4: 그런 얘기죠. 네. 그럼 눈으로 빛을 봤어요. 그 빛을 이제 전기 신호로 뇌에다 전달을 했어.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럼 그 전기 신호를 우리 뇌가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고 세상을 보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1: 100만 개 정도의 케이블이 네. 이 조그만 점들을 감지를 해서 뇌에다 전달을 하고요. 제일 1단계로 하는 거는 선을 감지하는 겁니다.
3: 선이요? 예.
1: 각각의 화소마다 거기에 어떤 선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그런 세포들이 저희 뇌의 시각 구조에 1단계로 배치되어 있고요. 어떤 특정 모양이 삼각형, 동그라미, 움푹 들어간 것과 뾰족 나온 그런 국면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고요. 그걸 쭉 따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패치 세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움직임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 움직임에 반응할 때.
1: 네. 공이라면 공, 아니면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독특한 움직임 방식에 각각 반응하는 세포들이 다 발견이 되고요. 움직임과 조합돼서 점에 반응하는데 그 정보들이 눈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공이 날아오면은 그 공이 윤곽이 이렇게 빨리 커지는 거를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빠른 행동 반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움직임과 운동세포까지.
3: 우리 보통 운동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구선수들 이게 공 친다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능력들 때문에 훈련하면서 키워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훈련이 필요하고 얼굴을 감지하는 요 뇌 영역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단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영역은 해상도도 낮게 재빠르게 아주 짧은 단계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초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 그렇죠. 네. 움직임이라든가 뭐가 날라오면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더 판단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0: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보면 눈으로는 그냥 빛 광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광자들이 쫙 깔려있는 그 광수용체 타타타닥 터뜨리면서 어떤 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윤곽을 통해서 윤곽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면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마 더 상위 레벨에서 얼굴 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 얼굴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홍재 교수님이 끄덕거리는 걸 본다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시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선 면으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복잡한 패턴을 감지하는 게 저희 스마트폰 사용하면은 얼굴 인식하는 그런
1: 네,
0: 거
1: 페이스.
0: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뇌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 실제 얼굴 인식도 하고 외부 사물을 특히나 영상을 분석할 때는 이 합성곡 식명막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1: 점선면. 근데 이런 거를 참 어떻게 알아내는지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다 초파리 연구로 나온 건가요?
0: 1958년에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눈을 못 보게 해서 실험을 하신
1: 고양이 실험으로.
0: 후벌렌 위젤이 점, 선, 면에 반응하는 그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1: 결국 중요한 건 고양이로 다 알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초파리 연구로는 시각에 대한 어떤 걸 알아냈을까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화가 있어서 아주 좁은 영역을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좁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볼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눈을 움직입니다.
2: 아,
0: 그죠?
2: 스캐닝 하는 거예요, 그럼?
0: 그래서 눈을 계속 스캐닝 하면서 이렇게 작은 조각 사진들을 찍어서 그것을 이어붙이는 형태로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눈이 계속 움직인다고요?
2: 가만히
1: 안 보는 것 같은데?
0: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곳을 바라보면은 고정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1: 하지만
0: 근데 평소에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횟수를 측정해 보면은 1초에 두 번, 세 번꼴로 계속해서
1: 그렇게요?
0: 움직인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울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가까이 놓고요. 충분히 가까이 얼굴이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1: 가까이 놓으면 얼굴이 다안 들어가요.
3: 부담스러운데요.
0: 놓고 고개는 그대로 전방을 응시하시고요. 눈만 움직이면서 더 가까이 봐야 됩니다. 이 거울에 얼굴 전체가 들어오게 하면서 왼쪽 귀랑 오른쪽 귀를 왔다 갔다 하시면 혹시 눈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1: 안 보이는데요?
0: 안 보이죠.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한번 서로 한번 해보세요. 황성님이 하시고
1: 해봐요.
0: 전재 교수님이
1: 해봐요. 움직였어. 오,
4: 많이 움직여.
1: 오,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4: 해봐.
5: 와,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 전 살짝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요.
1: 눈동자가 이만큼씩 움직이네요.
0: 근데 이거를
1: 움직여요.
0: 우리 눈이 움직일 때 우리 눈에 투사되는 배경이 전체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1초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1: 뇌가요? 오.
0: 네,
1: 뇌가 편집을 한다고요?
0: 그래서 지금 한 실험이 우리 눈의 움직임을 볼수 없는 이유가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시선을 옮기는 그 순간이 사실은 삭제가 된 겁니다.
1: 뇌가?
3: 진짜로요?
1: 아,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했어요.
5: 아니, 저도 안 움직였다니까요. 저는 그냥 계속 그대로 했는데, 이거 그럼 너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안심해라고 편집을 한다고요?
0: 눈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밀 수가 있거든요. 요걸 10번만 하시면은 멀미가 날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5: 어지러워? 벌써?
0: 눈알을 살짝 잡고 이렇게 미시면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5: 잠은 빨리 오겠네.
4: 흔들려, 전체.
5: 아, 그래요?
0: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 뇌가 다 삭제를 하는데.
1: 이거 우리 인체가 컴퓨터네 영상 편집같이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뇌가 편집한다.
0: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이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이걸 단소화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20분의 1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각 정보를 차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게 차단을 하고 무시하는 그런 기작이 있고요.
1: 계속 이러고 있는 거를 삭제를 시키고.
0: 네.
1: 본다, 이런 식으로.
0: 네, 정확합니다.
1: 약간 어지럽지 않게.
0: 네네.
1: 그죠?
0: 네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초파리에서 정확히 이제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찾아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녀석들이 나는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을 확 틀거든요.
1: 네.
0: 그때 초파리들도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제가 날아다니는 초파리의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세포를 찍어서 레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초파리가 회전하는 20분의 1초 그 시간 동안 그 뉴로 세포가 억제가 되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1: 이 교수님이 최초로 발견하신 거예요?
0: 그렇죠. 예.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약간 손떨림 보정 기능 같은 느낌인데요?
1: 네, 손떨림 보정이죠. 진짜네. 눈떨방.
2: 눈떨방.
1: 그러니까 눈떨방이죠.
2: 눈떨방이래.
4: 신기하네.
1: 야, 이게 뇌가 매 순간 편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0: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맹점 실험인데요.
1: 맹점.
0: 예. 여기 왼쪽에 조그만 플러스 모양이 있고요. 오른쪽에 점이 있는데.

0: 앞에 나타나? 사라졌다.
1: 그래요, 예. 네.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2: 교수님,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없어져요.
3: 맹점이 없는 거 아니야?
1: 지구인 맞아요? 다른 우주에서 왔죠.
2: 깐따삐아라고.
3: 깐따삐아.
4: 재밌는 거는, 네. 만약에 지금 이 화면에서는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네. 배경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사라지고 그게 빨간색으로 채워집니다.
1: 오? 네. 아, 진짜요?
4: 그래서 포토샵을 아주 현란하게 잘 하고 있는 게 우리 뇌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맹점이 있잖아요.
1: 맹점.
4: 망막에 간상세포, 온추세포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녀석들이 케이블을 밖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케이블이 밖으로 나가려면은 거기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구멍. 거기에는 온추세포나 간상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2: 인간이랑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그 맹점이.
4: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2: 교수님, 지금 다발이 뚫려 있나 봐요.
1: 문어예요. 문어예요.
0: 난 지금 지금
1: 문어예요?
0: 두 종류.
5: 문어는 뒤집혀 있어서 없어요.
0: 잠깐만,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2: 문어.
1: 지구인 아닌 것 같아요.
5: 오징어나 꼴뚜기나.
1: 아니, 왜 교수님이 초파리로 시각을 연구하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초파리 뇌를 지금 연구하시잖아요. 그럼 새롭게 알게 된 뭔가도 있습니까?
4: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사물을 볼 때 내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내가 달리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면은 아무래도 음식 사진이 더 맞아, 눈에 띌 거 아니에요?
5: 계속 눈에서는 사진을 계속 끊임없이 찍어서 뇌한테 공급해주면 뇌는 계속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뇌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식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4: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뇌나 아니면은 영장류 원숭이의 뇌에서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1: 그렇죠.
4: 근데 초파리 같은 그런 작은 모델 동물들은 그걸 훨씬 더 심도 깊게 세포 한땀 한땀 거쳐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깊이 있는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게 초파리 같은 모델 동물의 장점이죠.
1: 같은 사진이나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르게 다 판단하는 우리 인간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도 각자의 뇌의 어떤 개성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해석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4: 네.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
1: 학습의 결과. 예,
4: 관심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심화에 어떤 영상을 찍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영역은 본능을 담당하는 이런 뇌구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 막 명동 같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너만 보였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1: 아니, 뇌가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러면 이제 다 밝혀진 겁니까? 아직도 뭔가 남아있을까요?
4: 초파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1: 초파리에 밝혀졌는데.
4: 실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제 가장 비슷한 동물이 원숭이 아니면은 조금 더 쳐주면은 이제 생쥐까지 비슷하다고 예. 할 수 있는데 예. 그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성까지는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면은 어떻게 그 독특한 공면이나 공률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생기는지
1: 아직은 그러니까, 좀 연구를 둬야 되는군요.
4: 네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1: 이제는 좀 밝혀지진 네. 않았다. 아까 20년간 초파리 뇌를 보면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수님 연구의 목표, 궁극적인 질문은 뭡니까?
4: 저는 이제 관점이 어떻게 하면은 뇌를 기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면은 그러면 초파리처럼 보고 걷고 냄새 맡고 먹이 찾고 날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요?
5: 똑똑한 기계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만드시고 싶으신
4: 네,
5: 거죠?
4: 네네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를 만드는
1: 피지컬 인공지능이요.
4: 네네. 네. 피지컬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초파리의 뇌 지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뇌 지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녀석한테 몸을 주고 그 녀석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초파리처럼 보고 듣고 감지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저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1: 인공지능 초파리 이렇게 약간 그럼 드론인데 초파리 네, 네. 뇌를 담은 드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4: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을 구현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파리는 14만 개

0: 노드로 해내니까 사실은
1: 효율적이고.
0: 에너지 효율적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런 면에서 초파리 뇌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초파리가 진짜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은 다 프로펠러, 로터를 사용해서 하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 곤충들은 이 플랩핑 윙이잖아요. 그래서 생물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초파리가 나는 거 보면은 드론에 비해서 훨씬 이 회전각도가 짧거든요. 날개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더 아크로배틱한 그런 비행을 할수 있는데, 지금의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행 수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초파리가 어떻게 날개 움직임까지 만들어내는지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군사 업체에서 굉장히 쫄깃할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2: 저는 애초에 그냥 아예 초파리에다가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그냥 그 초파리를 조종을 하면서, 그걸 정보를 다 이렇게 무선으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면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3: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아, 벌써요? 네. 역시. 역시 나랑 통하네. 초파리는 진짜 연구 분야에서 노다지네요.
1: 기가 막히네요.
2: 계속, 마르지 않는 선물 같아요. 계속 뭐가 나오겠네, 진짜.
3: 따로 한번 해야 됩니다, 초파리는. 네.
2: 어쨌건 초파리들도 성공하시는 거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동안 뇌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가지고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1: 진짜로.
2: 우리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많은 연구 부탁드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와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4: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5: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2: 아, 아시겠죠?
6: 아, 맞아, 맞아요. 네.
2: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1: 진짜요?
2: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5: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7: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2: 씩 하는 그 황산검 이런 거.
7: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럴까요? 가지고 없었어요?
5: 깜짝이야.
2: 이게 레이저구나.
7: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1: 국내 최초고
7: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2: 탑3.
7: 우리께 훨씬 좋아요. 네,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2: 이야, 너무 싼데요, 가성비가?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8: 오,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유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와 진행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화상 수업 관련된 이런 모듈의 수업 방식들이 아예 사라질 것 같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활용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더 극복하고 잘 정착시켜서 교육계에서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또 있을지. 자, 그런 말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장단점이라는 얘기를 뭐할수 있는 단어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격차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디지털 격차. 그렇죠? 이 격차가 좀 커요. 뭐 기술 접근이 좀잘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이 용이하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우리의 과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단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Pros and cons. 요게 장점이고 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묶었으면 일장일단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10분 영어에서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표현이죠. Pros and cons. Pros and cons. There are some pros and cons. 그러면 일장일단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 들어보세요.
1: Pros and cons. Pros and cons.
0: 자, 이 격차란 단어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 divide라는

0: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저 동사 아닌가요? 맞아요. 동사이기도 합니다. divide 하면 나누다라는 동사도 되는데, 이게 명사로 격차란 뜻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다가 digital 붙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격차. 즉,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기기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격차를 digital divide라고 하죠. 이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말. 들어보세요.
1: Digital divide. Digital divide.
0: 자, 거기서야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이 격차를 부르는 말이 꼭 divide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좀 gap이란 단어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gap. 이게 틈을 말하는 단어인데 significant gap 이렇게 얘기하면 갭이 좀 크다. 즉, 말 그대로 격차가 좀 크게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격차가 일부 지역이나 일부 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significant gap. significant. 요 형용사가 gap과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큰 격차가 날 수도 있다. 이럴 때 앞에 강조하는 형용사로 많이 나와요. significant. significant gap. 들어볼게요.
1: A significant gap. A significant gap.
0: 오케이.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같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어떤 진행하는 어떤 환경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이 디지털 격차라든가 이런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고 관련 기기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걸좀 지원하면서 같이 해야 많은 학생들이 같이 또 수업을 받을 수 있겠죠. 자, 큰 격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significant gap 이런 걸좀 활용을 해볼까요?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Among students, 이건 여러 사람 사이에 얘기할 때 among이라고 많이 하죠. 자,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써볼 수 있겠네요. 자, 들어볼게요.
1: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0: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구를 만들다면. 도움, help란 단어 써도 되고요. 자, Students in need. 자, 요게 이제 help란 단어는 없지만 students in need. 요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학생들. Students in need. 들어볼게요.
1: Students in need. Students in need.
0: 자, 그 다음에 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면 기술 사용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는 그런 학생분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요 기술 사용이란 말을 접근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access란 단어를 쓰면 좋습니다. access. have access 하면 접근성이 있는 거고, 없으면 do not have access라고 하거든요. do not have access. 이거 읽어볼게요.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하면 필요한 기술. right은 뭐 올바른의 의미도 있는데, 필요한 기술, right technology죠. 내가 원격 화상 수업을 혹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나 플랫폼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접근 권한이 혹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분들을 말할 수 있겠죠.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강세히 외워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0: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이제 잘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과제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과제. Homework, assignment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꼭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어떤 도전 과제 같은 걸 challenge라고 하죠. 그래서 challenges to overcome. challenges to overcome.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거에 맞게 또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도 많다. challenges to overcome. 뒤에 강세. challenges to overcome. 들어볼게요.
1: challenges to overcome. challenges to overcome.
0: 문장을 만들어 보죠. 어떤 학생들은 필요한 기술 사용 접근이 어렵다. 아까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그 부분을 그대로 문장을 주어만 넣어서 바꾸면 될것 같은데요. Some students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Some students do not. 자, 부정원에 강세를 주세요.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자, 필요한 혹은 꼭 맞는 기술에 접근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자, 들어보세요.
1: Some students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Some students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0: 자, 효과를 극대화하다. 극대화에 해당하는 단어는 maximize. 읽어보세요. maximize. 뭐를? benefits. 에서 붙여서 혜택을 극대화하다. maximize the benefits. maximize the benefits. 좋은 표현이죠? 이런 데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표현 들어볼게요.
1: Maximize the benefits. Maximize the benefits.
0: 자, 그다음 다 같이 손잡고 노력하다, 합심해서 노력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Concerted efforts. Concerted 이건 정말 포멀한 세팅에 많이 쓰는 말인데 다 같이 합심해 노력하다. 우리도 이런 말 굉장히 공식 석상에 쓰는 말이잖아요. Concerted efforts. Concerted efforts. 이건 표현으로 좀 외워볼게요. 들어보세요.
1: Concerted efforts. Concerted efforts.
0: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함께 가다를 손을 잡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Go hand in hand. Hand in hand. 손잡은 거죠. Go hand in hand 하면 병행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손잡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걸 go hand in hand. Go hand in hand.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표현이죠? 들어보세요.
1: Go hand in hand. Go hand in hand.
0: 문장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합심해 노력해야 된다.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요. 그러면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감입니다. 두 가지 다 쓰면 되겠죠? 아까 maximize the benefits, concerted efforts. 그 앞에 make 동사가 필요해요. 노력을 하다 할 때 make efforts. 한번 해보세요. Make efforts. We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합심해 노력해야 된다. 투부정사.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nline learning. To maximize the benefits. 효과를 극대화하다. Online learning.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조금 문장 길지만 이렇게 뜯어보면 방금 전에 배웠던 표현들을 붙인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nline learning. We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nline learning.
0: 네, 매우 좋은 문장으로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뭔가 디지털 격차 같은 게 좀 상당히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significant gap. 붙여서 a significant gap 들어볼게요.
1: A significant gap. A significant gap.
0: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 사용 접근이 어렵다.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자,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0: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다. 너무 좋은 표현이었죠? Maximize the benefits. 들어볼게요.
1: Maximize the benefits. Maximize the benefits.
0: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나마 여러분 소주제로 나눠가지고 영어 표현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주제에 관련해서 영어로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정면 돌파해서 하실 수 있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 잘 정리하시고 방송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셔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저랑 대화하고 그러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Because of, due to, because of, due to. 네, 오늘 비교할 표현들은 because of 그리고 due to입니다. 네, 아마 writing에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고요. speaking에도 사실 둘 다 많이 사용합니다.

네, 차이점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because of부터 시작할게요.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발음 연습해 볼게요. because of. 네, 여기에서 be로 시작하니까 because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정확한 발음이지만, 원어민들은 그렇게 발음하기 조금 힘드니까, 오히려 be보다는 be, because of. because of. 네,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오케이, 뉘앙스 차이를 볼게요. because of 같은 경우는 일상 회화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due로 보다는. 그리고 원인과 이유에 중점을 두어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오케이? So because of stresses the reason of why something happen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examples. We're here because of you. We canceled it because of the rain.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Because of. 뭐뭐 때문에. Okay,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Okay? 우리는 여기 와 있어. We're here. 왜냐면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 혹은 이유를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 canceled it. 우리는 취소했어. 왜요? Because of the rain. 그래서 비 때문에 취소했어. We canceled it because of the rain. We canceled it because of the rain. 네, 원인, 이유를 강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무슨 말일까요? 나는 잘 수가 없어. I can't sleep. Why? 왜요? 왜냐면 소음 때문에, 소리 때문에. Because of the noise.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Because of,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due로 넘어갈게요. 네, due to는 뭐뭐로 인해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due, 그 다음에 to이지만, 원어민들은 이 to 단어는 조금 이렇게 약화시켜가지고 너무 to, 센 t 발음보다는 약화시켜서 루. due로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결하기도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due to보다는 due로 해볼게요. due로. Very good. Okay. due로. Okay. because of보다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due로보다는 회화에서는 because of를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네, 원인과 이유보다는 이에 따른 결과에 더 중점을 두어 강조를 합니다. due로 문장들 좀 볼게요.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The fligh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Due to 뭐뭐로 인해. Due to.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네, 이거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할 때는 be struggling.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Okay? 여기서는 because of 대신 due를 쓰자마자 뭔가 더 포멀한 느낌이 납니다.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The fligh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들이 취소되었어. The fligh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due to technical issues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We're temporarily closed.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더 포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due to라고 표현합니다.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because of 이거는 뭐뭐 때문에 더 캐주얼한 맥락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포멀한 상황에서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ue to 같은 경우는 좀 더 포멀한 느낌이 나죠? 한국어로도 뭐뭐로 인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발음은 두 가지. 조금 또박또박하게 하고 싶으면 due to. 근데 연결해서 좀 부드럽게 원어민스럽게 하시고 싶으면 due to, due to. 네, 많이 연습하세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previous episodes of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You can find them all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planning,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네. And today we've also prepared another video clip that we have from Kayla, right?
0: Yeah, on the topic of planning.
1: That's right.
0: Planning에 대한 주제로, planning을 주제로 삼아서 이제 mm-hmm. 비디오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Mm-hmm. 그걸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고 또 재미있는 영어 표현도 배워보겠습니다.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1: That's right. So for today specificall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Planning makes me feel good.
0: 네, 계획을 세우면 기분이 좋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라는 거는
1: okay.
0: 계획 세우면 기분이 좋대요. Yeah, okay. I think it feels good to have a plan.
1: That's true.
0: Regardless of whether you will follow up with the plan or not.
1: Okay, I can see that. I'll try yeah. that one day. And so for today, we actually have a clip sent to us by Kayla, right?
0: Mm-hmm.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 mm-hmm. 오늘 전

0: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1: Okay,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0: 네, 케일라 씨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 So, Kayla said,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0: 재미있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I like being a planner.
1: Mm-hmm.
0: 영어에서는 이렇게 명사화한 동사, 그러니까 동사 뒤에 이제 er 같은 걸 붙여가지고 I'm a singer 하면 이게 노래를 잘해서 가수인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1: Of course.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being a planner, 어떻게 사람이 플래너냐, 그게 아니고
1: 어떤 she plans a
0: 계획을
1: lot.
0: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1: Yeah, she plans a lot.
0: 네, 물론 직업으로서의 이제 wedding planner라든지 이런
1: oh, yeah.
0: 직업들도 있지만
1: event planner, right?
0: 여기서는 그런 직업이나 mm-hmm. 어떤 의미, 어떤 물건의 의미가 아니고 I like being a planner. 저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1: yes.
0: 그 이유는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Mm-hmm. 제 인생, 제 여기서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생활이죠. 생활을
1: yes.
0: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mm-hmm.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Mm-hmm. 그날 뭔가를 이룬 것 같은, 성취한 것 같은 기분을 mm-hmm.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사람인 게 마음에 든대요.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1: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look at Kayla's full clip where she talks to us about how she loves to plan. She even says that she finds it quite relaxing to plan things out. Let's hear what she has to say.
1: Just wanna ignite ya!
2: Are you ready? Go!
3: So I absolutely love planning. I know it sounds crazy and some people get really stressed from having to plan things, but I actually find it really relaxing,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or just a general to-do list for the day. I just like having a list where I can visually see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 ha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But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4: 오늘의 핵심 어휘를 보고 공부 이어가 볼까요? 먼저 측면이나 양상을 가리키는 aspect 쓰였고요. 그 다음으로 accomplish 하면 성취하다, 완수하다. 그 다음 유연하게 대처하다라는 뜻으로 roll with, 어떤 것과 함께 굴러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음 연습을 좀 해보고 가죠.
0: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aspect, aspect, aspect. Next, we have accomplish, accomplish, accomplish. And lastly, we have roll with, roll with, roll with. Perfect. Let's take a look at Kayla'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So I absolutely love planning. I know it sounds crazy, and some people get really stressed from having to plan things, but I actually find it really relaxing,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or just a general to-do list for the day. I just like having a list where I can visually see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 ha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But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0: Okay, well, wow, from that clip, I really get the sense that you are very organized and you like to plan out everything.
4: Mm-hmm.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됐을 때에도 mm-hmm. 너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0: Yeah, for sure.
4: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까요?
0: Sounds great.
3: So I absolutely love planning. I know it sounds crazy and some people get really stressed from having to plan things, but I actually find it really relaxing.
0: So, I absolutely love planning.
4: 네, 앞에 나오는 so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신호처럼 많이 쓰는 mm-hmm. so죠. 그래서 so,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mm-hmm. I absolutely love planning. Mm-hmm. 저는 계획 세우는 거를 absolutely, 물론 뭐 절대적으로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mm-hmm. 그럴 필요는 없고 정말 yep. 좋아해요.
0: She really likes planning. Mm-hmm. Next, she says, I know it sounds crazy and some people get really stressed from having to plan things.
4: I know it sounds crazy. Mm-hmm. 여기서 말하는 sounds crazy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mm-hmm. 이런 건데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그렇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0: Yes.
4: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아는 것은 some people get really stressed. 어떤 사람들은 mm-hmm.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 압니다. Mm-hmm. 무엇으로부터? From having to plan things.
0: Right.
4: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mm-hmm. 또는 그런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다는 거 알지만 그런데
0: She says, but I actually find it really relaxing.
4: 그런데 I find it really relaxing 하면서 I actually, 저는 사실은 저는 relaxing 하더라고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it라는 거는 계획 세우는 걸 말하고
0: Making plans.
4: 만약에 그 it라는 거를 계획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뒤에 다른 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I actually find it relaxing to make plans. 그래서 계획 세우면 사실 저는 긴장이 풀리고 좋더라고요 라는 의미죠.
0: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3: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or just the general to-do list for the day. I just like having a list where I can visually see.
0: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4: 네, 여기 먼저 단어, 측면이나 양상.
0: Aspect.
4: 네.
0: Aspect.
4: 이 단어가 여기서 쓰였고 그 whether 그 다음에 it 다음에 나오는 be가 오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타가 아닙니다. 물론 whether it is라고 해도 의미가 안 되는 건 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Whether it is this or that.
0: True.
4: 근데 be가 되면은 가정하는 상황으로 더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것이 될 수도 있고 whether it may be
0: yeah.
4: 여기서 may가 빠진 거 이렇게 딱 it나 어떤 다른 주어가 있고 그냥 be가 갑자기 딱 나왔다. 활용 안 된 그러니까 are나 am이나 is로 활용되지 않은 be가 딱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may라든지 should라든지 그런 조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0: Yes.
4: 그래서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그래서 휴가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 일 수도 있고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Work week라는 거는 일을 하는 업무 주간이죠.
0: Yes.
4: 네. Weekend 빼고.
0: Yeah. Minus the weekend, you know, the weekdays where she works.
4: 네. 업무 주간에 그런 업무 일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또는
0: Yeah. Or another thing, she says, or just a general to-do list for the day.
4: 그러니까 휴가 계획이든 업무 계획이든 아니면 그냥 그날 해야 될 일들 목록 있잖아요. A general to-do list. 이걸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해야 할 일 목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엇에 관해서든 간에
0: She says, I just like having a list where I can visually see
4: 네,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휴가든 업무든 아니면 그날 일정이든 간에 저는 I just like having a list. 저는 그냥 목록이 있는 걸 목록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목록에서 뭘 할 수 있냐면 where I can visually see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목록이 있는 게 좋아요.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다음에 나오죠?
0: Yeah, visually see what?
3: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 ha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0: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4: 네, 여기에서 what it is 뒤에는 that이 생략이 되어서
0: yes.
4: what it is that.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무엇, 어떤 그것? I need to get done.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짝 바꾸면 What I need to get done.
0: Yeah.
4: It is를 빼도 의미는 통해요.
0: For sure.
4: Yeah. What it is that I need to get done. 아니면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그냥 말하는 스타일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What I have gotten done. 그러니까 이미 뭘 했는지, 뭘 해야 되고 뭘 했는지 Or can check off. Check off는 이제 체크를 해서 다 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0: You finished it, right?
4: Yes.
0: Okay. Number one, finished. I'll check it off.
4: 네.
0: I'll check off number two.
4: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You check something off the list.
0: Oh yeah.
4: 네.
0: You check it off the list. It's
4: check it
0: finished.
4: Off the list. Yeah. So, for example, you've been dreaming of going to a certain city.
0: Oh yeah.
4: You've been dreaming of traveling with your family to that city, and you've done it, and you can check it. Off the list.
0: You can check it off the list.
4: 했으니까요. 네.
0: Yeah, or sometimes we say cross it off the list too.
4: 이렇게
0: we draw a line.
4: 그렇죠. 앞에 그 네모칸을 체크하는 해서 다 했음 표시한다면 check it off. 그냥 네모칸 같은 게 없고 점 찍어서 그걸 지우는 거라면 cross it off.
0: Cross it off.
4: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0: Mm-hmm.
4: All right.
0: Great. And she says,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4: 중간에 one이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 문장에 two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makes me feel 뭘 하게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들어 주냐면 one 첫 번째로 like I've
0: accomplished something
4: 네.
0: to accomplish
4: accomplish 하면은 성취하다 완수하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mission accomplished 임무 완수 이렇게 할 때 accomplished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또는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봤거나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아직 어린데 많은 걸 이뤘네 라고 할 때 You have accomplished so much 이렇게 칭찬으로 많이 해요
0: Or you have a lot of accomplishments
4: 네, 성취들을 가지고 있다
0: yeah.
4: accomplishment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뤘다는 기분이 들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0: Yes, so for two, she says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4: 둘째, 어떤 거를 도와주냐면 keep track of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사실 time과 schedule은 비슷한 거라고 보면 시간과 일정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keep track of는 쭉 따라가는 거니까 놓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0: Right. Great.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3: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0: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4: 네, 그래서 사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0: Yes.
4: 그래서 저는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사실 계획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0: Right? And she says,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0: Expected happens.
1: 네, 여기서 관용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어떤
0: Yeah.
1: 사람의 계획을 망쳐놓는 걸 어떻게 말하죠?
0: Throw a wrench into something.
1: 네, 어떤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렌치가 이제 그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0: Yeah.
1: 공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조일 때,
0: Yeah, when
1: 네,
0: you tighten
1: 쓸수 있는 거.
0: screws.
1: 네, 근데 렌치가 무겁기 때문에
0: Yeah.
1: 던지면 뭔가 뭘 조립하고 있었던 간에 망가질 거 아니에요.
0: Yeah, it could
1: 무너질 거고.
0: break,
1: 네,
0: right,
1: 그래서
0: or fall over, or whatever.
1: 그래서 throw a wrench into something 아니면 막 정비하고 있다가 나안해 하고 던지고 나가는 것도
0: Yeah,
1: 상상해 볼수
0: you're
1: 있는데,
0: working on it and you're like, forget it.
1: 그래서 계획을 망쳐놓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하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계획이 망쳐졌거나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예상 못했던 일이 생기면.
0: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1: 약간은 tense and anxious.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감정인데요.
0: They're similar.
1: 긴장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 아니고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계획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0: Yeah, for sure.
1: 네. 마지막 부분 볼까요?
0: Yeah.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But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1: But that's how life is. 원래 인생이 그런 거죠. 라고
0: Yeah.
1: 하면서 you just have to
0: Roll with it. To roll with.
1: roll with it.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말해요. 뭔가 큰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딪히면은 안 되겠죠. 앞으로 피하거나 뭐 이렇게 흐름을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인생 원래 그런 거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0: And lastly, she says,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1: For the most part, 대체로 봤을 때, I think being a planner,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 것 또는 계획성이 좋은 사람인 것은 it's a pretty good thing, 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0: For sure.
1: Yeah,
0: All
1: I
0: right.
1: agree.
0: Perfect. Such a great clip. Let's review it once again.
2: So, I absolutely love planning. I know it sounds crazy, and some people get really stressed from having to plan things, but I actually find it really relaxing,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or just a general to-do list for the day. I just like having a list where I can visually see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 ha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But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something to do with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뭐와 관련된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for the most part I 하면은 대체로 저는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문장 네 개를 영어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계획을 짜면 기분이 좋다라는 내용을 아까 이야기 속에서 만났는데요. 그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도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Planning makes me feel good. Plus, I love the feel of pen and paper when working on my first draft. Even though I don't take half the trips I think about, speculative trip planning makes me feel good.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All right, Ike says,
0: Planning makes me feel good. 계획을 짜면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플러스 게다가 어떤 것도 마음에 드냐면 I love the feel of 하면은 feeling하고 feel은 달라요.
1: It's
0: feeling은
1: different.
0: 감정 쪽의 느낌이고요.
1: Right.
0: feel은 촉감 쪽의 느낌입니다.
1: Yeah. Actually something you feel. Like I love the feel of this shirt.
0: 네.
1: It's so smooth.
0: 네. 우리말로는 둘 다 느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서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 feeling은 감정 쪽, feel은 촉감이나 네, 그런 쪽으로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I love the feel of pen and paper when working on my first draft. First draft.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7: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네, 우리 아이스크림 대해서 계속 읽어볼 거예요. 자, 아이스크림 다들 좋아하시죠? 오케이. Okay. 이 역사, 아이스크림의 역사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계속 이제 더 알아봐요. Alright, let's continue to learn the history about ice cream. But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자, 아이스크림은 좀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it melts. 자, our first word is to melt. To melt, 녹다. 뭐 그러면 뚝뚝 흘리잖아요. 안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All right. The second word is freezer. Freezer.

네. 이제 아이스크림이 보통 freezer, 냉동고에 있죠. 안 그러면 다 녹으니까. Okay. And the last word, the third word is to import. To import. 수입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ook at carefully. Let's begin reading. Okay, so ice cream. Ice cream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저번에 중국에서 네, 3000년 전에 이게 아이스크림이 발명이 됐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배울,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볼까요? All right, let's take a look. Akbar's ice. Akbar the Great was a Mughal emperor of India in the 1500s. A traveler gave him some ice with fruit juices sprinkled on it. Stories say that Akbar loved this so much, he asked for it every morning. Big blocks of ice were carted across the land from Kashmir to Delhi. It was a long way, and by the time the ice reached Delhi, it had melted to a little cupful. 얼마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은 매일 드시겠어요. 자, 우리 Emperor Akbar이 네, 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big blocks of ice were carted across the land. 그러니까 큰 얼음 덩어리를 이제 갖고 오는데 너무 머니까 이제 이 도시까지 도착한 시간에 되면은 얼만큼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한 커프. 네, it had melted to a little cupful. 자, to melt는 녹다죠. 네, 저기 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얼음이 다 녹고 얼마나 남았냐면은 딱 한 컵. 네, 상상해 보세요. 정말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셨나 봐요. Alright, let's continue. A royal treat. From Italy, the secret of ice cream spread to France and then to England. Not everyone could enjoy ice cream. Ice cream was a luxury for rich people only. Ice cream was first served in England at a banquet held by King Charles II in 1672. He didn't want to share ice cream with many people, so only those sitting at his table could enjoy it. No dessert for you! Okay, 자, a royal treat. 네, 친구들, treat라는 거는 뭔가 특별한 것, 뭐 특별한 간식, 뭐 특별한 뭐 요리, 뭐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royal는 왕족의, 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은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It was 정말 부자들 아니면은 왕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옛날에는 아무나 못 먹었다. 네, 신기하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Ice. Until freezers were invented, ice was needed to make ice cream. In winter, ice was cut from ponds, rivers, canals, and lakes. It was then kept in underground ice stores. As ice cream became more popular, more ice was needed. Soon there wasn't enough ice left for this in England. So in the 1820s, it was imported from Norway. The ice was brought to Britain in big ships and stored in specially built ice wells. Some large country houses had ice houses in their gardens to store the ice. 네,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자, until freezers were invented. Okay, this is our second word. 자, freezer는 냉동고, refrigerator 냉장고. 네, 아시죠, 친구들? 이제 그 당시에는 freezer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관하는 것도 좀 이렇게 쉽지 않고. 네, 요 그림 보면은 이게 아이스하우스라고 여기에서 이제 차갑게 보관을 하는 건데, 이제 얼음을 여기저기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을 좋아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in the 1820s it was imported from Norway. 얼음을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했어요. All right, let's see. Can we make a freezer? Let's continue to read.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화이팅 해주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여행 영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0: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목이 잘못된 스테이크 덕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스테이크 하면 미국이요. 스테이크가 네. 진짜 큽니다.
1: 저도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0: 네.
1: 와 진짜 다 못 먹었어요.
0: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1: 네.
0: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 음식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테이크가 제가 먹던 거랑은 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1: 맞죠.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많이 먹는다 쳐도
1: 네.
0: 이게 원하는 이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세요, 보통?
1: 저는 바싹 익혀 먹어요.
0: 맙소사, 네. 맙소사.
1: 왜냐하면 바싹 익혀야지 그 핏기가 보이는 게
0: 아하.
1: 제가 조금 뭔가 이게 속이 조금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이게 안

0: 맞는 거군요. 네, 저
1: 네.
0: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먹는 스타일이긴
1: 아,
0: 해서
1: 그래요?
0: 또 그거에 나름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가 잘못 나온 시츄에이션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웰던을 완전히 구워져 있는 거
1: 그쵸.
0: 드시니까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될수 있죠, 그렇죠?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입맛에도 맞지 않는 거, 돈까지 냈는데 그냥
1: 그죠.
0: 넘어가면 억울하잖아요.
1: 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잘못 나온 스테이크를 좀더 구워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2: I'm sorry, ma'am. Is there a problem?
1: Big problem.
2: Big, oh dear.
1: I ordered well done,
2: Well
1: but
2: done.
1: this is so rare. Yeah, blood.
2: Ah, rare.
1: Blood.
2: Oh.
1: 이거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2: Sorry?
1: 좀그 you 그 give it away. You,
2: Oh,
1: you.
2: give it away?
1: No, 아니 give it this, give it and more.
2: Oh, you want to cook it some more?
1: Yeah.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어?
2: I'm terribly sorry.
1: 응.
2: I'll tell the chef
1: 네.
2: right away.
1: 아, 오케이, 오케이.
2: Immediately.
1: Thank you.
2: Okay? And don't worry
1: 응?
2: about the bill. Okay?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Really?
2: It's on us.
1: 돈안 받는다는 거죠?
2: It's on us.
1: Only, this is for free?
2: Yes, for free, on
1: 와,
2: us. Yeah. Okay. I'm
1: 오케이.
2: so sorry, so sorry.
1: It's okay.
2: Okay.
1: It's
2: Let me just
1: okay.
2: take.
1: 오케이. 아,
0: 아우,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과자 수준으로 바싹
1: 아우, 깜짝
0: 익혔다
1: 놀랐어요. 차라리
0: 들었어.
1: 육포를 먹을 걸.
0: 그러자.
1: 네.
0: 오케이. 아유,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이 익힘 정도를
1: 그쵸.
0: 표현하는 그런 순서 한번 해보도록
1: 아, 오늘 열심히
0: 하겠습니다. 아,
1: 배워봐야겠어요.
0: 그럼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이미 고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1: 그쵸?
0: 근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어허.
0: 네.
1: 그쵸. 이게 제 상황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0: 네.
1: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꽤
0: 그럴 때 있어요.
1: 있었어요.
0: 그리고 또 이게
1: 네.
0: 기준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미국
1: 맞아요.
0: 같은 경우에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1: 네.
0: 뭐이 정도면 많이 익었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I ordered mine, but this is too rare.
0: 앞에서부터 한번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나는 주문했어요. 내 거는 웰던으로요.
0: 오케이.
1: 그 여기 웰던 들어가면 되나요?
0: 오케이.
1: 네, 꽤
0: 어허.
1: 이거예요. 네, 제가 알죠.
0: 오케이.
1: 네, 꽤 오래
0: 지금 벌써
1: 구워달라고.
0: 목소리가 지금
1: 네,
0: 좀 알고 있어요.
1: 자신이 많이
0: 네.
1: 있죠.
0: 어디서
1: 네,
0: 끊어요?
1: 벗에서. 하지만 이거는 너무 레어인데요.
0: 오케이.
1: 네.
0: 문장 구조 자체는요. 막 뭔가 엄청 꼬여 있거나 엄청 심각한 무슨 뭐 패턴이 숨어 있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그리고
0: 오케이?
1: 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0: Alright.
1: 네.
0: So, 나는 주문했다. 내거 well done. Right? 이거는 외래어로도 워낙 쓰니까
1: 네.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1: 오.
0: go. Well done. 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well done으로 요리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익혀진을 얘기를 하죠. 아예 핏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 그렇죠?
1: 그쵸.
0: 완전히 바삭 정도는 아니겠지만.
1: 구워줘야 돼요.
0: 에이,
1: 잘.
0: yes.
1: 네.
0: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1: 아,
0: 생각만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1: 그래요?
0: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형용사.

0: 것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면 나는 내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mine이라고 하는 거는 my steak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네.
0: 내 거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힘 정도를 그냥 형용사로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So I ordered mine.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는 레어로 했는데요. 전 미디엄으로 했는데요. 뭐 미디엄 레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막 넣어주시면 되는
1: 아, 이게 항상 한국말에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웰던으로 주문했으니까 뭐 뭐뭐로를 또 넣어야 되니까 막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0: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예.
0: 물론 그런 전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거가
1: 네.
0: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1: 네.
0: 그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1: 네.
0: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거를 뺀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너무 당황을 해버려요. 근데
1: 맞아요.
0: 이거는 그대로 맡겨줘야 돼요. 오케이.
1: 그러네요.
0: So I order mine. 어쩌구.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거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rare.
0: 그죠? I ordered mine rare.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웰던이냐? 그죠? 자,
1: 네.
0: 이번에는요. 저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그쵸?
1: 너무 좋아요.
0: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케이, I로 했지만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1: 네.
0: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1: I ordered mine rare.
0: I ordered mine medium.
1: I ordered mine medium.
0: 네, 주어 바꿔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주문했는데, well done으로 주문했대요. 그녀예요.
1: She ordered hers medium. 뭐야?
0: Well done.
1: Well
0: Well
1: done.
0: done.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1: 네.
0: 아주 잘해준 것은 나의 것 대신에 그녀의 것이라는
1: Yes.
0: 명사로 썼다는 거. So, she ordered mine 이래버리면 그녀가 제 거를 대신 주문한 거니까
1: 네.
0: 의미가 달라지죠. So, she ordered hers well done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세분화돼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medium도 medium rare가 있고, right? 뭐, medium well done이 있고, 뭐, 다양하고요. 심지어, rare보다 더 rare한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0: bloody라고 얘기를 해요. bloody 하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0: 네,
1: rare.
0: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부정적 느낌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하면,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1: 예.
0: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1: 네.
0: 이왕이면 굳이 뭐, 분위기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쵸?
1: 아하,
0: Right.
1: 그쵸. Could you로 돼가지고 조금 더 뭔가 예의 있는 느낌.
0: Alright.
1: Could you cook it longer? 이게 오래라는 말이잖아요.
0: 더
1: 더
0: 오래.
1: 오래.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래니까
0: 아하.
1: cook it a little longer.
0: 아하.
1: 에, 이렇게 할까요?
0: 오케이.
1: 조금 오래.
0: 오케이. I like that.
1: 응?
0: Very close.
1: 오.
0: 오케이. 자, 그런데 그렇게 쓰려면 a little 이렇게
1: 아,
0: 쓸 겁니다. 그래서
1: 왜요?
0: 그것과 a little가 굉장히 비슷한 거, 오늘 또 다른 거.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1: 오.
0: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could you cook it a
1: A
0: bit
1: bit.
0: longer? 그게, 원래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면, a bit 사이에 뭐 있지 않았어요? 방금?
1: Be a
0: a
1: little
0: little bit.
1: bit.
0: 아마 많은 분들이, a little bit은 매번 듣던 건데, 왜 a little 빠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1: 에.
0: 근데, 원어민들은 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 bit 많이
1: A
0: 쓰고요.
1: bit.
0: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little 빠지니까 오히려 잘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연습하셔야 돼요. So, a bit longer, a little longer. 둘다 괜찮고요. 이 부분, 지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의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1: 네.
0: 알수 있어요?
1: Could
0: That's
1: you?
0: right. 이게 뭐보다 조금 더 예의 있죠?
1: Can you?
0: That's right. 조동사는 과거형의 모양으로, 이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쓰면 쓸수록 더 예의가 있다, 조심스럽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So, could you? 이 하나만 바꿔줘도 엄청 차이 나요.
1: 네.
0: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뒤에 넣어주면 그 행동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탁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스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자, 이걸 할 건데요. 가지고 오다가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ring.
0: Bring.

0: So, 저에게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스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Could you bring me a
0: Oh,
1: spoon?
0: yes.
1: Wow.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어딘가에 왔으면 음식 나오면 스푼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1: 아, 그런
0: 있잖아요.
1: 경우 종종 있죠.
0: 그럴 때 굳이 근데 또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고
1: 네.
0: Could you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I'm sorry
1: 아,
0: 하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버스를
1: 예.
0: 타고 투어를 하는데
1: 어허.
0: 지금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you know
1: 아직
0: 뭐
1: 화장실 가서
0: 누군가
1: 안온 거죠?
0: 그렇죠. 이랬을 때 드라이버 분한테
1: 네.
0: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could you wait him?
0: 아, wait him?
1: Could you
0: Wait for
1: for
0: him.
1: him?
0: 제가 이거
1: 아.
0: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은근 틀려요.
1: 그러네요.
0: 네, 뭔가를 기다린다 할때 wait 누구가 아니라 wait for
1: For
0: 누구.
1: yes.
0: Just like so. 오케이.
1: Mm-hmm.
0: 자, 이거는 막 강하게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Could you wait for him?
1: Could you wait for him?
0: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네, 다음 문장입니다.
1: 네.
0: 정말 죄송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하죠. 아,
1: 네.
0: 정말 죄송해요. 바로 주방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I'm terribly sorry. 나 진짜 엄청 미안해요. 예. I will tell the right away. 지금 바로. 지금 이거 살짝 끊어줄까요?
0: 오케이.
1: 지금 바로 나는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0: 그렇죠.
1: 주방장은요, 저거잖아요. 최고. 주방에서 최고. 예. 그러면은, 헤드. 헤드, 우리 헤드 셰프인데, 셰프 빼고 헤드라고 말해요.
0: 그래요?
1: 모르겠어요.
0: 아,
1: 제가 조금 지었어요.
0: 지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쪽 요식업 쪽좀 하시는 분인 것
1: 아,
0: 같은데.
1: 왜냐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런 문화에, 저희도 약간 젖어든 느낌이랄까요? 예. So,
0: 그러니.
1: I'll tell the head. 저기 대장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0: 아마 이럴
1: 약간
0: 것
1: 이런 느낌.
0: 같아요. What do you mean the head? You mean the head here?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헤드 셰프님이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셰프를 쓰는 게 낫지
1: 아,
0: 않았을까라는
1: 그래요?
0: 좀 생각이 들면서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right away. 뭐요?
1: 아, 셰프.
0: 그냥 셰프 쓰시면 됩니다.
1: 아, 이래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요.
0: 그렇죠.
1: 예,
0: 자,
1: 아.
0: 주방장, 요리사라고 얘기를 할때 셰프가 아니라
1: 셰프.
0: 셰프입니다. 셰프. F는 입술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셰프 하시면 안 되겠죠?
1: 네.
0: So 셰프에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번 해볼게요. 셰프, 셰프.
1: 셰프,
0: All
1: 셰프.
0: right. 저 그런데 셰프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3일 있다 말한다 그랬어요?
1: 아니, right away.
0: Right away.
1: 당장에.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바로 즉시 바로라고 얘기를 할때 right away. 얘기하겠습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문장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즉시 한다. 자, 즉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Will 넣어볼게요. Will.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즉시. 의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1: I will check right away.
0: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0: 그것이니까.
1: it right away.
0: Al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즉시 혹은 바로 돌아왔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어.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그렇죠. They came back right away.
1: Yes.
0: Very nice. 문장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이렇게 뿌린 거라고
1: Yep.
0: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you guys.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They came back right away.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Right now보다는 이게 좀 달라요. 이거, 그거랑은 달라요.
1: 얘가
0: 오케이?
1: 조금 더 뭔가 긴박한 느낌인가요?
0: 아, 긴박함과는 상관이 없이요. 네, 네. Right now는 now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right now 쓸 수 있을까요? They came back right now?
1: 아니요.
0: 말이 안 되죠.
1: 네.
0: 지금 당장 돌아왔다.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1: 아, 그러면 쓸 수가 없네요.
0: 없죠. Right away는 시제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즉시. 그래서 그들은 즉시 돌아왔다. 제가 그거 즉시 확인할게요. 가능하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right away 이런 거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1: 예?
0: 이거 들어봤나요? Immediately.
1: Immediately 알고 있어요.
0: 네. 아마 오히려 이거를 좀 얘가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1: 네.
0: 이거를 더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해요. 물론 이제 immediately 이러면 좀 격식이기 때문에
1: 네.
0: 긴급함이 더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1: okay?
0: so immediately, right away. 자, 근데 그거 말고 무슨 away가 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유럽 건 쪽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1: 아.
0: 힌트를 드리면
1: 네.
0: 똑바로 간다는 느낌.
1: 아, straight away.
0: Go ahead. 써보세요.
1: Straight, G-H-T예요.
0: Okay.
1: Yeah.
0: 자, S-T-R-A-I-G-H-T.
1: Straight away.
0: Straight away. 맞습니다. So straight away, 뭐 어떤 사람은 발음할 때 straight away,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1: 네.
0: 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1: 아.
0: Okay?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이게
1: 네.
0: 제일 회화에 좀 어울리고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했던 거 한 번만 반복 복습할게요. I'm sorry가 아니라 뭐라고요?
1: Terribly sorry.
0: 끔찍하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sorry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그렇다고 terribly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의가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So, I'm terribly sorry가 I'm sorry나 혹은 이거 들어봤죠?
1: I apologize. Apologize.
0: 네, 둘 다 사과한다는 건데 걔보다 심지어 더 미안합니다.
1: 강력하네요.
0: 강력합니다.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네, 주방장에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네요.
1: 왜요?
0: 스테이크 집은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계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합니다.
1: 오?
0: 와우.
1: 저도 가요? 가면 안 될까요?
0: 거기 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좌표를 찍어 가지고
1: 좌표 찍어 주세요. 예. 혹시 미국인가요?
0: 근데 꼭 그렇게 겨우겨우 가잖아요.
1: 예.
0: 그럼 제대로 나와요, 또 음식이.
1: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 뭐. 예. 네. And don't worry about the it's on us.
0: 오.
1: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그죠? 예.
0: 앞에서부터 볼게요.
1: 걱정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서에 대해서.
0: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요?
1: 그러면은 don't worry.
0: 오케이. Okay.
1: 예.
0: Don't worry.
1: 걱정 말아요. 뭐에 대해서? 계산서니까 bill.
0: Bill에
1: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0: 와. 그것은 on us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bill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1: 와우.
0: Perfect. 청구서, 뭐 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레스토랑이나 뭐 cafes 같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렇죠. 어떤 bill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전기 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1: 그쵸?
0: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bill.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bill 말고
1: 예.
0: 또 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1: 아, 이거잖아요.
0: 들어봤을
1: check.
0: 수도 있어요. 오. 보통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한번 듣게 되시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다.
1: 오.
0: check는 수표라는 뜻도 되지만
1: 네, 네.
0: 예. 특히나 이런 음식점에서의 계산서를 얘기를 할 때 check을 쓰기도 해요.
1: 영수증이랑은 똑같은 말이죠?
0: 걔는 receipt이죠.
1: 아,
0: 걔는 receipt. 왜냐하면 check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페이를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아, 주문서?
0: check는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돈
1: 에,
0: 내세요라는
1: 에,
0: 거예요.
1: 에.
0: 그래서 카드를 주면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거. 그게 receipt이죠.
1: Right.
0: So check이라는 단어. Here's your check. 하고 쓱 떠날 때가 많을 겁니다.
1: 오.
0: 보통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앉아 있으면 거기서 웨이터가 그 check, bill 가져다 줍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here's your bill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here's your check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And then 뭐 카드를 올리고 뭐 팁을 쓰고 뭐 이렇게 주는 형식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don't worry about the bill or check. It's on us.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낸다라는 뜻인데요.
1: 네.
0: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암기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식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응용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쓰

0: 쓰고요. 뭐 여기서는 그냥 it을 쓴 거예요.
1: 네.
0: 누구나 뭔줄 아니까, 그렇죠? 뭐 this가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뭐 the 무슨 음식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내는지를 뒤에 on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있어요, right? Fried chicken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에 얹어놔라. 우리가 갖고 와서 회의 하겠다.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음료들은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냅니다. 그
1: 아.
0: 음료들이 뭘까요? The what?
1: The drinks.
0: The drinks.
1: Yeah.
0: 그거 우리가 낸다.
1: The drinks are on us.
0: 오!
1: 아우.
0: 복수니까 is 아니라 are on
1: Or.
0: us. Oh, the drinks are on us.
1: Yes.
0: 자, 점심은 내가 내. 그냥 점심.
1: Lunch.
0: Lunch.
1: Lunch is on us.
0: 나.
1: 아,
0: us 아니라.
1: lunch is on me.
0: 그렇습니다. 진짠가요? 네, 그래서
1: 네.
0: lunch is on me 이러면 점심 내가 내. 그거 내
1: 예.
0: 위에 얹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쵸, right?
1: 네.
0: Okay,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inks are on us.
1: The drinks are on us.
0: Lunch is on me.
1: Lunch is on m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요. It's on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right?
1: 네.
0: It's on us. 이게 만약에 물론 친구들이 모아서 우리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서 on us라고 하면 식당에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한마디로
1: 그쵸.
0: 한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1: 그거는 저희가 쏠게요.
0: 서비스.
1: 서비스.
0: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1: 예.
0: 서비스라고 할 때, it's service. 이게
1: 아,
0: 아니고요.
1: 그쵸.
0: It's on us라고 그쪽에서
1: It's
0: 얘기를
1: on us.
0: 하든가, 아니면 하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적어두세요.
1: 아, 했었는데.
0: It's on the
1: House.
0: yes. Hous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할때 house라고 쓰게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해당 장소. So
1: 네.
0: it's on us. 이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1: 예.
0: Or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이러면 우리가 낸다. 결국 서비스입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1: Yep.
0: Alright, so it's on us. Don't worry about the bill.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돈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두 번째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 bit longer.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I ordered mine 뭐뭐. 형용사만
1: 네.
0: 바꿔주시고. 자, 갑니다. 제 것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rare.
0: Rare. 그쵸, rare.
1: Yes.
0: Rare는 rare입니다. 자,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어요. 저는 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어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0: That's it. 형용사만 계속 바꿔줬습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0: rare. I ordered mine medium. I ordered mine well done.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Could you do something?
1: Yeah.
0: Right? 해외 여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줘야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wait for him?
0: 그렇죠. Oh, for 넣었네요.
1: 네.
0: Very nice. 자, 숟가락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푼을.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그렇죠. 세 번째. 좀 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Perfect. 읽어볼게요. Could you wait for him? Could you bring me a spoon?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3: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Sorry, is there a problem?
1: Yeah.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4: Oh.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Wow.
4: Is that okay?
1: Yeah.
0: 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자,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Could you? 동사원형.
1: 네.
0: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거죠.
1: Alright,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입영작 많이 많이 많이 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야, 한 주 동안 또 정말 열심히 네. 달려온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0: 벌써 박수입니다.
1: 대단해요.
0: 네네네.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호텔에서 휠체어 빌리기라고 해서 같이 호텔에 간 뭐 가족, 뭐 친구, 아, 누가 됐든 간에 뭐 휠체어라든가 뭐 기타 등등
1: 필요한 상황이죠.
0: 게, 그렇죠. 네, 그런 네네. 게 있을 때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1: 어, 멋있다.
0: Alright. 네. 자, 그런 상황을 우리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문장을 써야 되겠죠. 특히 뭐
1: 네네.
0: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할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오,
0: 어디에 있는지. 왜냐면 거기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그쵸,
0: 번호를
1: 그쵸.
0: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묵고 있는 숙소 룸 넘버를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면 투숙객 이미 확인이 되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0: That's
1: 해서.
0: correct.
1: 어쨌든 간에 오늘
0: 네.
1: 휠체어를 영어로 한번 빌리는 것도 도전 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할아버지가 쓰실 그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s,
2: Yes.
1: I need your help.
2: How can I help?
1: My grandfather walk very uncomfortable, so he needs wheelchair.
2: Oh, wheelchair?
1: Yeah, do you have?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we have a wheelchair.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우리 룸으로?
2: Yes. To the room.
1: 오케이.
2: Okay?
1: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Grandfather and
2: Yep.
1: me is in the 800 821
2: Oh,
1: room.
2: room number.
1: Yeah.
2: Room number.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Walker?
2: Yeah. Do you need a walker?
1: Walker?
2: Yeah. Do you need
1: Walker?
2: one as well?
1: Walker, who is
2: It's
1: it?
2: like, not a person. The
1: Person?
2: frame.
1: Frame!
2: The walker. Do you know?
1: Okay.
2: Let's get one too.
1: Thank you.
2: Okay. Just one second.
0: Alright, 잘 봤습니다.
1: 예.
0: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Right,
1: 우리가 왜냐면
0: right.
1: 여행 중에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꼭 그게 호텔이 아니어도요.
1: 네.
0: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휠체어를 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1: 백화점이나,
0: That's right.
1: 네,
0: 그럴 때
1: 맞아요.
0: 꼭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1: 그리고 뭐 휠체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유모차.
0: 그런 것도 다
1: 예.
0: 포함이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4: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4: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호텔에 가서
1: 네.
0: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1: 그쵸?
0: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n I get a for my grandfather?
0: 앞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1: 여기서 그냥 for로 하는군요.
0: 단순하죠, 그렇죠?
1: 내가 get 할수 있을까요?
0: Yes.
1: 휠체어를 내 할아버지를 위한.
0: Yes.
1: 네. 그럼 여기 휠체어가 들어가야겠네요. 휠은 그거예요. 바퀴. 휠체어인가 이거? 왜냐면 바퀴가 두 개잖아요.
0: 또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1: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Wheelchair.
0: 자, 휠체어라고 했는데 one word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이라고 했는데요.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자, 일단은 one word라는 게 중요해요. 한
1: 네.
0: 단어로 써 주시고요. 오케이? 발음할 때 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1: Wheel.
0: Wheel, right? 우리가 흰색도 화이트라고 안 하죠?
1: White.
0: White이라고 하죠. 그래서
1: 네.
0: H가 없는 느낌으로 발음할 때 wheelchair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Wheelchair. 근데 그 있잖아요.
0: Wheelchair.
1: Whole.
0: 홀.
1: 그건 홀이죠.
0: 그때그때 달라요. 네.
1: 정말 까다로워요.
0: 영어 발음, 그래서 그거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1: 네.
0: 재밌는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아니, 왜 이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 발음이고, 이건 다르냐, 이럴 수가
1: 맞아요.
0: 있어요.
1: 근데 뭐
0: 근데,
1: 우리나라 말도 비슷할
0: 그쵸.
1: 거예요. 예.
0: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죠.
1: 그쵸.
0: 그래서 wheelchair가 맞겠고요. 자, 참고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랑 같이 묶어두면 좋다. 아니면 적어도 덩어리로 묶어두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wheelchair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만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1: 오.
0: In a

0: wheelchair. 이렇게 쓰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오케이, 뭐 내가 몸이 좀안 좋아서 나는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휠체어를 탑니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비동사랑 왜냐면 있는이라는 느낌을 줬죠.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나중에 문장에 넣으실 때는 쓰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Right? So, yeah, he is in a wheelchai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도 비동사랑 같이 섞어 쓰시는데
1: 예.
0: 목발 있죠? 목발을 짚고 있다라고 할때 이런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이 crutch 자체가 목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1: 네.
0: 양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he is on crutche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You got it, right?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할아버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근데 저번에 빌리다라는 동사로 못 썼죠? borrow,
1: Borrow.
0: right? 여기서 can I borrow? 괜찮아요.
1: 오.
0: 완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음식 주문하듯이
1: 예.
0: 달라고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강조해 준 것뿐이고요.
1: 아.
0: 여기서 get을 써도 되고 borrow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can I get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Can I get 직역을 하면 제가 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역을 하면 결국에는 뭐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그걸 줄수 있나요?
1: 네.
0: 이건 사실 음식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주문할 때도 엄청 쓰는 거란 말이에요.
1: 오.
0: Right? So, can I get something?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wheelchair 말고
1: 예.
0: 걸을 때좀 걸음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1: 아, 우리
0: 연세
1: 어르신들
0: 있으신 분들
1: 많이
0: 특히
1: 예,
0: 많이 쓰는 거.
1: 쓰시죠.
0: 그거를 a walker. 이라고 합니다.
1: Walker.
0: Walker, okay? So a walker. So 제 아내를 위한 혹은
1: 예.
0: 제 아내가 쓸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orker for my wife?
0: 그렇죠.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1: 네.
0: how about this?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뭐 유아차 이런 거
1: 네.
0: 빌리는 것도 쓸수 있어야 된다.
1: 그쵸.
0: 뭐죠? 스트 뭐죠? Stroller,
1: Stroller.
0: right? 그러면 저 stroller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아기를 위한 어떻게 할 거예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0: 그렇죠.
1: baby?
0: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맞아요.
0: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can I get을 알게 되면 빌릴 수 있는 거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요.
1: 계속 쓸 수가
0: 도대체
1: 있네.
0: 누가 쓸지도 뒤에 for someone, right? So
1: 아하.
0: 누가 쓸지를 쓸때 for이란 전치사 너무 편하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너무 편하죠, 그렇죠?
1: 내 아내를 위한, 내 아기를 위한, 그냥 이렇게 직역해도
0: That's
1: 편한
0: it.
1: 것
0: So
1: 같아요.
0: simple, right?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Alright,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Alright, 자, 그거 읽어볼게요.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Okay, very, very nice. 자, 이랬을 때, 오, 거기서 이제
1: 네.
0: 얘기합니다. 물론이죠. 할아버님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1: 네.
0: 하세요.
1: 일단 뒷문장부터 볼까요?
0: Okay.
1: I can bring it.
0: 뭐예요, 그게?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내가 그것을?
1: 나는 그거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어디로? To his room. 그의 방으로.
0: 그쵸? 결국 그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 그럼 물론이죠니까 또
0: 이거는 뭐, 그냥,
1: 왠지, 그죠?
0: 사실 뭐, 물론이죠. 그럼요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지만,
1: 또
0: D로
1: 다른 걸
0: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1: D.
0: D. 확실히 그렇다.
1: 뒤로 가는
0: 아이고.
1: 거면은 이거 definitely인데요.
0: 저기,
1: 네.
0: 얘 D
1: 예,
0: 맞죠?
1: 뒤에요. 왜냐면 나 오브 콜스 갈라
0: 오케이,
1: 그랬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definitely.
0: 틀려도 돼요?
1: definitely.
0: 오케이. Alright. 자,
1: yes.
0: 틀려도 된다고 했더니 바로 틀렸습니다.
1: 그래요?
0: 자, 그렇지만, 스펠링 거의 맞아요.
1: 그래요? 아, 이게 헷갈리네요. definitely. 아,
0: Definitely.
1: I군요.
0: 네, 여기 A 아니고
1: I
0: I입니다. 자,
1: definitely.
0: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이죠 하면, of course, sure. 한 1억 번 들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
1: 네.
0: Definitely. 이거는 원어민들이 거의 습관 수준이죠. 그래서, 확실히, 물론, 당연히라고 할 때, 그것만 단독으로, definitely.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자, definitely. 앞쪽에 이거를 청취로 알아들으려면 강세를 알아야겠죠? 바로
1: 예.
0: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 이렇게 안 되게 빠르게 가야 되는 거죠. 약간, definitely. Right?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0: Ooh. 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면 이게 소리가 들리네. 이걸 예. 경험하실 거예요.
1: 그렇죠.
0: All right. So definitely comes. I can bring it.

0: to his room이라고 했어요. 자, b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필기해 놓겠습니다. bring의 과거형 PP 형태.
1: 자, bring의 과거는 brought이에요. brought 그리고 얘도 똑같은 것 같은데.
0: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똑같이 쓰더라고요.
1: 예, brought는 아닌 것 같아요. bring, brought.
0: 오케이.
1: yes.
0: 자, 정답. 맞습니다.
1: 오, 오.
0: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대신에 얘는 발음할 때 brought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마를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Brought, brought.
1: brought.
0: 이런 느낌으로.
1: 예.
0: 자, 여기서는 I can bring it 이렇게 썼는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그것을, 이게 wheelchair가 되겠죠? The wheelchair, right?
1: 네.
0: 그것을 bring 하겠다. 그의 room으로.
1: 예.
0: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려놓는다는
1: 가까이
0: 얘기예요?
1: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이 wheelchair를 딱 집어서 그의 room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만든다라고 할때 우리가 bring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딱 가져오다. 이렇게 픽스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1: 아,
0: 고정이
1: 그래요?
0: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어쩔 때는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하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 예.
0: Right?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한국어로는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bring은 뭔가와 뭔가가 가까이 간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두개다 써놓은 겁니다. Alright, so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의 room과 wheelchair가, right?
1: 예.
0: 오케이, okay.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bring 해라. 영영어로 어떻게 해요?
1: Bring it to me.
0: 그렇죠. Bring it to me. 가져가다 오다. 우리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는 거. 자, how about this? 저는 will 써볼게요. Will.
1: 네.
0: 수건이 영어로 뭐예요? 수건.
1: Towel.
0: Towel, right? 저는 그 수건들을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1: 아.
0: 수건들하고 당신의 방이 가까워질 거다. Right?
1: 네.
0: So 나는 그 수건들을 가져갈게요. I will
1: I will bring the
0: the
1: towels
0: towels. 자, 당신 방으로.
1: to your room.
0: To your room.
1: 예.
0: You got it.
1: 아.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그러면 좀 멀어질 때는
0: 가까워진답니다.
1: bring 말고 뭘 써요?
0: Take를 하죠.
1: A
0: I'll take it
1: take.
0: from you. 너로부터
1: 아.
0: 멀리 가져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ring it to me.
1: Bring it to me.
0: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1: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네. 자, 지금 호텔 측에서는, 아, 할아버지가 다른 방에 묵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1: 네.
0: 알고 보니까 같이 계신 거죠?
1: 그쵸.
0: 아,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1: 아하. Actually, he's with me. 여기까지 해볼까요?
0: 오케이. 그리고 뭐몇번 방에
1: In
0: 있다.
1: room 821.
0: Alright.
1: 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계신다. 그럼 저는 왠지 이걸 쓸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staying.
0: 오,
1: 이렇게.
0: 왜 stay라고 안 하고 staying이라고 했어요?
1: 왜 그랬을까요?
0: 왜
1: 아,
0: 그랬을까요?
1: 왜냐면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잖아요.
0: 오.
1: 비동사가 있어서 왠지 같이 있어요. 진행형으로 느낌이 왔어요.
0: 저기 자신감 가지세요. 맞아요.
1: 오!
0: 맞습니다.
1: Yes.
0: 자, so actually, he i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맞습니다.
1: 오.
0: staying이라고 했고요. 자, stay는 머물다, 뭐 지내다, 뭐 있다. 그거는
1: 네.
0: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발음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게 stay보다는
1: 네.
0: st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0: 된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네네.
0: 또 같이 연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staying with me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몇 호실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방에 안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1: 방에 안에 들어가야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몇 호실에 있어요, 머물러요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n room 하고 나서 여기에 호실을 몇 호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호실이었죠?
1: 821호실이요.
0: 그렇죠. 821호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1: 네.
0: 하나는 room 821. 하나하나 읽는 것.
1: 네.
0: 또 하나는 뒤에 두 개를 묶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따로 읽고. 그래서 821.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4호예요. 그러면 1004 이런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어떤 경우는 104 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를 두 개를 묶어버린 케이스가 흔합니다.
1: 근데 104 하면 혹시 104호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0: 104?
1: 네.
0: 아니면 1004?
1: 1004.
0: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1: 예,
0: 싶다면.
1: 예, 예.
0: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해요. 821.
1: 그렇게 나네요.
0: 1300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느낌이고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1: 오.
0: 룸 넘버를 읽을 때 누가 어렵게 하려고 하겠어요.
1: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821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0: 821호라고
1: 네,
0: 하죠.
1: 네, 네.
0: 근데 영어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게
0: 하나,
1: 하는군요.
0: 하나, 하나 해서 각 디짓을 821 or 821. 네, 둘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0호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Room?
1: Room 310.
0: 310. 오, 자연스러워요. 310 or 3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43호요. 만약에 19층에 43호일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1943도 가능하지만
1: 네.
0: 1943호?
1: 43.
0: 그렇게도
1: 아하,
0: 부릅니다.
1: 네네.
0: Right. 사실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저는 room 310에 있어요. 310에 있어요. 그러면
1: I'm staying in room 310.
0: Alright, I'm staying in room 310. Or 그냥 I am in 이라고 해도 돼요.
1: I'm in.
0: I'm in, right? 자, 그리고 이번에는 stay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우리는 머물렀어. room 1943호에.
1: We stayed in room
0: 1943 or 1943.
1: Yes.
0: You know, it's fine. Okay? 중요한 거,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봐요.
1: 네.
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 네, 이 호텔은 객실이 너무 많네요.
0: 아, 굉장히 많아요.
1: 네, 너무 많아가지고.
0: 네,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1: 네. 네. 자, let me know.
0: 이게 뭘까요?
1: Okay,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0: Okay.
1: 예.
0: 뭐 하면요?
1: 그 if you need a to.
0: 이거 아까 했었죠?
1: 아, a worker.
0: That's what it is.
1: A worker. 자, a worker to.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다면 let me know.
0: Okay.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worker 바로 전에 봤다고 조금 더 나아졌죠?
1: 그죠.
0: 아, 이거 뭐 한 10번 문장에 쓰면요. 확 들어와요.
1: 정말.
0: Okay. So if you need a walker too,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걸을 때 보행 보조를 해주는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let me know 뭐뭐 하다면 이런 거는 회화에서 기본 자세예요. 그렇죠? 뭐 하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Tell me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let me know라고 하는 거 좀 부드럽고 예의 있는 느낌으로 바꿔버립니다. So Let me know는 사실 직역하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1: 네.
0: So, 알려주세요. If는 여기서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뭐뭐 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Okay? So, 평소문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you need a walker 하다면.
1: 네.
0: Okay? 이것도 I'm sorry,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 예,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그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인데요. 그
1: 아하.
0: 어떤 도움은 any help입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1: Let me know.
0: 당신이 그 어떤 help라도,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1: If you need any help.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Right? 두 번째.
1: 네.
0: 당신이 얘기하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이건 친구들끼리도요. 너 얘기하고 싶으면

0: 토크하고 싶으면 알려줘.
1: 네.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그쵸.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Yes.
0: 지금 너 약간 말할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캐주얼하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
1: Yes.
0: 읽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1: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All right.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2: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굉장히 심플하죠. Can I get 뭐뭐뭐? 물론 borrow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아내가 쓸 보행 보조기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아내를 위한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오, 좋아요. for까지 써서.
1: 네.
0: 자, 다음은요. 아기가 쓸 유모차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For my baby. 이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For my grandfather.
1: Mm-hmm.
0: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네, 다음은요. In room 하고 몇 호실 이렇게
1: 네.
0: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310호실에 있어요. 그냥 비동사만 쓰시면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310호실 안에 있다.
1: I'm in room 310.
0: Alright. Very nice.
1: Mm-hmm.
0: 저희 1943호에서 묵었어요.
1: 아.
0: stay를 써서 과거형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머물렀다.
1: We stayed.
0: 자, 1943호에서.
1: In room 1943.
0: Okay. 자, 다음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자, 사실은요.
1: Actually.
0: 그는 저와 머물고 있어요.
1: He's staying with me.
0: 네, 821호에.
1: In room 821.
0: All right. You got i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 room 310. We stayed in room 194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아유,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5: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4: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5: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yes.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Oh,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2: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1: Yeah.
2: Sure.
1: Thank you.
0: 아, 마무리 깔끔합니다.
1: 정말.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영작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Yes.
1: I can't pay you back.
0: 누구에게 갚는다라고 할 때 굳이 money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인데요. Can I get 명사, 그렇죠?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오케이,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동시에 약간의 리뷰 기록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취미 활동을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뭐 하는 게 취미예요, 혹은 뭐 하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핵심 패턴 이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바로 I like 좋아하는 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그게 취미입니다. 저 그 행동하는 거 좋아해요 라는 의미가 돼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저는요, 맛집 탐방하는 게 좋아해요. 맛집 탐방이 취미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I like 좋아하는 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I like 좋아하는 일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문장 구조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 like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주어 뒤에 like라는 동사를 넣고 나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얘기를 하면 어떤 대상이 어떤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취미 활동이라는 건 되게 나의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like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저는 어떤 걸 좋아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되게 취미 활동은요, 어떠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그거 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넣고 싶을 때는요, I like ing 이렇게 해서 ing 동사의 뒤에 ing를 넣는 형태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떠한 행동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얘기는 그게 제 취미 활동입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I like ing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 여행이 취미예요. 저 여행하는 거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0: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동사는 travel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like travel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행이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 like travel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like traveling.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travel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여행이 취미입니다. 저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핑을 하다 라는 동사는 바로 shop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hop onlin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저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취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쇼핑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hop 뒤에 ing를 넣은 I like shopping onlin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렇죠.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취미입니다. 좋아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shopping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shopping online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취미예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는요, 저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독특한 걸 씁니다. 바로 take 이란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take a picture 혹은 take a photo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는 걸 좀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like taking photograph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진 찍는 거 좀 좋아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Take photographs 라고 얘기를 하면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I like taking photographs. 저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좋아해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taking photographs.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taking photographs 라고 얘기를 해서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맛집 탐방하는 게 취미입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맛집을 탐방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o on a gourmet tou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ourmet라는 게 바로 맛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gourmet tour 이라고 얘기를 하면 맛집 투어가 돼요. 그래서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맛집 투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맛집 탐방하는 거 좋아해요. 그게 제 취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이거를 고르메트라고 발음하지 않고 gourmet라고 발음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맛집 탐방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 취미가 뭐예요? 라는 거를 행동으로 되게 얘기를 할 때 I like ing로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 like traveling. I like traveling. I like shopping online. I like shopping online. I like taking photographs. I like taking photographs.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좀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표현 배웠습니다. 저 여행이 취미예요. 그렇죠. 여행하는 거 좋아한다라는 걸 I like traveling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혹시 여행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Do you like traveling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like ing?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여행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는 Do you like traveling?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like traveling? 한번만 더. 시작. Do you like travel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저 인터넷 쇼핑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I like shopping online 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좋아할 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I, 그쵸? don't like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어떤 것을 안 좋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don't like shopping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Do you like shopping online? No,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쇼핑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혹시 취미가 뭐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더 알아둘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것이 바로 취미가 뭐세요? What is your hobby보다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저 어떤 것이 취미입니다. 어떤 거 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like ing로 좋아하는 일을 I like ing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강의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really wonderful and nice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오늘도 어떻게 행복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출발, 바로 your challenging time, right?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세차를 하면 항상 비가 바로 다음 날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핵심은 어디 어디에 맡겨서 세차를 한 거잖아요. 내가 직접 세차를 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양쪽 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지만 의미 구분을 한다면 어디 어디에 맡겨서 뭐뭘 했어.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로는요, I had, 그 다음에 뭐뭐뭐 don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우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달랑 외우면 깔끔하게 보이지만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거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We're gonna practice through more examples,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 나오는 이 표현의 핵심은요. 내가 직접 했느냐,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했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차를 맡겨서 세차를 하라니까 네가 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Have 다음에 대상. 그래서 바로 Have your car. 네 차를 가져. 네 차인데 네가 가는 게 맞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떤 상태래요? Washed. 아, 그래서 차가 그렇게 세차되는 상태를 네 차를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원래 have의 뜻을. 근데 그렇게 가지다의 뜻이 시키다의 뜻이 된 거죠. 먼저라고 해서 first입니다. Have your car painted. Have your car washed.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연동 가능합니다. 다른 단어들하고도요. 먼저 미장원에 가서 모발을 염색해. 그러니까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도 있지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have your hair. 그다음에 뭐예요? 염색을 하다. dyed란 단어도 있습니다. dye. 근데 구어체에서는 colored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 have your hair colored 먼저 first. 쉽죠? dyed를 쓰셔도 되는데 dyed. 그러면 죽다란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dye란 단어가 여러분 뭐 dye라고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color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Have your hair colored first. 그 다음에 먼저 어디에 맡겨서 내 이름을 제거해. 이건 뭐냐면 어디 리스트가 뭐 온라인 같은 데 올라와 있는데 내가 직접 빼낼 순 없을 때, 그죠? 그럴 때는 거기에 요청해서 해.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your name까지 쓰세요. 그냥 무조건. 어떤 상태로? 제거하다. removed. 그래서 have your name removed first. 먼저 이름을 누구 시켜서 제거를 하라고. 먼저 어디에 맡겨서 사진을 찍어. 이것도 사진관에 가서 찍어. 혹은 직접이 아니고 남한테 시켜서라는 느낌이니까 have your photo 까지는 되게 쉬워요. have your photo, have your name, hair, car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 사진이 찍혀지는 거죠. 그래서 taken. 그래서 have your photo taken first. 어렵지 않습니다. have your photo taken first. 자, 이번에는 여기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바로 그냥 읽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예, 이게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절 보시고요. Okay, without looking at this part, right? I'm gonna give you some hints. Then you need to speak it out loud. Ready? 차를 떠올리세요, 머릿속에. 자, 먼저 가서 차를 맡겨서 세차를 해. Your turn. 네, 뭐예요? Have your car washed first.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have your car. 네 차를 네가 가져. 어떤 상태로? Washed. 이렇게 생각하셔도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머리를 네가 가져. 그러니까 머리 모발이죠, 모발. 그래서 염색을 한다. 어떤 상태로요? Your turn. 맞습니다. Have your hair colored fir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이름 잘못 올라갔어? 그걸 지워. 그러면 이름을 가져. Your turn. 맞습니다. Have your name removed first. 자, 맨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렇죠? 사진을 가서 찍어. 그러면은 너 사진을 가져. Your turn. 네. Have your photo taken first. 됐죠? 그래서 have your photo taken first.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차를 맡겨서 세차했는데 또 비가 온거 있지.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I had 이렇게 나오겠네요. I had my car. 내가 차가 옛날에 있었다. 그런데 그게 한 뜻이 아니고 washed가 나왔으니까 I had my car washed. 차를 맡겨서 세차를 했다. And 어떻게 됐어요? It rained again. 그렇죠? And it rained again.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일기예보를 안 보셨거나. 자, 어제 모발을 분홍색으로 염색했는데 마음에 들어. 예. 그럼 뭐 분홍색이 핑크잖아요. 그러면 배웠던 편이니까, 그렇죠. Have your hair colored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I had my hair. I had my hair colored. I had my hair. 어떤 색깔로 한 거예요? Colored pin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냥 어떤 상태로? Colored yellow, colored blue.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Yesterday. 그 다음에 마음에 든대요. And I like it. 그렇죠. 지금 마음에 드는 거니까 여기는 like고요. 한 거는 어제 일이니까 had가 쓰인 거죠. I had my hair colored pink yesterday and I like it.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하시면 정말 될 겁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모발 색깔은 바꾸시고요. 자, 오래전에 맹장 수술을 했다. 맹장 제거 수술을 받았어. 내가 맹장 수술을 직접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 had my 맹장이란 단어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ppendix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럭이란 뜻도 있는데 몸에 부럭처럼 달려 있다라고 해서 I had my appendix, 그렇죠?

언제요? A long time ago.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Removed. 제거된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 제거시켰다. A long time ago. 참고로요. 예전에는 개복 수술을 하면 맹장을 떼어낼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잘라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거는 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오는 나쁜 균을 죽이거나 혹은 항생제를 먹었을 때의 몸을 컴퓨터의 리셋 기능처럼 좋은 유익균을 리셋하는 기능이 맹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떼어내지 마세요. 되셨죠? I had my appendix removed a long time ago. 저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예전에.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Try it again.

어른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차를 막혀서 세차했는데 또 비가 온거 있지. 아, 그래서 운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기우사네. 네가 비를 불러오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혔으니까 I had my car washed. 그죠? 언제요? 어저께라든가 뭐 언제 전에. 그런데 and it rained again.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야, 너가 비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You are the rainmaker. 그렇죠? 우리가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 말썽꾼, 트러블메이커. 레인메이커는 기우사.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다라는 뜻으로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요.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오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주위에 함께 추천도 해주시고, 다른 선생님 것들도 열심히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twinkle.
1: I wonder what if let's try.
0: Oh, Daddy, you're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0: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볼까?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재난. 재난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1: 재난은 뜻이 어려운데 재난을 뭐라고 하지?
2: 전 느낌이 살짝 나요.
0: 어떤 느낌?
2: 지진? 지진이 날 것 같은 느낌?
0: 지진이 날 것 같은 느낌이구나. 재난은 갑자기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란 뜻이에요. 선생님과 차근차근 알아봐요.
2: 네?
0: 먼저 재앙은 갑자기 생